0: 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달 이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이 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이런 MRA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 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식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진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1: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네 보시환을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 좀 좋습니다.
1: 네.
2: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능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저 얘기면 귀에서 어찌나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가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1: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전기살이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이상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고 그런 소리 소리 같은 게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습니다.
1: 네.
2: 신경 영면에서 난 자지 못한 데다 그 소리 나가.
1: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술, 뭔가 소리도 덜 난다.
1: 네.
2: 그러니까 잠을 지금 잘 잔다. 요 시간에는.
1: 예.
2: 그리고 소변도 예. 잘 나도 안 가고 예. 혹시 나간데 또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예. 오랫동안 있다는 또 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예.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2: 그리고 놀성이 어찌 난 요리신지 다 눈이 깔깔하고 예. 다 눈이 침침할 쓸데다. 근데
1: 난열이 진 예. 사람들
2: 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술 깔깔았습니다. 저는
1: 그렇죠. 간, 간 콩팥이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2: 네. 근데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로도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2: 예.
1: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예.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예. 그래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예.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어 여기 앞에 다 나 어제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래.
1: 예.
2: 이러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0: 네.
1: 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니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이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네 그 저도 지금 건여바세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여 산세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세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다크 깜박깜박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3: 예, 겨우 이거 건방지 도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입는다 지금.
1: 네.
3: 네,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3: 예. 여하튼,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주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예. 매주리 기와 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3: 네, 우리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뇌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머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바도 없고 그리고 저 뭐라 하다나 이 그 자음이가 또 예, 뭐 다른 게 지금 잠이 잘 잘 온다만. 그러니까
5: 예.
4: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이 학생 스며들이

0: 옛날에 저 약 쓰기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다 말이야. 약간 그리고 또 이 무슨 소변이 나사진 기약이 나면 없지.
1: 네.
0: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네 이게 저 조금씩 예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기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헬스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인데.
0: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 것도 구속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좋아지는 약이 나와.
1: 예. 그래,
0: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맡으니 나는 이 약이 계속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신이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치매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0: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2: 네, 일단 본딩계랍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건네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뭔가에, 이 뭡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 예,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1: 네.
3: 한 스무 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 약성은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이런 걸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3: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부여지때가다 하숙나무가에 그 다음에는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에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는데 편안 앞대다 하숙나무
1: 예.
3: 40일 썼는데 용조수 너무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지털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지털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남다 약이
1: 예.
3: 약 용조수입니다.
1: 예,
3: 이제 통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시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금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아요. 용 줬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예, 우리 오빠 들어간 약이 많지 않습니다.
3: 예, 첼레스에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정말 공파수 세게 돈다네 그렇게 좋은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반응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어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소변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대 활동도 있고

0: 이제 돈이 보시나 쓰면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게 썼는데 이게 쓰니까 소변 저는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 이전 사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파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관절이도 예.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예.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도 귀에도
2: 네.
0: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말이 좋아졌습니다.
1: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네.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0: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법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1: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0: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부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이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무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백세 인생. 그 여러운 삶의 품격을 경쾌한 가락에 담았습니다. 비정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 부부 이야기를 두 곡 연속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용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들려드립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리하하는 오랜 세월이 녹아든 곡입니다. 최중화 방해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부부의 정을 또 한 번 더 깊이 새겨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는 날들도 지나고 보면 모두 사랑이었음을 들려줍니다. 강화 최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별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아련한 그림을 풀어낸 무대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계절에 빗댄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송시원 작사 최군 작곡의 계절 인생인데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계절을 담아 흐른다는 깨달음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허순나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입니다. 너와나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모든 인연, 그 연결의 가치를 그리는 곡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승국 작사, 리경준 작곡의 꽃길과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꽃길만 거둘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이 노래처럼 모두의 앞길에 환한 미소와 꽃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밴드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저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그 국약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8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12세트 되니까나 예, 큰 과글로 24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8세트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 8세트부터는 예, 오늘의 결정에 사겠다 하는 분들이 예,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우리 장례통하고 청임이로방 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례통, 청임이로방 요거는 8세트부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하게 우리 요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그래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겨우 진단하고 그리고 약에 약국에다 쓴 이런 공능 주치에 잘 보세요. 자기 질병과 딱 맞는가에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와서 보겠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우리 지금 요추간판 탈출 지금 주위에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찡하면 요추간판 탈출, 요추간판 탈출 하는데 병원에가 검사해 보게 되면 기본상 그래서 진단이가 뇌세 많으면 이렇게 요추간판 탈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병원에가 검사한 거는 요추간판 탈출의 결과를 나타내는 기고 그 검사를 한다 해서 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대고 가서 검사합니다. 예, 검사해서 쓸데없으면 한번 검사해서 요추간판 탈출 진단 받으면 끝이 나는 게면 더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를 다 거쳐야 되죠. 뭐 5분의 치료에다는 돈 안 쓰고 5분의 검사비에만 몇천 원씩 팔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수술이나 막 받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추간판 탈출은 수술이가 펑션이가 영 많습니다. 예, 펑션이란 게 뭔가 우리 이사 수평과도 관계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뺄뼈 돼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수평 없는 이사를 또 만났다 할 때는 그 사람 잘못된 게죠. 그 신경 하나 잘못 다치나도 이 사람이 당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동맥이라는 거는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거는 요추, 척추, 몽땅 이거 다 우리 척추라 하죠. 그 척추 그거는 동맥에 속하는 겁니다. 중의에서는 중의에는 지징빠마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十二正经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맥은 또 다른 그 별명은 뭐라는가 장창이랍니다. 그래서 동맥은 어째 동맥이라는가 중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관리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병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두관 통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은 전신의 이런 양기 양에 속하는 이런 경락에 이런 기혈을 관할해 준 작용합니다. 조절해 준 작용이죠. 그래서 기혈은 다 아시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기혈이라는 건 항상 운행합니다. 돌아댕깁니다. 움직입니다. 사람 떡 죽는 순간 기혈이란 거는 떡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양징이란 겁니다. 사람 안에는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몽땅 음이죠. 양기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은 움직이는 거는 양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움직이는 것이가 정말 활달하게 움직이는가 개체면 맥이 없어서 느리 움직이는가 사람 연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 한우마는 뻥뻥 태워 하지 않습니까? 다리 너무 헷갈아가지고 막 뛰어댕기죠. 근데 벌써 중년이 들어서고 노년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다리 막 천근무게 같죠. 이게가 점점 양기가 우선 약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마이라는 건 또 루어순 그 통수의 다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루어순이라는 거는 루어라는 거는 어디매 어디매 이렇게 속한다. 예, 어디매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루어순 콤파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수의 골수를 잘 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노 뇌까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풍습방 강의를 할 때 항상 우리 요추 거기에 두 번째 마디 아래에 명문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명문 무슨 뜻인가? 생명의 문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혈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중약제 우리 중약제 뭐 몇천 가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중약제에서도 다른 경락을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되는데 딱 그 명문혈을 들어갈 수 있는 중약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그 우토라는 약재가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약방에도 우토라는 게 잘 파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토가 직접 명문혈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이 동맥을 직접 관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 안에는 그 골수가 다 그짝을

0: 아닙니다. 해부하게 돼서 아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통수의 골수를 잘 통하게 한다. 그 다음에 다나오 뇌까지 통한다. 이렇죠. 그러면 우리 요추관만 탈출. 일단 병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연세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예, 우리 연세 80, 90이 돼도 요추관만 탈출 아이 걸린 사람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백세로인들도 요추관만 탈출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째서 요추관만 탈출 걸리는가? 장치 후한. 사실은 이거 장치 후한은 계속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방호실에 앉아있거나 지금 뭐 밖에 나가게 되면 또 차에 차를 몰고 댕기고 차에 또 앉아있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가 이렇게 자꾸 유행되면서 어린 아이들도 계속 핸드폰 보면서 한 가지 동작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요추관만 탈출 걸린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라울레이란 게 뭔가, 요추를 너무 세게 썼거나 특히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일을 하거나 예, 이런 사람들. 뎀보란 거는 장기적으로 이런 장투를 뛰는 차를 모는 사람들. 예.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풍수빵가하고 황진산타에 해배당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어제는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까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니까 어제 조금 허리도 아프지. 아니, 어제 뭐 계단을 뭐 오르내리겠다고 합니다. 다리 아플까? 뚝뚝 무릎에서 소리 나고.
0: 소리 나고, 예.
2: 예, 한 발도 내 이렇게 해서 다리 두드려도 소리 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예. 아, 뭐를 먹으면 또, 뭐, 어째 그런지 또 막 배가 붓기도 하고, 예.
0: 네.
2: 예. 아, 그러니까 뭐 참을 수가 없고, 예. 이래서, 예. 또 숨 참 앉아서, 어째 숨 막 가슴 잡아도 숨 참 밤 뭐 앉아서 해왔습니다.
0: 네.
2: 밤 기다려. 아,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또 뭐, 연변에 영화다 이사를 다 뵀는데 아이 됐대다.
0: 네.
2: 예, 침도 맞아보고, 이 약 먹어봤어요. 저 약 먹어, 이사마다 다르게 하고 죽겠다. 근데,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2: 그래도 며칠 이렇다고도 또 발생하지않을까?
0: 그렇죠. 예.
2: 예, 또 아이 되더라 말입니다. 예, 그 후에 선생님 이 강의 듣고, 예, 아, 선생님 용하다며, 예, 소문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2: 예, 약 강고 이렇게 선생님 설명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2: 야, 그니까 선생님이 풍습방과 이, 선생님 친구를 같이 했는데 벌써 다 써야 되니까 예.
0: 네.
2: 이 몸이 고분하면 숨이 차는 게 조금 낫더라 말입니다.
0: 예.
2: 낫더라 말입니다.
0: 자꾸 여러 가지를 써도 효과 잘 못 보는 게 무슨 원인인가. 네. 사실은 진단이가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진단이 틀리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점점 예술바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예.
2: 그러니까 벌써 이 선생님이 풍습방과 뭔가 주문을 했는데 벌써 다 써야 되니까 전날에는 벌써 조금 몸이 거품 나오긴데 벌써 다 써면 숨이 하이차고 예.
0: 네.
2: 이게 벌써 허들이 되잖아 합니다.
0: 네. 친구가 예. 직접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2: 예. 그럼 효과 그거 빠르죠. 벌써 이 숨이 하이차가 막 어떻게 몸이 거품 난 게 막 몸이 시원한 카메라 그리고 예. 허리 다리도 많이 지금 나아졌습니다.
0: 네.
2: 예, 많이 나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조금, 예, 효과에서는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벌써, 머리가 벌써 막아지지 않을까?
0: 네.
2: 예, 머리고, 이렇게 막, 정신하고, 예, 이렇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내 효과를 보니까, 우리 아래 서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이 할머니도, 예, 지금, 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밀고 다니는 차가 그게 이지라서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그 밀고 다녔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허리 못 펴고 그 다음에는 땀을 자꾸 못 흘리고 예.
0: 네.
2: 예. 그러니까 눈이 희미하게 또 아이 배운다 생각.
0: 네.
2: 그래서 자기도 내가 하는 말이가 오 암대가도 약 먹고 침 맞고 정화단 것도 했는데 아이 된다면 어떤 죽는 집밖에 없다면 이래더라 말입니다.
0: 아 예.
2: 예, 아, 여기서 죽어야 돼. 죽지도 않고, 얼마나 힘든가 하면, 아무리 이사도 용할때도 아이 된다면, 이래더라면.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거, 약을 내가 이렇게 먹고, 침도 맞고, 이 선생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약이, 그 약이, 정말 약이 좋다고. 이래서 내 이거 와라. 이러는 거 보라고. 이래서 지금 벌써 이 할머니에, 지금, 거품 두 달에 아이 됐습니다.
0: 네.
2: 한 달에 통화합니다. 계속 생기 친구도 맞고, 이 지금에 북스방 이 약도 못 가고 지금에 좋아서에
0: 네.
2: 벌써 예, 이 야들에 되니까 중국길에 벌써 야들에 되니까 이 허리 펴주고 이 소화 잘 되다니까.
0: 아, 그렇죠. 예.
2: 예, 소화 잘 되니까 정신하고 눈도 이렇게, 이렇게 막 잡아 두드려서 눈이 힘이 안 되니까 눈도 잘 배우고 예.
0: 네.
2: 예,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다 밀고 다니는 그런 다닙니다.
0: 지금 대부분 관절약들을 보게 되면 위를 쓰기 해칩니다. 근데 우리 풍수빵은 식전 식후 관계없습니다. 보통 식후에 잡사라는 건 자기 위를 조금 자극하길래 자꾸 식후에 잡사라 이런 관절약이 그런 말이 많이 도는데 그래서 우리 이 풍수빵은 괜찮습니다. 엄청 좋죠. 예. 또 위를 도와준 약, 그 다음에 간 도와준 약이 16가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도 밝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예.
2: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그랬는데 오 이런 이사 처음 보 이런 양 처음 언영 알았더니 아이 마트가 내가 죽다 했겠는가 네.
0: 네.
2: 이 이러면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0: 네. 예.
2: 이 우리 아래 서치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아래.
0: 네. 예.
2: 예. 그러니까 정말 이랬다. 오 어이 쟤야 그 선생님 좀 날 대신해서 내가 지금 방송 듣지만 또 고맙다고 인사하오.
0: 네. 예.
2: 내가 그 선생님 덕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0: 네. 예. 이래 소개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 네. 예. 영 안으로 칭찬을 아야낍니다. 오이사 벌써 주문 시원하더라면 이래면서 그다음부터는 벌써 눈이 벌써 정신 나더라면 이래면 맞다갑네 이거 지금 밀철 안 밀고 댕기죠
0: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침 놔준 데 없습니다 침은 네, 제가 전면적으로 놔주기 때문에 더 와서 환자분의 증상 쭉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예? 눈도 네. 좀 부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요청한 탈출도 있다 뇌실금도 있다 심장도 안 좋다 뭐 뇌경색도 왔다 중풍도 왔다 이걸 제가 몽땅 같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기실은 마지막 보게 되면 돈이 많이 전략이죠 예.
2: 예 맞아요 그까 지금 그 할머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이미 그 할머니도 내가 같이 하는 말이가 계속 지금 많이 났는데 친구도 하고 약도 네. 먹겠다고 이런 약을 처음 본다고 예.
0: 네.
2: 예 이랍니다.
0: 네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시기.
2: 예, 예. 예. 그 할머니가 내가 지금 또 약 더 싸려고 합니다.
0: 예 예. 거기서 나 치시기.
2: 예 싸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예, 풍수빵 한 다섯 달가량 썼습니다.
0: 네.
3: 예, 풍수빵 쓰기 전에는 목에 뭐 있는 것 같아서 밥 먹어도 개끼고 물 마셔도 개끼고 예. 갑상선을 해서 목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바빴습니다.
0: 네.
3: 예,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랫다리 붓기고 귀에서

0: 나고 머리 아프고 입이 썩었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끌끌이를 항상 달고 있었습니다.
1: 네.
0: 새벽 3시만 되다가 10시금까지 있어서 밤잠 편안한 잠 못 잤습니다.
1: 네.
0: 예, 그러던 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부스방을 써봤는데 지금은 깨끼는 증상도 없어지고 예.
1: 네.
0: 목이 불어난 것도 들어가서 숨이 아예 차니까 참 좋습니다.
1: 예.
0: 새벽 설사 이제 나가야 합니다.
1: 네.
0: 예, 여실금도 선생님 친구까지 결합해가지고 치료한 게 인차 나섰습니다.
1: 네, 전례센터 말씀하셨죠.
0: 예. 예. 그래,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 게 기저귀를 벗겨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도 영 될까 봐서 예. 천개 오리내리는 것이 맥이 납니다.
1: 예.
0: 예. 귀살이 나는 것도 예전보다 소리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예. 이 풍습방이 정말 오장육부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된 약을 보충해서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참 빠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나도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12세트 더 사자고 그랬습니다.
1: 네. 12세트 사면 18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의 결정에 네. 사겠다는 분들도 한 세트를 또 더 네. 증송해 드립니다.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내가 동원입니다.
1: 네.
3: 어머니, 저기, 10날부터 제가 뭐니까 9일날 이 약을 받아 선생님과 저기 자문하고 쓴 게 저는 뭐니까 혈배강 쓰랍니다. 그래, 혈배강 썼는데 있지 않까요? 제 이 약을 먹으면서는 이전에 먹던 약을 다 끊었어요. 제가 보험사 다 치우고서 이것만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예. 한 3일 그 뭐니까 이 고리가 아프던 게 더 아프던 게, 다시 지나니까 나 아예 아픕니다.
1: 아, 예.
3: 생각이 아야 이게 이렇게 빠를까 했다만 한다.
1: 예.
3: 다음에 이렇게 향 지내본 게 그냥 아예 아프고 이 어깨에 쨍까 골이 아프다는 게 어깨에서부터 이 뒤에 어깨 박죽 이게 줄이 얼리 뻗치니 그냥 아파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와, 그런 거 뭘까 부하도 붙여보고 뭐
1: 심장을 그렇습니다.
3: 네, 태그 그냥 안 그랬나 그리고 식은땀이 형표시 나고
1: 예.
3: 그리고 예, 이 헬기 뭘까 힝하고 예, 다리도 그러니까 점점 맥이 없고 숨이 차고
1: 네.
3: 한 3년 전에 숨이 너무 차가지고 예, 힘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돈이가 되잖아. 이 약은 드는지 오랜데 못 먹고 너무 힘들어. 이번에 이렇게 활동이 좋다니까 내 일대동 싸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과 잠을 하니까 예, 이 나는 혈배강 쓰면 좋다 합니다. 그래서 시방 따라가 둘이 다 먹는데 아이고 영도 쓰는데 이제 그까나 내가 딱 수문할 거였어요.
1: 아 예예.
3: 수문할 먹었는데 저는 효과 안 있잖아. 한 며칠 돼서 괜찮습니다. 그다 전번에 보고 한 며칠 또 이제 더 아파. 그리고 혈압약이 있잖아. 제가 매일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혈압약을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오늘 거지.
1: 네. 그렇게 그런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3: 그냥 아무것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잘해보니까 한번 조금 남습니다. 160.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안에
1: 안 나빠로 좋지.
3: 예, 이럴 수 있게 알면 되는데.
1: 우리 환자들 보게 되면, 그, 옛날에는 혈압이 막 이래 높아져가지고, 서리 혈압이 하면 뭐,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증상은 항상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머리는 항상 흐리멍텅해나고, 예. 근데 우리 혈배강 씀으로써 혈압이 올라갈 때도, 그때 그, 소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기보다, 영 머리를 맑아지고, 그러면서 혈압 올라가다가도 또 혈압이 쑥 내려오고, 혈관 탄력 회복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피를 많이 보내주고, 머리에 피곤거부 잘 되게 해줄까나, 예. 엄청 편안하고 좋죠, 예.
3: 예, 그리고 난 이 숨이 찬 것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이 시간에 한 며칠 째, 저기, 날이 못하겠다. 이제 한 며칠 걸어봤는데, 숨이 찬 적이 하나 듣고, 이 다리도 영 고뿐하고, 예, 저 딸도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 딸도, 예, 어찌가면 약항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병원이가 이 중이들이 배우면은, 이제, 약간, 마병을 다 가졌대요.
1: 아.
3: 나이 비해서 일찍이 이런 병이 왔다, 이래 만다, 나이니까 그렇게 아시한 게. 그래서 제가 같이 먹는데, 양 하나씩 먹고, 난 두 개씩 먹는데, 이 딸 지방이 완전히 좋습니다. 그러던 게, 이 숨이 툭툭 몇 개 서자, 이러던 게 증상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네. 그러니까 약인 효과 영속.

0: aslında. Ve evet, benim bir barmanın acı bu. Senin ödün kasında, numu kom aslında. Senin ki tevoli ne sunu kayı
1: kanda. Kore, orim ayda rica etsin. Evet,
0: senin kayın kom aslında.
1: Evet, kalkanlar.
2: Ne,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도 예, 이 풍수방수는 한자였습니다.
1: 네.
3: 한자는 반년 넘게 썼습니다.
1: 네.
3: 쓰기 전엔 정말 간절마다 다 부서 있고, 예. 그 다음 네. 어떤 손가락이라면 뺀싱 됐단 말입니다.
1: 아, 예. 풍수관절.
3: 예, 예, 예. 그리고 항상 이 팔다리 자꾸만 들어서 예.
1: 네.
3: 주물러야 했고, 예. 그 다음 또, 그러니까 또 변두염까지 생겨서 예. 옷 입기도 바쁘고, 무슨, 모든 게 다 곤란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전신이 괜히 그, 지나댕기는 것처럼 예. 근질근질해 나고, 예.
1: 네.
3: 뒷잔등이 쥐와 들고, 찬물을 껴안고, 이런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저기나, 입이 마르고, 변비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 이 약을 써보니까, 예, 이 약을 다 써봐, 병원에 생기면 무슨 첫단약을 다 써봐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약을 쓰니까, 예, 차츰차츰 효과를 보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 방송 겸해서 학수하면서 이 활동에 참가했단 말입니다. 예.
1: 네.
3: 그 활동에 참가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약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약도 내, 좀, 량, 자량 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1: 네.
3: 어떻게 하면 빨리 되겠는가 한 게. 그러니까, 붓긴 게 차츰차츰 내리고, 설매 받은 게 뚱해지고, 예. 의사 네. 같은 게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또, 변비도 또, 예, 같이 따라 해결되더라 말입니다.
1: 변비 해결됩니다.
3: 예. 네. 그게 얼마나 바쁜 일일까?
1: 네.
3: 굉장히 그게 해결될까? 정말, 뭐,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1: 네.
3: 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서 가면 곰곰 생각할까? 정말, 이 풍수빵이라는 약이가, 예, 깊은 곳에 습을 뽑아낸다는 말이 맞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예. 네. 이 습이, 습기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숨 차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심률이 막, 그죠? 빨랐다 늦었다 하던 이런 게 많이 낮아져서 좀 정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이랬습니다. 난 이번에도 이 활동에 그래 활동에 참가해서 더 써보자고 합니다.
1: 좋죠. 이번에 활동이 예. 좋습니다.
3: 예예.
1: 예. 예. 오늘 결정하는 분들 한 세트를 또 더 드릴까나 예.
3: 예.
1: 288-0018 예. 전화 치시.
3: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아, 저는 예, 내가 먹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 네.
4: 문의 하러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예.
4: 그 동생이 그 한국에서 여추관 탈출하고
1: 여추관 탈출.
4: 예, 그다음에 어쨌든 예, 골다공증도 있고 뭐 경추병도 있고 뭐 척추 협착증이란 것도 있습니다.
1: 네.
4: 그래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치료하던 돈이 너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1: 또 치료는 잘 가야 됩니다. 한국은 예, 어떤 소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4: 치료를 하다 할 수 없어서 진짜 단가에 들어서 연기를 들여다가 예. 정말 또 다른 일은 다 해봤습니다. 뭐 개인 병원에 한다는 이상대도 가보고
1: 네.
4: 아가 얘 그 허리 너무 아프니까 미네 일어났던 오도모에 일어났지서 누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똥좀 받아내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은 골과대인데 그 막 아가 얘 그 심장도 얘 막 숨쉬기도 바빠하고 얘
1: 네, 네.
4: 뭐 다리도 막 붓기고 얘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예, 뭐, 아가, 뭐, 가슴이 답답하다며, 막, 가슴 쟤뜯지, 조금 뭐, 먹고, 껄껄거리면서, 예, 그래야지, 그래야지란 말입니다.
1: 네.
4: 아 그래, 너무 답답해서, 예, 내 지금 이래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런, 내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가 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전화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 그 선생님 참 용한데, 물어보면, 할게라고서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좀 무슨 일 못 해보겠습니까?
1: 그래요.
4: 지금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1: 예, 예.
4: 됩니까?
1: 일단이 이분은 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뼈에 대한 질병, 하나는 심장에 대한 질병이.
4: 예, 예.
1: 원래는 우리 봉스빵하고 우리 그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이 두 가지가 같이 쓴 예.

0: 좋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0: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래 담화하게 되면 자기 속심 말을 다 할 수 있고, 제가 또 진단 다 정확하게 낼 수 있고, 예. 그 기차역점 맞은편이 우기병원, 예. 이 2층 중의과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세요. 288-0018번 전화
1: 잠깐만,
0: 치세요.
1: 잠깐만요. 예, 적을게요. 예, 예.
0: 거기다 전화 치세요. 예.
1: 288-0018. 공공이다 알겠습니다.
0: 네, 네.
1: 또
0: 예.
1: 한 시간 후에나.
0: 예, 예. 그 전화 치시죠.
1: 전화 드릴게요. 그래 뭐 선생님 어떻게 좀 환자 봐주세요.
0: 알만하십니다.
1: 예, 예. 예. 고맙습니다.
0: 예, 예.
1: 우리 친구가의 이약 쓰고 소리 완전히 힘이 다 날아다닙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1: 예, 다섯 달 먹었답니다.
0: 네, 예, 예.
1: 친구 말하는 게 다섯 달 먹었는데 예. 예전에 그 친구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팔팔해지고
0: 네.
1: 춤출라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나오지. 내게 세상에 그래 내 동생 얘기할까 다 필요 없다. 그냥 거기 와서 그 선생님 전화해서 자기 풍수빠인지 풍수빠인지
0: 네, 예.
1: 그래 쓴 게 이렇게 좋아졌다 해서 그래 내 선생님한테 전화한 겁니다.
0: 그렇죠. 예, 약과 병이가 딱 맞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 진단이 예.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장기적으로 이런 그 수술을 한 받았댔고 모든 서약은 간 콤파치를 대고 해치기 때문에 간이가 모든 힘줄을 관할해주고 콤파치가 골수를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분비주사도 다 마찬가지 노립니다. 이런 걸 내서 우리 요추관만 탈출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풍습방 써주게 되면 이런 요추관만 탈출이 엄청 좋죠.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왕가리리 대청을 나가자 정불범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귀조를 통일하셨습니다. 장계석도 뿌듯하게 대꾸를 했다. 돈 좋아하고 벼슬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 한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본전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 합해도 7, 8만 원쯤 썼을까요? 정불범도 만족스레 웃었다. 이 불행한 소식은 금세 만숙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네는 가슴이 터지고 우장에 찢기는 것만 같았다. 만숙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수완을 모두 발휘하여 손시간에 단장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장계석이 왕장군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편지를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장계석에게 그 편지를 붙일 때쯤 왕가래는 벌써 무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날 경비 사령에서 해임된 왕천석이 만숙분을 찾아와 수수께끼를 불어주었다. 정불범이 처음 금서에 왔을 때 진작 백사장과 혁사장을 구워 삶아놓았던 것이다. 백사장은 5만 원에 혁사장은 3만 원에 장계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군부를 포위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도 다 두 사장이

꾸민 일이었다. 일이 잘 풀리자 장계석은 보답으로 두 사람을 주왕군 102사사와 103사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숙부는 내막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일을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그녀는 한의 사무처 소리를 지었다. 너희들이 내 주춧돌을 뽑아버렸으니 나도 너희 주춧돌을 뽑아버릴 것이야.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 벼슬에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네 놈들 판장들 다 빼갈 테니까 그놈의 사장 어디 잘 해먹나 두고 보자. 에이씨. 만숙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었다. 이튿날 저녁 그는 신복 团장 몇 사람을 집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 어떻게 왔는지 광서 계계 군벌 특사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만숙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계석이 저지른 나쁜 짓을 하나하나 꼽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왕가렐이 사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녀는 하인들로 대접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거기에 술을 골딱 부었다. 그러더니 당모가지를 쳐서 핏방울을 대접에 떨구 왔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장계석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군대를 장계석이 한입에 삼키려고 하지만은 헛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만숙부는 눈물이 글썽해서 닭피술을 꿀꺽꿀꺽 들이키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르로 술을 받아서 마시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욕도 퍼붓고 울기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갔다. 만숙부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신문배달부가 귀주일보를 가져왔다. 공산당군 주덕 모태동 부대는 이미 서부로 도망, 귀주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짐이라는 기사가 전몰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아쉽게도 하자진에게 불행이 잇따른다. 해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중상을 입는다. 그 일은 모태똥의 마음속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킨다. 적군이 수십만 명 증가되더라도 홍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한다. 홍군 1군단이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장계석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홍군 주력부대와 주왕종대는 서남쪽으로 해수, 광순, 자운을 잇따라 빼앗으며 북반강을 넘어 운남으로 전진했다. 홍군은 귀양을 지원하러 가는 운남 군대와는 서로 등을 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한 목적이 바로 운남 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운남 군대를 끌어내기만 하면 승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적들은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홍군은 장계석의 도벌군 수십만을 멀리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 부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사기가 올랐다. 행구라는 대우 사이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귀양에서 운남으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이었다. 계림 풍격의 작고 낮은 산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산세는 갈수록 높고 가파로웠다. 이날 대구는 반연에 들어섰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운남성 들머리였다.

0: 동필무가 거느린 간부 휴양년은 어느 한 자그만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특별한 거라고는 없지만 저장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었다. 아직 저녁해가 산에 걸린 채라 노을이 훤했다. 몇몇은 묵을 곳을 마련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구박 밭물이 앉아 위장을 벗고는 숨을 돌리고 있었다. 홍은 늘 행군하는 동안 위장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기가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통에 아주 위험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풀이나 나무가지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노새와 짐도 적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꾸민 후 행군을 했다. 하지만 날이 처음으로 가자 더는 별일이 없겠지 하고 너도나도 마음을 놓았다. 휴양년의 연장 후정과 지도원 리앵도 젊은이 몇이 동필모를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귀주에서 벌써 두 번이나 저장이라는 마을에 들렸지만은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봤다며 쑥덕거리었다. 양장이나 우장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이나 소가 얼마쯤 있기는 했다. 하지만 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왜죠? 동어르신, 어르신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필무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1: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 저장, 우장, 후장은 모두 장날을 이루는 걸세. 열두 띠로 마을 이름을 단 거라고. 그러니까 후장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많은 건 아니지.
2: 그럼 남판동이라는 곳은요? 우리 부대가 포로를 많이 사로잡아 쏘는데 몇 번 가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0: 리앵도가 웃으며 또 물었다.
1: 마침 전에 내가 그곳 백성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지. 안 그랬으면 대답도 못할 뻔했군.
0: 동필무가 웃으며 말했다.
1: 라판등이란 길고 널찍한 의자를 말하는데 보음의자라고도 하지. 일단 한 곳에 놓으면 해가 가도록 옮기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귀주 사람들도 겨울이다고 하는 거지. 거리에서 여관을 몇 개 보았는데 죄다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 어?
0: 사람들은 재미있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필무는 때가 아직 이른 것을 보고 말하였다.
1: 앵도 동지, 동지는 산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 곡 뽑아보지. 어?
0: 강사와 복군에 있을 때 마을 여자 아이들한테서 산노래를 많이 배운 데다가 가사를 재미있게 꾸며 부르는 재주가 남달라서 사람들은 모두 리앵도의 노래를 좋아하였다.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자 리앵도는 이마에 내려온 머리칼을 훔치고는 일어섰다. 그는 손에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이요, 10월이라 시원한 갈바람 불어오고 주황홍군은 장정이 바쁜데 달밤에 우도하를 건너 고피와 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3: 안 돼, 안 돼, 안 돼!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안 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가사를 하나 꾸미면 더 재밌겠는데!
0: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2: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0: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이요, 사물이라 귀주성에 쳐들어가 준이성을 두 번 공략하면서 왕가래래 여덟 개의 탄을 채워부시고 설악과 오기 위해 두 개 살을 무찔렀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

0: 업계 박수를 치른다. 꾸밈없고 소박한 노래야 한다. 가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막 외치려는데 리앵도가 눈을 깜빡이며 선수를 지었다. 우리 무대에 숨은 재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그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재주꾼도 있나? 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노래 소문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0: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다. 이행도가 생긋 웃으며 하자진을 가리켰다. 하자진 동지가 부르는 노래 아직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하자진은 작은 산비탈에 높직이 앉아있다가 그만 얼굴이 밝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모처럼 리행도의 노래를 들으며 한창 흥이 나는 참인데 뜻밖의 그 몹쓸 계집애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채 모자를 대충 눌러 쓰고 있었다. 낯빛은 흰 모란꽃 꽃잎처럼 파리하였다.
1: 좋습니다. 하자진 동지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0: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자진은 수줍어하며 손을 내저었다. 강서 산노래야 알지만은 남들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니 역내키질 않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일어섰다. 하자진이 막 에헤하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동필무가 손을 들어 막았다.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보니 검고 큰 적기 한 대가 산 뒤쪽에서 낮게 날아왔다. 헌데 사람과 말이 모두 위장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때마침 약상자에 붙은 철판에 햇빛이 반짝거리었다. 동필무와 후정, 리앵도가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이 늦었다. 사람들이 몇 걸음 달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넓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 뚜루루루 뚜루루루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더니 포탄 몇 개를 던지고는 돌아갔다. 교양연이 쉬던 자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조연이 사라진 담, 후정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동필무가 보이지 않았다. 포탄 하나가 그들이 쉬던 밭두렁 우쪽에 떨어진 것이다. 동필무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와 가슴만 드러낸 채 모자와 두 어깨까지 모두 흙투성으로 되버리었다. 후정은 사람들과 함께 얼른 달래가 동필무를 꺼냈다. 동필무가 흙을 탈탈 털면서 말했다. 이놈들이 날 산처럼 무드려고 드네. 에이치. 에이. 그때 리앵도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어서요. 하자진 동지가 다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0: 동필무가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 어서 어서. 자, 저기 좀 가봐요. 빨리.
0: 사람들이 그 작은 산비탈로 달려갔다. 하자진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산비탈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흰 수건은 포탈이 터지면서 일으킨 바람에 날려갔는지 저만치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하자진은 머리, 가슴, 어깨 어디라 할 것 없이 피로 젖어 엉망이었다. 회색 군복은 여기저기 파편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지었다. 모태동이 하자진을 돌보라고 보낸 호위병 오길청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3: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지요.
0: 호정과 리앵도가 대충 살펴보니 다리만 멀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크게 다치었다. 하자진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인지라

0: 심한 상처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우선 구급조치를 하여 목숨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동필모가 사람들을 다 그쳤다.
1: 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수술이나 하세요. 어? 날이 어두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어서
0: 모두석에게 알려하지 않을까요? 우정이 물었다.
1: 물론 알려야지. 기병통신원을 보내세요.
0: 우정은 기병통신원을 불러 모태동에게 보내고는 들 것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리앵도와 오길청은 하자재를 들 것에 태우고 나는 듯이 마을로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시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

0: 1888-4430-234번 18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 바람이 한낮의 무더위를 가시어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비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천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추나 강변에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륙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추나 강변 비나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0: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로잉과 어린이, 애완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훈춘 가로 장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꼬치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 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의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춘은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춘 발의 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바래구 풍무와 엽참 관련 전경, 궁중연회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바래 문화 가게와 엽참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춘이 변경 자가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바레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정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서 있게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화 통화 천연 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선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면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련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훈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치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종화 여자학원 문화 전파 및 예술학원에서 협조한 2026년도 국가예술기금 전파 교류 보급

0: 지원 프로젝트 육합동풍 당나라시기 발해 정효 공조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북경 복장학원 전임 원장님이며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조련상,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 등 지도일꾼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발해국 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 문화 연성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호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누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아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정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관광객 손승염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기층행 및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변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스트레스 및 심혈관병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 봉사에 대한 우리 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 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 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료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0: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 연구, 림상 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 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 연구 리념을 변강 지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매하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연변 민족 전통체육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 조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 조 선수들은 단체 1등 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 상과 2등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1등 상을 따냈습니다. 우리 조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 조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일에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0: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상품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리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구매 혜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민 조치를 더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춰줬습니다. 그중에서 연결시는 14개의 부동산 기업을 조직해 390여 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평방미터당 할인폭은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구매 보조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춘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춘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 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춘시 명주 부동산 개발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결시, 훈춘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안을

0: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

0: 활력이 넘치는 축구 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납의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색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로의 현지 민족문화 요소도 경기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두 지역의 특색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서로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결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

전기를 돕고 건비 이끼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처,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과기를 사시면 열다섯 과기를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오늘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리로 곰팥관리에서는 제일이라는 본 제품과 더불어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한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천희 박사 그리고 명사방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우대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우대정책은 누구든지 이용만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경제적이면서 효과를 보는 우수한 그 기회구나 하는 감을 실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 제품이 나에게는 노인성 질병 해결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 맞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200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한 각에 498원인데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

0: 1인으로는 10강에 15강의 계담에 2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서방은 598원 하고 있는데 한 가게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인데 29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전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최신이라 먹는 한답니다.
0: 예, 좋은 제품이죠.
2: 예, 어떤 석 달을 좀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제 이거 먹은 원인은 예, 수선, 이제 감기를 달고 산단 말입니다.
0: 아, 면역력 저하합니다. 예, 예.
2: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에 대한 거 많이 먹어봐도
0: 아, 안 됩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예.
2: 아이, 됩니다. 예, 이사들 배워봐도 콩팥이라면 괜찮죠. 예. 근데 이것이, 예, 소변이라면, 보는 게 괜찮다.
0: 괜찮죠.
2: 정사입니다.
0: 예.
2: 예, 정사입니다.
0: 예.
2: 뭐이나 다 정사인데 감기를 딱 뭐 이긴다 말입니다.
0: 예. 정화 꽁리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2: 그래서 이 콩팥이 좀 양해됐을, 콩팥이 좀 이렇게, 양시한 데서 그거 콩팥에 대한 것 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게 해결을 못 보다가 이 내 이 방송 듣고서 내 이 체중이 일어나서 먹어보다 내 감각에도 내 콩팥이 조금 약하다.
0: 그하죠.
2: 내 좀
0: 선시합니다. 예, 예.
2: 예, 늦겠다 말입니다.
0: 예.
2: 근데 아무리 약 먹어도 아이디입니다.
0: 그렇죠. 단순 예. 한 가지 처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예, 제품 그래. 자체에 포함된 성분이 특수 성분으로 조합됐으니까 이게 힘을 내는 데는 뭐 애누리 없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 이 최신일어를 내 뭐 크게 뭐 콩팥에 이상이 내들러도 크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어쨌든 이게 약하다는 이 감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약을 많이 먹다가 말 안 들리니까 내 최신 1월 어쨌든 이게 콩팥이 영 좋다니까 내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먹어서 한 열흘 좀 되니까 별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때다.
0: 그렇죠. 예, 예. 예.
2: 감기약을 예, 이틀에 한 번씩 내 달고 살았어요.
0: 아, 그러니까 알만합니다.
2: 기침도 없고, 예. 예, 열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감기 증상이 계속 몸에 붙어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시치 상감 예. 느끼게 되죠.
2: 예, 예 계속 예. 감기 증상 또 붙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감기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다가서, 예, 아, 그것도 감기약 너무 먹어도 안 좋지 않아요.
0: 아, 예. 그게 다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런 예, 거 많이 드시면. 그래. 다른 예.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 방법이 아닌 이거, 방법입니다.
2: 예. 예. 이거 내 어쨌든 감기약도 그냥 달고 있으면 이게 알도파 해서 내 어쨌든 이 체중 일어나 이거 좀 먹어보자고 이거 먹은 게 한 열흘을 먹으니까 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을 때라 감각이 좋더라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2: 이렇게 예. 감기 증상이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예.
0: 머리 맑아지죠.
2: 예, 이때까지 내 이 감기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던 게 내 지금 오늘 석 달 내내 크게 아예 먹고 있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어쨌든 내년에 어쨌든 이게 이래 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래 세기 선생님이 이래 강의하는 거 듣고 하는 대로 내년에 콩팥이 중요하다는 거 중시하고서 이거 계속 먹으려고 약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다니까. 오늘이 또 열각도 배달받아 이제 금방 도착했습니다.
0: 예. 아,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예, 예.
2: 예.
0: 이 제품
2: 예,
0: 자체는 지금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서 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노년기의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데는 최신일호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가격 인상이 예.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너무 현명하게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 배달 받아서 계속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2: 예. 해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2: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우리 집에 언니, 야,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우리 그냥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있을 데 없어서.
0: 아.
3: 이게 어째서, 그냥, 예. 아, 그 감기를 달고 있습니다, 어제. 관계를 지게 하고 그냥 매이 없다지 매이 없어 그냥 잡으려면 어떤 저런 땀이 내 사지 못합니다. 밥을 잘 안 먹지. 그래서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무슨 다리 허리는 떠지 그래 아파하는지. 그리고 다리 허리 관절이 아팠고 나는 관절 뺑가리니까 다 관절을 친구도 해보고 안마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0: 체르니 병원에가 검사가 써지나 보더라고.
1: 아, 콘파치 원기 부속입.
0: 예.
1: 예, 예.
0: 콘파치나 빠놓거나, 예. 그냥, 그래서 손이게 소변이 작지, 또 손이게 자, 맥이 없다 하면서 다, 맥이 없은 건 그래서 정상적입니다, 그거든.
1: 입에 달고 있죠? 알아, 맥이 없다고.
0: 예, 예. 다 알수 없었지. 그냥 맥이 없다지. 어, 그리고, 예. 그냥 어째서, 예. 그럼, 낮으면 어때? 그냥 누워 쉬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1: 누워 있는 게 편하죠. 그죠. 예, 예. 움직이기 힘들죠.
0: 낮에도 못 쉬고, 그냥 그래서 눈 뜨면 눈으로 설렁거리면서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내야, 아야 되겠다. 다른 건 약은 그리 여러 가지. 그럼 어느 아이 먹어본 거 없는데, 이 세심이라도 먹어 먹고 있어서 좋다. 니가 한번 잡숴봐라. 이거 잡수인데, 우선이, 저번에, 몰라서 마, 마스통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순 게, 잡수고 한두 어떤 잡수기라면 이 뭔가 별 맥이 나고 잡으려면 잘 온다고 그랬을까?
1: 어,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니까. 예,
0: 예. 저는 이게 잡은 잡수가 다른 게 코바지 좋아졌는지. 그리고 문제는, 다리 허리는 무슨, 그렇게 친구를 해다 해야 되고 암을 해다든지 다리 허리가 지금 이전보다 많이 낫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콘파치 좋아지니까.
0: 예, 예. 너무 좋아. 이 약이 무슨 약일 일종이야. 이거는, 영, 전국에서도 유명한 약이라고 써. 이 잡사보면 안다고 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 정말, 다른 약 그리마에 뭐, 어디 하고 이런 효과를 못 봤니? 이거 효과 봤다면서. 그런데요. 이게 내리지. 이 약을 계속 잡수겠다. 사실상 뭐, 계속 자기는 익숙해서 다른 약 안 먹고 이것만 먹겠다. 그래, 이번에까 예, 갑시다. 오른답시다. 예.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공장 측에서 그래, 통지 왔습니다.
0: 열과하고 3일 따서 꽉 주도구만. 예.
1: 예, 이번에 열각삼이 열다스가 큰 우대 활동합니다. 한 200원 분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가 특수한 기회입니다. 예.
0: 예, 우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오빠인 우리 오빠의 전열성 비대가 있고, 예, 선이 나빠서 대단히 나쁜다. 전열성 비대 있고, 전열성 하나를 일하지 번씩 나가지. 그리고 그냥 우리 언니, 우리 오빠도 다리 허리색이 아파하면, 그냥 우리 오빠 이런다. 아, 그, 전문의, 우리 오빠도 내 다시 턱 쌓지를 쌓았다면, 자식은 양쪽도 여기 당연히 있어. 이 고무에 가서 맨 이 약만 없게 다른 약을, 이 약, 저 약에서 집에 가서 맨 다시 어디 허리 아픈 약으로 무슨, 콘파치 나쁜 약으로 그래 먹었는데, 아니, 여기서 효과 받아야지. 오늘, 우리 언니도 열다고, 우리 아빠도 열다섯 거, 그러면, 25가, 어려서 없겠고.
1: 예.
0: 오늘 받아봐도 될까?
1: 됩니다. 10가구 싸면 15가구 주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가구 줍니다. 오늘 네, 빨리 배달 받으세요. 예, 오늘이 예. 마지막 날이라 하니까
0: 예, 10가구,
1: 가격 인상전에 예.
0: 우리 아빠 10가구 이렇게.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너무 우수한 제품이어서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예, 빨리 효과를 봅니다.
0: 역파풍이 대단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1: 예.
0: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예. 자,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세신 1호로 넉달 잡쌌습니다.
1: 예.
4: 예,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한날 밤에 소변 한 너도 번씩 봤댔습니다.
1: 예.
4: 예, 그랬댔는데 이 세신 1호로 쓴 다음에 아 효과 영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동인당에 그 뭐 약이랑 사서 다 사봤댔습니다.
1: 아, 예.
4: 효과 없었댔습니다.
1: 예.
4: 이거에 그랬는데 이거는 효과 영 좋습니다. 예. 이 동민당 양마의 장여진 선한화 얼마 좋습니다.
1: 예.
4: 저는 이 뭐고도 잘 알기던 게 이번에 잡사서 그거 한 달 지나니까 소변이 찼던 것도 우선이 하얄 밤이 두 번에 뭐 한 번밖에 아이고가 참 폭사일까에 용 이렇게 맥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던 게 좀 심한단다. 밤잠 잘 쉬니까.
1: 그렇죠. 이 제품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 다른 처방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처방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그 성분들 자체도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 녹혈정, 존록권 이런 게 들어갔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요.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4: 그리고 담낭도 도와주고, 담낭약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거 시신이로를 쓴다면 담낭약도 할 수 없고, 이게 위 나쁜 게 소화도 잘 되고, 영 좋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항상 그래서 맥이 없어서 사파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1: 예.
4: 근데 무릎이 용이 약가가지고 맥이 나서 루틴 내려갈 때, 아, 용체를 해야 좋다 합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그, 뭐, 인간이 또, 혈압조절도 좋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니까.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예, 혈압조절도 좋아서,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띠 하던 게, 어떤 이게 정신하고, 용 좋단다. 그래서, 예, 지금, 값이 오른다 한다, 예.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4: 오른다, 예.
1: 예?
4: 값이 양백원이나
1: 양백원이 오릅니다. 한 가게. 예.
4: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어떤 70 넘은다면은, 좀 오래 써야, 공고하게 할 수 있지요.
1: 그리고 처방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 거기서 한 가지 어느 성분이 좋대 그 한 가지만 들어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예. 며칠 가지 못합니다.
4: 그래서 예. 어머니 우리 아저씨도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저희 소변이 영 자꾸 그다음에 허리 다리도 아프고 다 이렇단다. 그래서 이거 차라리 중량 먹기만 이거 잡수는 게 우리 효과 더 잘 봤다 할까요?
1: 얼마나도 효과 빠릅니다.
4: 예,
1: 이런 언니, 중약은 먹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4: 예, 예. 언니 80이 넘었습니다.
1: 아,
4: 근데
1: 예.
4: 걔도 어찌겠는가 무슨 내 돈을 뒀다 뭐 새끼 주겠는가 내게다 내 사는 동안에 아이 아프면 좋지.
1: 그렇죠. 그게 돕는 거죠. 예. 자식 돕는 거죠.
4: 예.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배달받고 우리도 예 이번에 값이 양백을 오르면 그 비싸 어떻게 싸먹겠습니까?
1: 예, 그렇죠.
4: 싸먹기 바쁘지.
1: 오늘 기회입니다.
4: 예. 예, 두 집에서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1: 그렇게 하세요. 세신이로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원값을 이 698원 35일 복용하시는 양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선에서 곰팥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아무리 강한 심장이라 할지라도 곰팥에 이상이 생겨서 뇌졸중에 빠진다면 당신의 심장은 뭐 두 주일 가기 바쁩니다. 두술비적인 뇌졸중으로서 투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랬다 하기도 하면 두술 생명 유지가 바쁩니다. 심장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이 온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하는 사이에 많은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여기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찬 걸 계속 그거 운행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내 매달리고 그리고 혈액의 죽상경화를 형성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심장혈은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은 해야 되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래서 이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 곰팥이 합니다. 이 곰팥에서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몽땅 체질합니다. 곰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은 곰팥이 1분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두근 능야입니다. 곰팥이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그 사구체라는 게 100만 개 100만 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심장의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을 몽땅 대거하는 역할을 해서 조인피는 심장으로 심방에 들어가서 각 기관에 수통되게 되어 있고 노폐물 하고 독성 물질은 진을 벌어서 방광 여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죄송합니까?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저도 세심 1호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본래 저기 뭐니까 방가이 나빠서 예. 섭외에 하룻밤을 벌써 많이도 못 나가고 조금 쓰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위도 나쁘고 그 다음에 관절도 나쁘고 여름에는
1: 나이가 드시면서 전형적으로서 종합으로서 불편하죠.
0: 예예 예. 나 뭐가 한가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둔가됐대다.
1: 나이가 병을 불러온다지 예. 않습니까?
0: 예 그럴까요? 이 이야기 내게 알맞게 돼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시작에 쏘기 시작에 두 달 썼습니다. 예예
1: 예. 두 달 쓰면 효과가 확실히 알기
0: 예. 예, 예 효과 나았대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첫째, 예, 처음에는 영, 방가이 나빠서 영 다 조금씩 보면서, 많이도 못 보면 조금 이렇게 보던 게, 이래가 반에 자도 단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처음에 예, 하루 종일 여러 번 보게 되면 잠은 다 끝나는 거죠.
0: 예. 예. 그러던 게 이게 점차 서변이 수레 조금씩 많아지면 예, 차수가 줄어들까 지금 보통 봐야 그것도 두 번에 뭐 혹시 한 번 보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대단하죠. 예.
0: 그래가 얼마나 좋은지 뭘까 이래가 잠을 폭 잤까 예, 정신하고 머리가 개운하고 영 정말 어디 잠을 폭 잤까 정말 머리가 개운하고 영 정신없대나.
1: 그렇죠. 예. 콤팥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잠 잘 자게
0: 예,
1: 되었죠.
0: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항상 예. 먹으면 지구띠 딱 베기면 예, 무슨 먹을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약을 먹고 복용하니까 소화가 절대 잘 됐더라.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이 나고 체중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1: 어,
0: 예.
1: 그래야 됩니다. 노래는 이제 너무 과소체중이게 되면은 면역력이 다 떨어지게 돼서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예.
0: 예. 그리고 관절도 예 나빠서 예 중계로 어루내릴 때 영 힘들었습니다. 딱딱 맞추면
1: 예.
0: 그러던 게 예 이게 저기 관절이 통증이 개매지까 예 중계로 어루내리기 영 허라고요. 걸기도 매우 허랍니다.
1: 그렇죠. 예.
0: 이 약이 확실히 써볼까 다른 약과 다릅니다.
1: 다릅니다. 우수한 성분 조합을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처방은 이 처방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녹혈정, 전녹건 32가지 진귀한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빠르게 돼 있죠. 특히 네. 콤팥을 비롯해서 가학기관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게 돼 있고 모든 심장과 뇌혈관도 좋아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 바로 원기를 돋아주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얼마 좋겠습니까? 누구막에 원기를 떠왔어. 맥이 나지, 강적이 낫지, 서변이 많이, 저기에서 그쳤던 게 없어지지. 하여튼 여러 가지면은 많은 효과가 이런 약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1: 그럼요.
0: 우리, 예, 우리 논에는 이 약이 정말 딱 맞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갑자기 오는데 약이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쓰기 위해서 값이 오르면 어떻게 싸겠습니까?
1: 그렇죠. 아무리 부사라 해도 그래도 낮은 값으로 싸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누구의 소망이나 다 같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래서 열 값 싸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우대정책이 예.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선생님 도약을 속에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당뇨 합병증 내용 좋습니다. 예.
1: 예. 어, 그렇죠. 예.
3: 당뇨 합병증 여러 가지를 지금 예.
1: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결코는 마지막에 콤팥을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예. 그저 이 콤팥이 상해가지고 거품도 나가고 그다음에 깡치도 나가고 소변 누기 힘들고 예. 이러면서 이용 고생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남은 당뇨병이 되면 밥을 잘 먹는다는데 남은 밥 먹지 못하니까 몸이 기타게 약했단 말입니다. 걔가 맥이 예. 떨어지고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진이를 지금 쓰니까 나의 이 콩팥이 깡치 냄새 나고 거품 나가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왜 섭외 누기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섭외 잘 나간다 지금.
1: 어, 섭외 잘 통해야 됩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몸에 좀 붓기도 부족했던 게 좀 빠지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좀 한다 그래도.
1: 예.
0: 예, 식사하니까 조금 맥도 나고, 예. 어, 식사를 못해 맥이 떨어져서 예, 다리 호도도 하다 묶음 좀 못했습니다. 깨진 게 지금 그 등심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 맥이 없으니까 어지럼증 난다고 했는데 그런 거랑 지금 이렇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뇨합병증에는 좋은 약이니까 돼서 나도 약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 그랬다.
1: 여기 들어간 게 후루바란 성분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고 콤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팥에서 완전히 자아공능을 충실하게 완성할 수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당뇨병하면 콤팥이 한 증상도 개선을 가져온다니 이 길입니다. 전로권, 녹혈증 32가지 중약제가 골고루 호흡계통, 소화계통, 심장공능 다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오늘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6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온여산, 허재골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그 홍강은 구비구비를 되돌아서 압록강과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 홍강 하류의 환현 현성의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온해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이 산수 경치가 한결 아름답습니다. 온해산의 꼭대까지 올라가려면 겨우 한 사람씩 오를 수 있는 유갈래 길을 토봐야만 한답니다. 한 것은 이 온해산이 사면에 죄다 깎아지른 듯한 아한 벼락에서 따로 오르는 길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1: 네, 온여산은 지금 유람 명승지죠?
0: 예, 그렇습니다. 온여산 꼭대기에는 먼 옛날에 신선들이 모여서 시읍기를 했다는 집선대가 있었고 또한 선원들이 살던 절당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사시장처를 마르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샘물이 한눈에 안겨드는데 자연이 풍치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옛날에는 이 온여산을 오룡산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동해에 황룡, 청룡, 백룡, 흥룡, 홍룡 이렇게 다섯 마리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다섯 마리 용은 저마다 수도하려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더니 끝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배우라고 하는 재간은 배우지 않고 이제 나쁜 짓까지 하는구나. 안돼, 고약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용왕은 다섯 마리 자식을 데리고 구경을 다니다가 한 산봉우리에 내렸습니다. 너희들도 보았지만 이 산은 경치가 여한만 아름답지 않구나. 근데 이 산 꼭대기에 담이 없구나. 너희들 중 누가 제주를 비워 여기에다가 맑은 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용왕은 다섯 마리 용을 보며 물었습니다.
1: 네, 산 위에 물이 고이는 늪을 만들라는 거죠?
0: 예. 용왕한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다섯 마리 용은 저마다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헌데 맑은 늪을 만들지 못하면 당장 집이 짐이 내린 벌을 받아야 하노라. 그래 만들 자신이 있느냐? 용왕이 또 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있사옵니다. 또한 늪을 만들지 못할 땐 벌을 다각게 받겠나이다. 다섯 마리 용은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 다섯 마리 용 가운데서 황룡이 좀 나이를 먹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늪을 만들겠느냐? 먼저 솜씨를 피워볼 생각이 있으면 앞에 나서라고 황룡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만들겠어. 말과 함께 튼튼한 몸매를 가진 흥룡이 나섰습니다. 임자가 성코를 장기를 부르자고 좋네. 황룡이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재간을 뽐내 볼 테니 볼 데가 없다고 두덜거리거든 흥룡인지라 산꼭대기에서부터 부지런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 네, 흥룡이 물을 찾을까요?
0: 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흙을 파내는데 산꼭대기로부터 아래로 수십 길이나 파내려갔지만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이 산에는 샘물이 없다니까 기진맥진한 흥룡은 이렇게 두덜거리며 손을 들고 나앉았습니다. 무엇이 이 산에 샘물줄기가 없다고 간대로 그럴 리가 있겠느냐? 홍룡이 흥룡이 말을 받았습니다. 흥, 임자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므로 어디 샘물줄기를 찾아보게나? 황룡은 홍룡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 내가 솜씨를 비워보겠네. 드디어 홍룡이 이렇게 말하며 나섰습니다. 홍룡은 흥룡처럼 흙을 파내지 않고 물줄기를 찾는 이곳저곳 다니며 길을 강구다가는 물줄기가 있다고 짐작된 곳에다가 꽈르릉하고 둥둥한 소리를 내며 벼락을 쳐서 깊숙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홍룡이 벼락 쳐 뚫어놓은 구멍마다에는 샘물이 솟아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명산에 샘물줄기가 정녕 없단 말인가? 영왕 마마가 늪을 만들라고 분부할 때는 샘물줄기가 없을 리가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홍룡은 있는 재간을 다 펴부리며 샘물줄기를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 네, 홍룡도 물을 찾지 못했네요.
0: 예, 이때 이번에는 또 그 백룡이 나섰습니다. 허참! 파봐도 안 되고 깊숙이 뚫어봐도 샘줄기가 없다지. 그럼 내가 재간을 비워보겠네. 뱃속에다가 많고 많은 물을 가득 채우는 재간이 있는 그 백룡은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느새 동해가 뱃속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폭포수 아래로 떨어진 듯한 경정한 소리와 함께 백룡이 흥룡이 파놓은 곳에가 뱃속이 물을 통하니 그야말로 깊숙한 늪이 생겼습니다. 뱃속이 물을 채우는 재간이 있는 백룡 스스로 늪을 만들었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며 말했습니다. 이임자들 그래 어떤가 눈물이 이만큼 깊으면 그래도 이 백룡이 솜씨가 괜찮다고 생각되겠지? 그 말에 글쎄 이임자의 재간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차 말라드는 걸 어쩌는가? 흑룡이 불쑥 한 마디 던졌습니다. 어? 그야 내가 몇 번 물을 통해놓으면 될 것이 아닌가? 백룡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되네. 동해에 가서 물을 나눠다 늪을 만드는 건 부질없는 헛짓이네. 꼭 생물줄기를 찾아야 하네.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사이 물은 적지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백룡은 인차 동해에 날아가서 배속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한동안 통해놓았습니다. 허나 그냥 이렇게 물을 날라온다는 것은 장구지기가 못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룡은 몇 번 물을 날라오더니 그만 기진맥진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백룡이 물을 나르다가 지쳐버렸군요.
0: 네, 바로 이때 아무런 대꾸도 없던 성룡이 재간을 부리니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미과여 창살 같은 비를 퍼붓습니다. 청룡은 누구보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재간만은 으뜸이었습니다. 연속 며칠간 큰 비가 내리니 그 파놓은 늪에는 그만 물이 넘쳐나 사초로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인제는 비를 그만큼 내리게 해도 되겠지? 청룡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를 그치고 말았습니다. 영광이 분부대로 산꼭대기에다 늪을 만들어 놓았지만 해만 나면 빨리 말라드는 데다가 또 빗물로 고인 늪이어서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늪이 말라들지 못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황룡은 안개를 몰아다가 늪 위에 덮어놓았습니다. 안개가 늪 위에 덮여 있음을

0: 있을 때는 별로 마르지 않았지만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힌지면 눈물은 빨리도 말랐습니다. 보안이 내가 일생 동안 안개를 몰아오는 재간을 배웠지만 그 재간은 당분간이구나. 홍영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1: 네, 룡왕 앞에서 맑은 늪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던 다섯 마리 룡은 합세를 했지만 끝끝내 늪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군요.
0: 예, 이때 용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흠, 지금은 너희들이 재간을 낱낱이 보았노라. 너희들이 늪을 만들지 못했으니 짐이 손수 만들겠노라. 용왕이 손가락으로 다 말라던 늪 가운데를 가리키니 손가락 끝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늪 가운데로 뿜어 들어갔습니다. 엿고 꽈르릉 전동 소리와 함께 연기가 벌써 솟아오더니 땅속으로부터 샘물이 콸콸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다섯 마리 용이 너무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을 마시고 그야말로 시원하였습니다. 너희들 다섯은 이 세상으로 나올 때가 아직 이르니 몇백 년간 이 늪 속에서 살거라. 때가 되면 짐이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테니 그것을 너희들한테 주는 벌이다. 말을 마친 용왕은 다섯 마리 룡을 몽땅 늪 속에 집어넣고는 큼직한 바위로 눌러놓은 뒤 동해로 떠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나젊은 다섯 룡이 산 속에서 수다하며 산다 하여 오룡산이라 부르고 늪을 오룡지라 불렀습니다. 오룡산 위에 맑은 오룡지까지 있으니 하늘이 선인들이 자주 모여서 시를 본 뒤 그 터를 접선대라 했고 또한 천궁의 선녀가 오룡지에 찾아 모여가고 세수했다 하여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1: 네, 그렇게 되어 오녀산 위에 물이 있게 된 거군요. 오녀산에 대한 전설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마저 들려주시죠.
0: 네, 그 기원전 고구려 때 고구려가 생길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강대한 고구려와 이웃나라는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늘 싸우곤 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집안에다 옮겨간 뒤 어느 해 이웃나라에는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도읍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선발대 50명이 오룡산 기슭에 당도했습니다. 의하여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는가? 당장 오동길 되돌아가거라. 오룡산 기슭에서 파수를 쳐던 고구려의 다섯 뇌병사 중 나의 지속한 뇌병이 소리쳤습니다. 이마빼기에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무슨 파수를 서는 거냐? 길을 막지 말고 어서 비켜라. 선발대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몇 발짝 더 나서면 우리는 사정을 두지 않는다. 선발대 놈이 보니 길을 막아선 파수꾼은 모두 뇌인들인지라 내안으로 하면서 이들 다섯한테로 다가왔습니다. 저 놈들한테 좀 손실을 보이다. 쏴라. 맞더니가 령을 내렸습니다.
1: 네, 파수병들이 여자 다섯 명이었군요.
0: 네, 이들 다섯은 일제히 코 밑까지 온 놈들한테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고, 산발대 놈들은 화살에 맞아 죽은 놈은 죽고 부상을 입은 놈들은 겨우 달아났습니다. 비록 싸움은 길지 않았지만 다섯 뇌병사는 안하무인으로 쳐들어오는 놈들이 기용을 꺾어버렸습니다.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데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갈래는 남도이고 다른 한 갈래는 북도였는데 이번에 남도로 쳐들어온 외적 두목은 관구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인마가 오룡산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홍수와 같이 대단하였습니다. 막내야, 빨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에 불을 달아 연기를 피워라. 우리는 좀 늦게 올라가겠다. 큰 언니가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네, 막내로 불리우는 뇌병사는 종두무를 쥐고 오룡산에 난 갈자지 그 길로 산꼭대기를 바라고 내쳐치다라 올라왔습니다. 막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봉화대 불을 달아오니 오룡산 꼭대기에서는 인차 연기가 하늘로 달에쳐 올라갔습니다.
1: 네, 그 당시에는 봉화대가 적종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겠죠?
0: 네, 그 연기는 먼 곳에는 연통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연통산 그 꼭대기에서 파수를 서던 병사들이 이 연기를 보고 적종이 있다고 불을 달아놓아 도읍 쪽에 있는 무력산으로 위급한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 년놈들을 산채로 잡아라. 관구검이 오룡산에 오르고 있는 여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적병은 저희들의 소요가 많은 것을 특대고 무리를 지어 오룡산을 물세틈없이 오산 후 여자들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씨들, 산후에서 굶지 말고 빨리 내려와 기순하라고. 우리들은 아씨들을 죽이지 않고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을 주겠네. 몇 번이나 오룡산 꼭대기로 올라가려 했지만 봄마다 갈짓자 길에서 많은 병사들 잃고 난 광고금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네 놈들한테 기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놈들이 재간이 있으면 상 꼭대기까지 올라오거라. 마더니가 아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다섯 여자와 간구검의 군대는 오룡산에서 온 하루 동안 싸웠지만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간구검은 할 수 없이 오룡산으로 직접 오르지 못하고 바쁜 대로 다른 곳으로 되돌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군요.
0: 네, 낮부터 해질 무렵까지 다섯 여자들은 광구검의 군대를 산기슭에다 매다 그 놓다시피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봉화대를 통해 진작 적성을 알게 된 고구려의 후방 장군들과 군사들은 온 하루 동안 싸울 준비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광구검의 군대가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광구검의 군대는 오령산을 처업세지 못하자 산을 불고 고구려 도읍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거기서는 잘못 흉하였습니다. 그들을 마다 나선 고구려 군대도 진을 치고 엄험한 기세를 상대방한테 보였습니다. 싸움은 벌어지자 모래와 돌이 마구 날려 어둑지근해진 대지는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큰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느낀 그 관국왕은 즉시 대강령을 내려서 황망히 물러갔습니다.
1: 네, 다섯 여자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군요.
0: 예, 그래서 고구려 소공에서는 오룡산에 진을 치고 변방을 지키는 다섯 네 용사가 대공을 세웠다고 상을 내렸습니다. 다섯 여자가 오랫동안 오룡산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나라의 변방을 지켜낸 이야기가 전해오는 사이 오룡산을 자연히 오뇌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헌칠한 구척기에 실팍한 몸매를 가진 사냥꾼 허재라는 원 동서리와 원근리 마을치고 별반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재는 힘이 센 장사인데다가 화를 쏘는 재간이 있어서 소문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마음씨가 착하고 또한 사람 대함이 언제나 굳어 소문이 더욱 났습니다. 그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뒤면 노루고기나 밀돼지 고기를 망라하여 여러 가지 산짐승 고기를 종내로 혼자 먹은 적이 없었고 늘 이웃집들에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아니 고기가 많지 않겠는데 밤마다 이렇게 가져오나 사람들은 미안 척하며 늘 사양하곤 하였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고기가 생겼을 때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허재는 부접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임자의 후던 남씨가 진정 고마운데 그려. 그런데 이 신세를 갚을 때가 있으려만 동네 사람들은 허재를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과 술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은 허재를 잊지 않고 청해다 대접하곤 했습니다.
1: 네, 허재가 인품이 좋아 마을에서 위망이 높은 거죠.
0: 예. 그런데 허재는 어느 땐가 곰한테 깔려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재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화를 메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가 집문을 나선 뒤 마을 벗어나려는데 마을에서 고함 소리가 드나가 뜻없이 들려왔습니다. 따꼼이 마을에 내려왔다. 허재가 소리나는 그 쪽을 살피어 급히 달려가 보니 글쎄 황소만큼 큰 따꼼 한 마리가 마을에 달려들어 개와 돼지를 마음대로 치고 물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쫓아다니며 온 동네를 소란하는 저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따꼼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저마다 무서워서 살꿈을 찾아 갈팡질팡하면서 고함을 쳐댔습니다. 이놈아 어디 내 손 죽어봐라. 이때 허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급히 화살을 메고 따꼼을 쏘았는데 곰이 한쪽으로 몸을 비트는 바람에 날아간 화살이 심장에 박히지 않고 어깨 쪽지 들어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따꼼은 무서운 소리를 내더니 어깨 쪽지에 박힌 화살을 뽑아 던지고 허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1: 네, 허재가 위험하게 되었네요.
0: 예, 따꼼은 비록 몸이 비둥비둥하여 둥기성 그래도 달려들 때 행동은 매우 빨랐는데 어느새 허재한테 달려들어서 그의 어깨를 대를 쳤습니다. 바빠는 허재는 몸을 피하서나 둔중한 따꼼한테 깔리고 말았습니다. 허재와 따꼼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마구 뒹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가지고 달려와 따꼼을 내리쳤습니다. 결과 따꼼은 형세가 불리함을 느꼈던지 허재를 버려둔 채 둥기적거리며 산속으로

0: 살아났습니다. 망할 사람들 급급히 저 쓰러진 허재를 일으켜 불렀습니다. 살펴보니 허재의 어깨에 살이 뭉텅 떨어져 피가 흘렀고 또한 한쪽 볼에 곰이 앞발에 긁히어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입은 옷은 따끔 발톱이 뜯겨 너덜너덜 헤어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놈 따끔한테 뜯겨 목숨을 잃을 뻔했네. 달려온 이웃집 노인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세기를 어찌 따끔이 힘을 당해내겠냐. 큰일 날 뻔했네. 누군가 이렇게 해를 찼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제때 왔으니 말이지 큰일 날 뻔했죠.
0: 예, 그랬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든 허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까지 그 뭐 좀 뜯긴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곰이 혹시 되돌아 보복하면 어쩌나요? 아예 죽여버렸을걸. 그 말에 글쎄 곰이 너무 크게 어쩔 수가 없군. 그나저나 임자가 크게 상하지 않았으면 됐네. 이웃집으로는 허재를 위안했습니다. 그 뒤 어떤 사람들은 허재와 롱을 쓸 때 그를 늦게 곰뜯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갔다 오자면 높고 무시무시한 뒤 곰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령에 늘 큰 곰이 나타나는데 그 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대신 몇 백년 묵은 큰 호랑이가 나앉아 길을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곰을 원령은 이 소식을 듣고 몇몇 그 사냥꾼을 검령에 보내어 늙은 호랑이를 잡아치우려 했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너무 교활해진 호랑이는 산고양이만큼 작게 몸을 줄였다가는 또한 살구로 변하는 바람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교활한 호랑이를 대체하기가 어렵겠네요.
0: 예, 허재도 마을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늙은 호랑이를 잡으려 검령에 왔다 갔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점점 담이 커져서 시퍼런 대낮에도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령 넘어 마을에 있는 친구가 청하게 허재는 곰령을 넘어 그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후한 술대접을 받았습니다. 한니 사냥으로 살아온 허재인지라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과 술상에 앉으면 푹 취하곤 하였는데 오늘 술상에 좌석에서도 례가 아니었습니다. 허재는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혀도 꼬부라들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허재는 돌아오려고 술자석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임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룻밤 내 집에서 자기나. 친구가 허재를 말렸습니다. 뭐 내가 취한 줄 아나? 나는 여지껏 술에 취한 적이 없다네. 혼자 갈 수 있네. 허재는 친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곰령에 닿으면 날이 어두워서 또 무서운 호랑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테니 정 가겠다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친구는 말려도 언젠가 허재가 한사코 듣지 않는지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오지 말게나. 저 세상이 짐승은 허재가 언제 겁나 하던가. 제발 따라 나서지 말게. 원체 우격이 센 그 허재는 술까지 마신지라 다음이 커져 친구의 권고도 마다하고 혼자 터벅터벅 곰령에 올라서 왔습니다. 근데 방정맞게도 곰령에 올라온 허재는 속에서 술이 막 올리면서 그만 토하고 풀숲에 쓰러져 드렁드렁 코를 골아댔습니다.
1: 네, 허재가 몹시 취했네요.
0: 예,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허재는 웬일인지 수시로 얼굴이 선뜩선뜩해야 나는지라 체중에 겨우 잠을 깨고 눈을 떴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몸뚱아리가 떡판 같은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 허재의 낯에 끼얹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호랑이는 대낮에도 길목에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녀석은 허재를 만나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재가 토해놓은 음식물과 그의 몸에서 역한 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담배는 피워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늙은 호랑이라도 술에 푹 취한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호랑이는 허재로 하여금 술을 깨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허재가 술에서 깨어남이 인차 그를 잡아먹자는 데서 일부러 산나라의 골짜기 샘터로 찾아가 꼬리에 물을 묻혀와서는 허재의 낯에다 끼얹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허재는 소리도 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는 척 코를 골아댔습니다. 한동안 꼬리로 물을 끼얹은데도 허재가 그냥 코를 골고 있는지라 호랑이는 또 산골짜기 샘터로 으슬렁으슬렁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누워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올 때 칼이나 활이라도 가지고 왔더라면 제발로 찾아들 이놈을 잡아치울 텐데.

궁리하던 그때 허재가 일어나 별빛을 빌어보니 사나리아는 깊숙한 벼랑이었습니다. 얘라 이놈을 잡지 못할 바에는 쫓아버리자. 이렇게 작심한 허재는 팔뚝만한 몽둥이를 주워다 원기태에 놓고 계속 자는 척

0: 선쓸 기회가 생겼군요.
1: 네. 그 손을 쓸 절의 기회라고 느낀 허자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 스며시 늙은 호랑이 밑구멍에 가지를 안 뒤 불시에 이놈아 죽어봐라 하고 고함 지르는 동시에 몽둥이로 늙은 호랑이 밑구멍을 드세게 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놀란 호랑이는 똥 하는 소리마저 내질 새 없이 락담하여 방향을 가려내지 못한 채 대가리를 향한 쪽으로만 내리 뛰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호랑이는 그만 벼랑 끝까지 뛰어가다 보니 미처 멈춰 서지 못한 채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허재는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허재가 집에 와보니 온몸이 진땀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허재는 동네 사람들과 간밤에 늙은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 그 호랑이가 떨어진 벼랑 아래에 찾아간 뒤 황소만큼 큰 늙은 호랑이가 벼랑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놈 호랑이가 동네의 우한거리였지. 허재, 임자는 과연 장사답게 이놈을 잘 잡아치웠어. 임자가 빈손으로라도 호랑이를 잡으니 동네의 사람들은 위하여 장난 일을 했네. 그려 허재와 함께 온 사람들 저마다 제 나름으로 허재를 칭찬하면서 호랑이한테 졸욕을 퍼부댔습니다.
0: 네, 허재가 마을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없애줬군요.
1: 예. 이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허재가 술에 취하여 호랑이를 잡았던 이야기가 이 마을 저 마을에 구수하게 전해졌습니다. 한미 사냥꾼으로 살아온 허재는 밤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곤 했는데 그런 일은 그야말로 수두룩했습니다. 허재는 죽을 고비를 넘긴 뒤면 이제 짐승 잡이고 먹고 깨끗이 손을 씻고 나 앉으려 마음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허재는 사람들이 짐승이 피할 받는다는 말만 들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깡그리 잊은 듯 선뜻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구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가 밭에 내려 곡식을 마구 짓뭉개 놓기에 마을 사람들이 총동을 하다시피 그 녀석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너무도 오래 살다 보니 등허리에 솔나무 수까지 자라나 무엇이든지 겁내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밑돼지를 잡아치울 수 없는가? 참, 이 근방에서 저놈을 잡아치우지 못해 근심이 크다네. 마을 사람들은 허재한테 간절히 청구했습니다. 그런 놈은 진작 잡아치워야 하지. 허재는 이렇게 계획도 승낙을 했습니다.
0: 네, 허재가 이번에는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군요.
1: 네, 허재가 멧돼지가 밭에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무서운 그 멧돼지가 곡식밭에 들어와서 곡식을 못 쓸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은 그래도 호랑이보다 둔한 놈에게 잡아치우기 수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허재는 화려화살을 메워갔다가 한참 곡식밭을 짓밟고 있는 멧돼지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꽤 한 아찔한 비명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화살을 맞고 황망이 산골짜기로 도망쳤습니다. 저놈이 화살을 맞아서는 정면코 으슥한 곳에 가서 죽었을 거니 우리 함께 저놈의 집을 쫓아가 보자요. 허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좋네, 그놈이 고기나 나누어 먹을 겨 함께 가보세. 누군가 동의해 나섰습니다. 허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멧돼지가 피를 흘리고 간 자국을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허재가 맨 앞에 서서 한참 들어간 뒤 갑자기 바위 밑에 숨었던 멧돼지가 욱 하고 허재를 떠받아 놓았습니다. 멧돼지한테 떠받긴 허재는 멀리 불려갔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어마지도 멧돼지의 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허재 하나만 떠받고는 인차 버들어졌습니다.
0: 네, 허재의 생명이 어떻게 됐나요?
1: 네, 마을 사람들이 허재한테 달려가 보니 허재는 멧돼지 칼라 같은 이빨이 박혀 배알까지 흘려놓은 채 피모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난 더 살 것 같지 못해요. 내가 죽은 뒤 이 산골짜기도 묻어주시오. 마지막 말을 맺지 못한 허재는 두 눈을 감은 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허재, 우리가 자네를 얻고 마을에 내려가서 치료해 주겠니? 이를 악물고 참아주겠나, 허재? 모든 사람들은 허재를 끌어안고 위안했습니다. 허재는 이 사람 저 사람들 쳐다보면서 입술만 실룩거릴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재, 자녀는 죽지 않니? 우리가 이월로 모셔다 보이겠으니 마을로 내려갈 때까지 참아주게나. 마을 사람들은 허재의 배를 제자리에 밀어넣은 뒤 피나는 상처를 대강 동여매고 나서 번갈아 보며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허재를 그의 집에다 눕혀놓았습니다. 허나 허재의 상처는 너무도 심하여 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재, 아깝네. 아까 뭐였선 그 사람들은 허재의 죽음을

0: 매우 서러워하였습니다.
1: 네, 허재가 끝내는 숨을 거두었군요.
0: 네, 마사람은 허재의 성원대로 그를 산골짜기에 묻어주었습니다. 한 것은 허재는 한니 아내도 아들 딸도 없는 외톨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재는 누구든 이를 도와달라면 발벗고 나서서 제 일처럼 도와주곤 했기에 그가 살던 동네와 인근 동네 사람들 그가 죽은 데 대해 못내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산소에 찾아가서 재물을 차려놓고 죄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이래하여 허재가 묻힌 골짜기는 자연 허재골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생전에 남을 너무나도 많이 도와준 그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먼 훗날까지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6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삼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 지금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 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세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번약 세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불의

0: 브랜드 제품이 후른팔 누이 섬유 여름 이불 한 시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이런 고급 선물 시트 한 시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그 이 약은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 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이런 좋은 약이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군천 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서 조제한 이런 그 약인데 이런 중약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약재로 이 만든 이런 약이기 때문에 한계 대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이후에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주면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몸에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치료를 해준다. 예, 이 군천좌실은 중의학에서의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약을 말하는데 중의학에서 약을 제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대단합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2: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저도 장약 심리방 쓰는 환자인데 이거 쓰기 전에는 뭐 시산이도 보내왔고 신방도 쓰자라는 사람이고 결부족도 엄청 심해가지고 정말 수혈도 하라는 수혈도 하라니까나 나중에는 영양실종이라 막 오네 이렇게 그래서 뭐 모든 가지 이런 병들 다 오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많고 많은 병원 약도 써보고 정말 이 사도의사 친척 친우들 소개란 병 다니며 써봤고 많은 이 방송 광고 약도 써봤지만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공농도진 내병 치료한다고 쓰여있지 않는 약 쓰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시간 낭비에 구분기를 벌고 그래서 그런 허망도만 날렸습니다. 예. 그러다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로 이게 소장약이라 옛날부터 또 소장약이도 단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0: 예,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니까 그게 아주 예. 좋죠 원래.
2: 그래서 이 소장에서 딱 그마 이게 그런 뭘까 야생약 떼고 4,500m 이상 그 다음에 홍경천은 5,400m 이상 그 다음에 연한금으로 불리는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약은. 예.
2: 예.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공무조치가 너무 마음에 들더란 말입니다.
0: 예.
2: 뇌경색 중풍의증 이런 그런 뇌출혈의증이나 다 치료하고 심장이 관상동맥 경화에 뇌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 협심증 이런 거 딱 치료한다니까 너무나도 믿음성이 가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고서 저울에 가서 배달받아 쓰기 시작했는데 야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
0: 어제도 예, 지금이 이 분이 선천성 심장병이라 말입니다. 영종에 있는 부인데.
2: 예.
0: 아, 이게 근데 층계로 올라갈 때면 숨이 차고 소화도 너무 아이 되고, 그리고 얼굴이 계속 붓겠답니다. 소화라 아이 되는 게 이게 심장병이 반사통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치쿠티 이렇게 계속 거서에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고 이럴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분이 이 약을 얼마 아이 드셨는데 어제 저희한테 지금 전화와 왔는데 야 이런 증상들이 어째 며칠 아이 먹었는데 그렇게 좋아집니까? 정말 이만한 약이 엄마. 없습니다. 내 네, 하고 직접 전화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정이 있는 부인.
2: 약이죠.
0: 예.
2: 그래서 저는 정말 심장도 두자라 하는 사람 아이하고 이 약덕에 지금 얼마나 문화에 잘 보내는지 모른다. 병원 모르고 사고 예.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노시산에 와서 이 반신 제일 죽고 그동안 손 반, 이 반신 잘 못 쓰다 나니까 밖에 나간 작은 거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집에서는 문, 아이 위생 출입하다 뭐 문턱에도 이거 문턱 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때도 욕 많고 이래서는 나중에는 너무 그래서 자기들 이러고 살아, 바보처럼 살아 뭐 하는가 했는데, 이런 좋은 약은 만난다고 지금.

0: 사는 게 정말 행복한다.
1: 하, 그렇지요.
0: 예, 얼굴이나 마비 와가지고 눈이 다 덮이지. 거기다 그러니까 아이 그 약이나 뭘 먹든 아래 태고 떨고 밥 먹대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자기 버릇이 때문에 아이 해를 씹어가지고는 그래서 피를 막 흘리고 이랬대는데 지금은 이 약독이 그래서 정말 또 하나마나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1: 정말 이게 어서는 이 이 약이 네. 이제 네 날만 더 하면은 5년 5개월이 되는데.
0: 맞습니다.
1: 예, 그런데 정말 이 약을 쓰면서, 예, 그 중풍 환자들, 결국 심장병이 심한 환자들, 이 약을 쓰면서 어느 사람이 내 효과를 못 본 사람이 없더라 말입니다. 다 저희한테 전화 온다. 이 약은 내가 전문적으로 혼자서 이거 강의 드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제 혼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어떻게 약을 잡수고서 효과받다는 그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안다 말입니다, 내가.
0: 맞습니다.
1: 예.
0: 그렇습니다. 이 약은 또 이 당약 심내방은 이렇게 그 밀방, 초방도 들어가지, 소분자로.
1: 중앙약이 잼까, 소분자 중약이.
0: 그 다음에 몽땅 그 뭘까, 소장의 그.
1: 고가의 약재지.
0: 고가의 약재는 몽땅 들어갔지.
1: 예.
0: 아이,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네 가지도 없거나. 그리고 특수 이런 요법을 또 치료를 하대요.
1: 맞습니다. 예.
0: 예.
1: 초임기 생물신경 활성 효소.
0: 맞습니다. 그, 그리고 심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예. 하지. 아이 신경 활성제, 효성제, 수복제 이런 게 들어가는 효소 들어가고 수복제 들어가는 우리 정말 중풍 환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 저는 정말 이 약을 쓰고 이 신노제 왈빙만 동결해 이게 어상육부를 다 골고루 도와주겠다. 다른 약이 정말 필요 없이 내 5년 우선은 그런
1: 네 날만 있으면 5년 5개월이면 우선은 딱
0: 정말 딱 이거 한 가지만 쓰는데 이렇게 효과 보고 다른 약을 쓰는 근무상 입이 붙이지도 않습니다.
1: 예.
0: 이거만 먹고 이건 딱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넘어서 제품이 올 위험도 없고 근심 예. 걱정이 없고
1: 혈액 속이 유효 약물 농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그래서 바짝 치료해주는 약인데
0: 예. 활동할 때마다 쌓으면 이 약은 정말 소장약이다. 활동할 때마다 싸면 가격이 싸고 효과가 확실하고 효과 빠르고 좋다
1: 그렇지.
0: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다른 네. 약은 지금은 저는 도만 그 이제 더 뭐 가기 발달하면 더 좋은 약이 나겠는지 이 약을 소갈할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 이렇게
1: 도와드리고
0: 보고 예.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내 선생님과 문의하고 있어 이 할머니 앞도 갔으니 뚜껑으로 부서놓은 것 같아서 잘 수 없다 제가
1: 예.
0: 그렇게 많은 병원 치료를 받고 많은 중약 썼던 아이들이든 게 이 약 먹고 그게 뚝 떨어져서 너무나도 좋다 해서
1: 예, 가슴이 뜨거운 현상도 그게 다 좋아집니다. 이게 심장 잘 치료해 주면
0: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땀이 커서 땀이 졸졸졸 내려오던 것도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제품은
1: 예,
0: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기도 약 쌈에 그 돈까지 올케가 또 이렇게 심장 지자를 두 개나 했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럼 꼭 써야 됩니다. 심장 지자를 예, 한 분들한테는 이 약이 복음입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약을 써보니까 그 올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활동에 내 아이 번약을 도주지 현금 많이 감해주고 아이 선물도 많다 하니까 나 그러면 돈까지 올케하고 자기 이렇게 그런 뭔가 두 포리 36값이 이렇게 배달해달랍니다.
1: 예, 이 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활동 8월 말일까지 이거 하게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 줬습니까? 현금도 예. 빼드리지 그리고 번약도 더 드리지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드리는 이 선물들은 다 그 이게 고급적인 선물을 드립니다. 영 좋다 말입니다. 이게.
0: 아, 예. 가격도 싸고 얼마나
1: 그렇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심방약을 먹은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3년 전에 이 약을 먹은 뒤에 효과를 너무 잘 봐가지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지금도 예, 아무데도 그저 아픈 데 없이 매일 활동을 하다닌다.
1: 좋죠. 예.
3: 예, 내 계기 이야기 너무 좋고 너무 믿음이 가가지고 작년에 우리 영감이 녹공이 와서 아플 때 인천에 이하고 대조시겠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3: 우리 영감도 지금 예, 야, 언제 알았던가 싶습니다.
1: 예.
3: 지금 저 사람처럼 예, 매일 사람 설타고 매일 놀라 댕기면 식사도 잘하고 맥없다 말다 하고 멜로나 다닙니다.
1: 예, 이렇게. 예,
3: 우리 그대 윤관도 지혜 너무 뭐더 활동 잘하고 아파트 나던 김이네 이럴 수가 동네 사람들은 무슨 약이 잡수고

0: 이러는 거야. 근데 이하고 그래 얘기했지요. 이러냐고 우리 둘 다 영상 이거 활동 잘한다고 이야기하니까나 뭐 알려달라고 해서 내 우리들 한쪽 안에 품하던 거 소개를 해줬습니다.
1: 아, 예.
0: 근데 그 할머니도 예, 처음에는 처음에 나 밖에 나 그럴 때는 예, 양자 바로 예 두고서 날개 그룹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야 그래서 3일 먹을 거 없어 손이 이렇게 주먹을 꽉 못 주는 게 주먹도 지우고
1: 예
0: 잘긴단다 그 다리 지 올라오는 거 다 올라와야 온다지
1: 그렇지
0: 예. 그 할머니네 그 잡수꾼은 뭐 해가 좋아가지고 예, 한 장 잡수다가 또 한 벌 또 주문해 해서 두 번 주문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그 우리 저기 이 동네에 또 어떤 아주머니 70대 초반인데 예. 아주머니 자꾸 졸려가지고서 잤단 말입니다.
1: 아.
0: 그것도 잡으면 이랬던 게 그 아주머니 이 오이 한 달라 잡수고서에 아, 그 효과 좋아서 한국 나가 일한단다.
1: 하하, 예.
0: 오, 그래서 나를 감사하다고 한국에서도 전화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고 이랬, 잘하고 있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좋죠, 예.
0: 예, 그래, 야, 맨발이하고 좋은 거 소개해서 어찌네 행복을 찾았다며 전화한단 말입니다.
1: 하하, 예.
0: 예, 그래, 또, 내 한 가지 문의할 거는, 우리인데 활동실에 어떤 할머니가 또, 손등이하고, 이 발등이 자꾸 부는데, 이해하고 먹으면 어떤가 문의합시다.
1: 아, 이게 손등이 발등이 이렇게 붓기고 이러는 거는, 아, 이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보면은, 이 신체 내 수분이 축적되게 하는 원인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손발이 붓기죠. 예. 그리고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또 그 치료해 주는 데서 우리 이 학원은 아 제일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아 이런 분이 이거 쓰면은 아 그 손발이 그 붓기는 게 그 기근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콩팥이 기능이 또 떨어지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이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손발이 붓깁니다. 예. 예, 이 전해질이라는 거는 뭐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농도를 아, 그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시켜 가지고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운행을 보상하면서 아, 그 동태 평형 상태를 원래 이루어야 하는데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이런 분들 보면은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손발이 붓기 예, 우리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 아, 우설이라든가 지룡, 아, 홍경천, 지하수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 그, 이 몸속이 수분하고 전해질이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간 기능이 또 떨어진 이런 분들 단백질 표준이 정상 표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손발이 붓깁니다. 예. 그래 우리 이 약을 보면은 간 경락에 들어가는 이런 성분이 그러면서 간 기능을 높여주죠. 예. 그래 그 단백질이 그 이 표준을 정상화 시켜주기 때문에 예, 이 홍경천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아 천공 우슬리 예,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간경락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단백질 표준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준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 이 약을 쓰면은 아, 손등이 붓기고 발등이 붓긴 게 해결되죠. 예. 그리고 정맥 혈액이 혈류장애는 예, 역류장애는 아, 그 하지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혈액이 체내의 순환을 거친 후 원래 정맥계를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장애가 생기면은 하지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이 붓깁니다. 예.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혈액 순환을 아주 잘 시켜 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약과기 치료범이 적혀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커신도가 네. 높지요. 예. 이분이 쓰는 네. 게 좋겠습니다. 이 약이 아주 이분한테 맞습니다.
0: 예.
1: 241-7979번으로 그분이 예,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우리 이 심리방에 우리 남편이 중풍에 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맞아서 병원을 세 번 입원하고 탄약 다 쓰고 탄약에 밀방이고 무슨 거 다 했습니다. 그래도 예, 어째 그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배 어째 다른 사람만 세고 이게 배 자서 여러 아이 지는 배 이제 그만 배 중풍이라는 게
1: 원래 그런
3: 그래서 예 뭐 힘든 배 아이 나빠라 한다. 그래 어제는

0: 돈이면서는 나는 죽음이 길밖에 없다. 그것도 알아놔도 걔네 얘기하면 어물금에게 우리 시기 다 알아듣지. 그러니 끝내 마지막에 그래서 얘, 이 선생님 이야기답을 거에 생명에서 구원되었습니다.
1: 아, 좋죠. 예. 예.
0: 그래, 혈압이 엄청나게 높았지. 심률도 자기 그래서 도마에 하는 도마 그래서 어서는 그래서 우리 곁에서 봐도 그래서 어서는 죽음 길밖에 좀 없다는 게 본인이 먼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아이들 때다 굉장히 끝내 이야기 들어서 예, 그 혈압 있지 않습니까? 예. 한다 답수가 차차차 내려옵대다. 야, 약은 어쨌든 예, 이야기에 맹약증이 맹약이 정말 이런 이야기 돈 벌어내거든 연변에 전국에 예, 없습니다. 혈압 그렇게 올라간 게 어떻게 혈압약고 세 번 잡아서 그 내려야 감각없이 문제는 없어요. 병원에 세 번 입원했는데도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살겠습니까?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예, 심률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기 잡수 것을 딱 혈압이 차차차 내려오기 시작하면 정살겠지. 예. 아니, 그 다음에 또 그 심률도 그 140개짓는 게, 그 다음, 그때 임차에 나섰 때다. 한 달 반 쓰다, 그 다음에 그게 차차차 내려오면, 그 다음에 나서가서 게
1: 심률이 그렇게 많이 뛰는 사람도 꼭 그서 이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사실 수 있습니다. 딱 그, 단순히 딱. 심장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 가지고서는 심률이 그렇게 높은 거 내려 못 줍니다. 바로 내려야 이간다
0: 그러니까
1: 말입니다.
0: 이 약은 신경치료제, 이게 예. 이게 무엇이고, 그게 약이 들어갔대, 그만큼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나, 이 약이 어쨌든 예, 세계에서 이름난 약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째 이름났습니까? 숱한 그 발달한 나라들이 다 1억 달러를 주고도 다 상담했다.
1: 아, 9,800만 예, 달러, 1억 달러, 9,000 달러 이렇게 다 내걸고 그 상담한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은.
0: 그러니까 이게 유래가 아주 깊은 게 원래 이 약이가 예, 탄생할 때 이게 아주 예, 15년 동안은 국내 전문가들이 연구한 이야기가, 이 약은 이런 약이 없습니다. 농사게 말해. 아니, 그 다음에는, 아니, 그 뭘까, 4,500m 이상, 5,400m 이상, 아, 이런 연구하는 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이런 약이 그렇죠. 없으니까, 돈 벌어낼 것도 없습니다. 농사랑, 이게 다 고가 약이고, 예.
1: 맞습니다.
0: 그 약자들이
1: 고가 약재입니다.
0: 예, 영양가하고 그 광물질이, 소염제, 이런 게 다, 자기 다른 약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높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두 가지.
1: 이거 저희가, 이거, 하나 예. 이 약재에는 어떤 활성 성분이 들어갔고, 어떻게 좋다는 이거 두문두문 말씀드리지 않을까. 그래, 근래 그렇게, 예, 면역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0: 사람들이 그런 약재가, 그런 광물질 영양제가 그렇게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어리게 들어가고, 아, 우리 아지도 못하는 영양제 들어가고 선생님이 다 강의했다.
1: 예, 아, 네, 계속 저 자주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거.
0: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 끌린다. 러시아랑 우리 그런 거 내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시잖아. 아, 이야기 그렇게 이렇게 적가적고 사람이 면역력을 크게 높여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제품이 오지 않고 혈압이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연변에서 우리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 많이 썼습니다. 이하고.
0: 예, 아침 약은 예, 없습니다. 이런 약이. 내가 지금 내 방금 들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쌓는데, 우리 또 예, 이모부가 또 예, 어째 그런데 심장이 자꾸 이 박도 빠르다는 게 또 걔네 심장이 하더니 이만한 약밖에 없다. 이 약이 저가 못한다고 해서 이제 이 약을 잡숴봐라. 한 이제 보름 썼는데, 그래서 심장이 뚝뚝뚝 뛰는 게 벌써 예, 4월 잡수가 벌써 이 심장이 나사지더랍니다, 선생님.
1: 어제 아, 그, 예, 그 선천성 예. 심장에 걸린 그 분도 일주일도 예. 아 있었습니다, 이 약을.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알긴 다음에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어제.
0: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글쎄.
1: 영조에 있는 분이
0: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수고 장미에서 구한 사람들이 선생님이 있더만 아주 겸손해서 이야기를 아예 그렇지. 보세요. 우리 이래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이야기는 정말 사람 생명 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심장병 이야기는 어쨌든 이야기 최고입니다.
1: 예, 심장병이 예. 이런 이야기 여기 예. 그 관상동맥경화라든가 또 관심병이라든가 또 심교토이라든가 그리고 용형협심증이라든가 혈액형협심증이라든가 예. 이렇게 딱딱 그서 예 지켜져 있는 이런 이야기 별로 많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약간 예. 딱 써있는 약을 딱 써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이게 또 특수 약이었는데. 그래가나 모두 혈압이 내려가고, 제풀이 오지 않고, 다 생명에서 구하자고. 그, 우리 이모니까 이모부 싸겠다.
1: 예. 그, 예, 예. 그분이 싸겠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약 신예박을 못 환자듯이야. 이자서 묶은 좀 여러 번 효과령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신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1: 거기다가 또 뇌경색도 두 배 나왔어요. 그래서 잔약 심리방을 먹기 전에는 저는 1년에 몇 번씩 알랭이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이 심할 때는 오지름증이 세게 납니다. 그리고 신장이 통째나고 뒷단등이 아프고 또 숨이 차면서 땀은 얼마 흘린지 모릅니다.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 아예 마야 되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제 저는 이 잔약 심리방을 선택해 먹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이 병원은 모르고 삽니다. 입원 아예 합니다.
0: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에 입원 아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것은
0: 오랫동안 강의 드리니까.
1: 입원 아예 하니까 아픈 데 없이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1: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30년간 혈압약을 그냥 먹었는데 이 잔약 심리방을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2일에 한 번, 3월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 잔약 신내방을 먹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1: 이 방법 때려서 막 열심히 이렇게 먹었는데,
0: 그게 류이스
1: 혈압도수를 가야 됩니다.
0: 예.
1: 혈압도수를 잘 돼서 9달 만에, 또 이 잔약 신내방을 먹었는데도 혈압도수를 너무 잘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저래서는 우리 둘이 다 이거 먹고서 정말 여러모로 효과를 잘 먹고, 우리 아빠에도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지럼증이 나고 뇌경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식선도 영 나빠진 게 이 약 먹고 지금 영 여러 번 좋아서 영 그거 지금 펌펌에 병 있는 사람 걷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좋으니까 자꾸 당하는 사람마다 소개해서 활동실에 가면 활동실에가 소개하고 친구 친척들 소개해서 이거 먹은 사람마다의 호평연초 영 칭찬을 받습니다.
0: 예, 그렇죠. 이 약은 예. 많이 먹는 약입니다.
1: 그래서 어른의 활동실에 갔는데 우리 손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편이 어째서 그냥 눈도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도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서 여기 힘들어합니다.
0: 예.
1: 이런 사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내가 문의해달랍니다.
0: 예, 그의 입술이랑 눈이랑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분들 이 근육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은 신경물란이 오는 겁니다. 예, 신경마비가 오고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신경마비가 왔다거나 신경물란이 오는 이런 증상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죠. 예, 신경물란이 또 온 이런 분들 그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또 약재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랑 지령이랑 또 홍경천이랑 담남성이랑 지하수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치료에 신경을 강하게 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주고 신경물란을 치료해주는 데서 또 아주 좋은 이런 약이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네, 알려줄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2417979번.
0: 맞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10년 동안 혈압을 놓고 생각한 환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유연하게 듣게 되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신심 가지고 써주시다 했는데, 몇 달부터 선생님 지도해서 약을 감량하면서도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부터 또 약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혈압은 근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큰 시름 났습니다. 그리고 다발성도 있는 체골이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소리 나고 계속 고라니고서 무연지 맑은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되니까 호란이고서 말수왕이 정신 바짝 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던 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어제는 지후는 매일 없어졌습니다. 소리가.
0: 예.
3: 네. 그리고 이 무릎 관절이 또 아주 좋아가지고 이 천근 무게에서 무릎을 꺾지 못하고 올리기 힘들고 이랬는데 이 부승기 내리면서 지금 그래서 이 약만 쓰는 게 아무래도 이 약이 효과 중에 다른 건 쓴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무릎 관절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부승기 내리고 예, 물이 찼던 것도 없어지고 그런 3층, 4층은 거뜬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부부가 너무 좋아서 이 약 계속 먹으면 건강 찼다고 하는데 친구 부탁으로 한 가지 문의하시죠.
0: 예.
3: 내 친구는 혈압이 자꾸 내려가면서 맥이 없어 하고, 친구 남편은 심보에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했다 금방 출연했는데, 입술이.
0: 예, 시간이 우리 다 돼가지고서리,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저희한테 단독으로 문의하라 하십시오.
3: 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위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 바람이 한낮의 무더위를 가시어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비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첫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추나 강변에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륙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추나 강변 비나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애완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훈춘 가로장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꼬치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해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추는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춘 발해 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0: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바래고 풍무와 엽창 관련 전경, 공중연회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바래문화 가게와 역참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촌이 변경 자가 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바래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증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의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서 있게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우와 통화 천연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선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면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련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구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결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훈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치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중화여자학원 문화전파 및 예술학원에서 협조한 2026년도 국가예술기금 전파교류보급 지원 프로젝트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북경 복장학원 전임 원장님이며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조련상,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 등 지도일꾼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발해국 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 문화 연성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0: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허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뉘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정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관광객 손승념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기층행 및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변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스트레스 및 심혈관병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소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봉사에 대한 우리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교류 플랫폼을 구축해낸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도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연구, 림상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연구 리념을 변강 지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0: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매하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조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연변 민족 전통체육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조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단체 1등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상과 2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0: 1등상을 따냈습니다. 우리소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 이래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1: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의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이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 구매 혜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민 조치를 더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춰줬습니다. 그중에서 연결시는 14개의 부동산 기업을 조직해 390여 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평방미터당 할인폭은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 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 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 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촌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의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촌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촌시 명주 부동산개발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결시, 훈춘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체육융합으로 동북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연변 축구팬들이 먼 길을 달려 통료예가 연변대표팀을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연변 축구팬입니다. 통교의 람색기병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축구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나비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색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료의 현지 민족 문화 요소도 경기 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 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도지역의 특색 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0: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메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3: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백세 인생. 그 여러 삶의 품격을 경쾌한 가락에 담았습니다. 비정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 부부 이야기를 두 권 연속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용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들려드립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리하하는 오랜 세월이 녹아든 곡입니다. 최승화 방예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부부의 정을 또 한 번 더 깊이 새겨봅니다.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는 날들도 지나고 보면 모두 사랑이었음을 들려줍니다. 강화 최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석화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별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아련한 그림을 풀어낸 무대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계절에 빗댄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송시현 작사 최군 작곡의 계절 인생인데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계절을 담아 흐른다는 깨달음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허순나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입니다. 너와나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모든 인연, 그 연결의 가치를 그리는 곡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승국 작사, 리경준 작곡의 꽃길과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꽃길만 걷을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이 노래처럼 모두의 앞길에 환한 미소와 꽃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변식과 진행의 안홍천, 저녁의 방불인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수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각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성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1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곤충하고

0: 약초의 혼합체로서 예, 우리 서장이 특수한 이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대로부터 동충하초는 인삼하구로경과 같이 3대 보약 중에 하나로서 곤충을 자양삼아서 생장하는 아주 희귀하고도 고가의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소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현대인들이 면역 강화제로서 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일반적인 이런 약으로는 섭취가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하고 특이한 생리 활성 물질을 섭취하면서 약해진 몸이 기능을 끌어올리고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전면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인체 내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수명을 늘려주는 예,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이런 명기한 약품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기 동차서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전북에 와서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짚고도 다 걸지 못했는데 지금 지팽이 짚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그 말을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다 먹고 있고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0: 네.
2: 전시비대가에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은 15년이 다 나갑니다.
0: 네.
2: 현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18각을 배달받아 계속 쓰다고 합니다.
0: 예, 18각에는 23각을 들이면서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청정기하고 안탕연골소 5각을 또 같이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기를 보이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때문에 옛날에 고전 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삼이라든가 로경과 함께 상약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기를 보호하고 로경은 양기를 보호하지만 우리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면서 정까지 보충해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고 정과 기를 함께 보양하는 이런 약물은 바로 동충하초 균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이건 한 1년 먹었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약이 특이한 약이 됐고, 지금까지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 저기 해발 높은 곳에서 자란 약이 돼가지고,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그 다음에 발효 균균이 돼가지고, 예, 약의 효과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다른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먹어보니까, 저나, 예, 남의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정신이 땡하고, 예, 정신 하이 났댔습니다. 골이 계속 아프면서 그런 게 이거 먹은 게 그런 증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0: 네.
3: 그리고 정신이나 맑아지는 게 영도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황당함이 쫓긴 사람처럼 이래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예, 밤에 닫아도 예, 숨이 막히는 것처럼 숨쉬기 바빠서 일어나 앉아서 가슴 두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3: 그래서 계속 속이 편안하고 이러니까 되나 잠도 편안하고 잘 자고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영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발열균이 돼 그런지 나는 위 나쁩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그 다음부터는 밥을 정말 못 먹고 쓰고 밥을 못 먹고 살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밥을 제대로 먹으니까 되나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이렇습니다. 확실히 약은 특이한 약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그, 잠을 잘 못 잤댔는데, 이 심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러는지, 잠을 잘 자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오진석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소리, 어디다 뭐 좋은 거 만나 찾느라고, 소리, 그래서 욕실하고, 장마다행이가 채소를 여러 가지를 싼서 그네 하나씩 두고 올 때도 부술해야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그런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확실히 약이 좋은 약이고, 예, 이러니까, 되나, 예, 지금, 활동이 좋지 않을까, 예. 예. 그럴 때, 아홉각 싸려고 합니다.
0: 예. 아홉각에는 11곽 드리면서, 이 천원곽에게 해당되는 에너지 영양 밥솥하고 이 심장 영양제 교십을 다섯 과 드립니다.
3: 예. 예.
0: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유치소에 믿고 위장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네.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뚝 막는 것 같아서 이 사다도 죽지 않는가 이런지 이런 증상이 이 약진을 한 일도 없습니다.
0: 네.
4: 혈압이 높게 증상으로 됐고 폐에 나빠서 식은땀을 세게 흘리고 맥이 없고 기침 사다던 게 지금 식은땀도 흘리지 않고 맥이도 나고 예, 기침 많이 합니다.
0: 네.
4: 예. 그러니까 폐에서 욕말 병원에 가끔 상겼다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네.
4: 기억력이 없어서 병상으로 뭐 가지러 갔다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 기억력이 회복됐습니다.
0: 네.
4: 선생님, 이 약은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순수한 약재고, 이 서장약이고, 예, 이래가나 이명약입니다.
0: 네.
4: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불로 되는 이런 약이니까, 예, 우린 둘 다 아픈데, 우리 양도 다 씁니다.
0: 네.
4: 해마누까나, 예. 저거 한번 먹어봐,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썼는데, 아이, 지네, 좋았거나, 먹으면 먹을수록 한 가지 병이 다 좋아진다.
0: 네.
4: 똑같은 병이. 네. 그리고 이게 또 30배로 발효된 약이니까 30배로 높은 약이지 않고 뭡니까?
0: 네.
4: 예, 이 약을 선생님께서 강의했어서 우리 다 먹었습니다.
0: 네.
4: 몇 년 동안 먹어가지. 이제는 아픈데 그만 다 없습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뭐, 아, 약도 절반 값이다. 애도 늙지, 중계 많지, 약 갖고 왔었지. 아이, 기분이 좋아서, 이전에 자꾸 영 살기 쉽지 않겠다. 쟤네 아픈 데 많을까나.
0: 예.
4: 그래서 이전에, 이 동안 세상에, 어려 살겠다, 살겠다, 이런다. 살기 싶은 마음이 많은 게, 이 약도 자꾸 영 아침에 먹어서 딱딱 한 번씩 영 잘 먹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사업까지 나는 가지 배달받은지 한국에서 세 집이 있습니다.
0: 네.
4: 집에서는 가지 배달받았습니다. 두 집에서 얘 또 열이라도 까고 배달해달랍니다. 그 둘이 논아 가지였다.
0: 네. 열이라도 까게 23과가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예, 이연골소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선생님 또 한 약을 소개해서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러인 분들이 허로증하고 만성 기침 그리고 앓고 난 후에 좀 몸이 쇠약해졌거나 몸이 허약하면서 또 년세가 좀 많은 고령인 분들에게는 예,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동충 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노쇠도 늦추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기 나게 하는 이런 발효 약품입니다. 실제로 우리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아서 음량을 함께 보호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동충하초.

0: 그래서 바른 정보는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먹고 있으면서, 이 지금은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정말 그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이 혈압도 정상이 되고, 수면상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심장이, 예, 심장이 항상 이렇게 가끔가다 후두두 하고 이런 증상이라며 나타났대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수면도 지금 잠도 잘 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우리 1층 할머니가 1층 언니가 지금 80이 됐는데
1: 네.
0: 그 언니도 이거 밥 쓰겠다고 그럽니다.
1: 예, 80대 노인 분들이 예. 아주 좋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좋아졌다고 소리 얘기하니까 오 그런 약도 있는가 소리 이러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내 그래 어제 예, 이 약을 싸드시겠다고 소리 그러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 언니도 이 경력이가 안 된단 말입니다. 80이 되는데 경력이가 안 되고 예, 이 좀 혈압도 좀 정상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몸도 자꾸 이렇게 몸이 나고 이러니까 얘기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네 이 동순화초 발효견보는 이게 저기 고원에서도 잘하고 이게 농약이 좋은 약이라고 소리 30%가 발효돼가지고 효과가 30%로 더 효과가 난다고 소리 이런 약이 전만에 없다고 소리 이랬던 게 잡수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오늘 예약할 겁니다.
1: 예, 우리 예. 이 동충하초에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뇌 기능 강화에서 보면 주요하게는 우리 뇌의 청소를 해주는 작용한다. 뇌 청소를 예. 해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뇌 기능도 강화되고 뇌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돌아온다. 그리고 예. 불면증도 개선되고,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는 70대부터 쓰면 좋은데, 이때까지 예. 몰라서 못 쓴 분들은 80일에도 인차 쓰면은 좋은 효과로 또 본다. 예. 예. 2830666번에다 연계하십시오.
0: 예. 너무나 좋은 약을 알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우리 가족들에 노 부부 사는데, 이 동충하철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동충하철 쓰고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3: 첫째는, 예, 이 신발이 시려서.
1: 예.
3: 영 바빴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발 따뜻하고 땀까지 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잠은 못 자고 그다음에 경력이 없어서 예, 한가리 혼났습니다. 이게 어쩜 내 집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약을 먹은 게 지금 예, 불면증도 없어지고 이게 무슨 생각을 하면 예, 무슨 생각이 퍼뜩퍼뜩 떠오르고
1: 예.
3: 예전과 완전히 딴다.
1: 네.
3: 그래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 그게 위도 영 나빠서 그냥 위를 지금 그냥 이래고 다녔는데 지금 이때 뚝 떨어지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이때 떨어지니까 밥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네.
3: 맥이 나서 지금 이전에는 예. 걸른 것도 바빠서 나가서 10m도 못 걸고 쓰고 오시고 그랬댔습니다. 지금은 100m 무슨 200m 무슨 허양 걸어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다리 영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기분이 영 좋고 예.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합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이 목에 가래가 딱 붙어 떨어야지 손고상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것도 예, 언제 없어졌는지 뒤절로 깜짝같이 모르게 다 어떤 이롭지않까
1: 예, 그 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 개선시킵니다. 예. 예.
3: 그래요.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 오늘도 예.

0: 저 이놈 그 할도 하겠니? 활동할 때 조금 싸자고 그랬다.
1: 예. 아홉 가게 열한 가구 하는 활동에 참가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영양 전기 밥솥을

0: 도시. 예. 섰던 해라비 등사에 대해 다모 잘자지.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좋아서 예. 지금은 옥시고 외국 빙고리고 아무게나 다 먹어도 이롭습니다. 예전에는 예. 못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 제대로 말하면 빙고로는 어떨 때는 숨고떡 어떤 넘어가도 내 아예 먹었어요.
1: 예.
0: 괜히 지금은 예 세 가지를 막 먹지. 배 아프던 것도 예. 어디는 막 아예 아파서 1층부터 어디는 예. 4층까지는 막 올라가.
1: 예.
0: 예. 쉬지 않고 막 올라갑니다. 길에 나는 선생님이 동통하철수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배 많이 내 몸이 회복됐습니다.
1: 네.
0: 길에 선생님 나는 전번에 할 때마다에 여수통씨 싸는데 우리 동민이 내 도탄 말 듣고 여러 가지 조식도 주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약을 준다가 좀 예, 말해달라겠어 오늘 내 말아.
1: 예, 교시분 예, 9곽 예. 사시는 분들에게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면서 예. 이전기 밥솥하고 교시분 같이 드립니다.
0: 아,
1: 예, 우리 교시분 예, 단순히 예. 심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피부 주름살을 개선하는데도 또 용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노인분들이 좀 예. 냄새가 있으면은 예, 어딘가 젊은이들보다 좀 어디 피부에서 냄새도 나고 아, 좀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교시부 드시는 분들은 이러이 냄새를 없애는데도 용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어쨌든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더 좋은 효과를 다 말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건강하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신장을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이런 약으로서 양위증에도 예, 특효인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본초학서적에서는 동충하초의 효능을 신장에 유익하고 정을 보호하면서 양위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잘 탈거나 예, 정력이 감소하는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예, 동충하초가 최고의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가 좀 심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면서 또 힘이 약하고 예, 또 쉽게 놀라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감기 울결까지 치료하면서 심신 문제를 같이 예, 치료하는 이런 좋은 약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정기도 보호하고 허혈을 회복시키면서 병후 쇠약증 개선에서 효과를 특별히 보면서 항암 치료 후에 보조적인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가 가장 중요한 이런 효능은 보폐

0: 익신, 예, 바로 오래된 기침이라던가 허약성 천식, 예, 앓고 난 후에 호흡기 쇠약에 대한 이런 효능이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폐는 기를 주관하는 이런 장부로서 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만, 예, 호흡기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호흡기 질환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전면적으로 힘이 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장이라 할 때에는 성장하고 생식, 로화하고 정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허리와 무릎이 무력감하고 노인성 쇠약, 예, 그리고 정력이 많이 감퇴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병 후에 체력이 좀 저하되거나, 예, 좀 앓고 나면서 하나는 좀 전번에 많이 감기 걸려 알았던 게 이 체력이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예, 여기서 가장 우리 환자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점이라 할 때에는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에는, 예,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함유되어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생리활성 성분, 예, 이런 성분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서 좀 효과가 특별합니다. 예, 때문에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예, 이런 능력까지 키워주면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예, 이 뜻인즉 우리 장기적으로 오래 섭취하다 보면은, 예, 나는 이때만이 뭐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뭐 몸이 영 힘들고 아팠는데 금년에는 많이 좋다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예,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이 많이 개선됩니다. 예, 우리 신체가 약물을 쓰고 또 완전히 효과를 좀 좋은 효과를 받다 할 때에는 이런 체질적인 개선까지 보면은, 예, 좋은 결과를 본 이런 치료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냄새가 있거나 혹은 무기력하거나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는, 예, 가장 적합하고도 귀중한 발효 약품입니다. 예,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발효 치킨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예, 부작용도 없고 독성이 없고, 예, 몸에 잘 흡수되면서 또 치료가 또 빨리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쓰시면은, 예, 우리 70, 80, 90에 간 이런 고령이 이런 환자분들도, 예,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는 몸이 활력도 높여주고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의 최고의 강장제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1번, 2561-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우대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아이 배치 3곽 더 드리며 네,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드리고 아이 배치 10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고 응담부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아주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뭐 그 안에 모두 5병이 들어있는데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병 드시면 됩니다. 지금 특대 우대 활동이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20각에 20각에 눈에 붙이는 고약 3각, 이때에 다면 20각 사는 분들한테는 20각을 물어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에 다면 한 각의 가격이 60원 남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우대 정책을 벌리는데요. 6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사시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웅담부는 웅담부의 이름이 모두 부동합니다. 여기에 웅담부는 송보폐 웅담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송재 보배라는 보 송보폐 웅담부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OTC 순 중 Z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OTC라 하면 비처방 완전히 100% 앞에 Z문자가 붙었기 때문에 중약이라는 걸 말하게 됐는데 절대 보건 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름으로서 치료과가 좋은 우수한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름을 기억하실 송보폐입니다. 이 웅담분이 출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사의 계승인이고 우리나라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며 그러니까 깐시보 연구 중심의 그 주임으로 불리웁니다. 해방군에. 그리고 연변대학 농학원 고음항업 흉예 연구소 고급 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선생이 대화를 이끌고 이 제품을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 여기 그러니까 전반 연구 중심의 황야진 주임이 대화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복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황을 약방에 가서 빈 전황을 싸다가 전황에다 이어서 하루에 한 병 드시는데 한 번에 그 전황 그 숫자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식전 식후가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은 식전에 드시는 식후에 드시는 걸 하시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인정합니다. OTC 공약에 속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이 제품
2: 네, 자체는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집은 형제들이고 우리 자식들이 여러 사람 응답문 쓰는데 영효과 좋습니다.
3: 이 응답문은 특수합니다. 성법회 응답문이. 예.
4: 예, 우리 사인에 이 지방간이 있고 또 알코올간이 걸렸습니다.
3: 아, 예, 예.
4: 알코올간이 걸리니까 예, 코끝이 빨갛습니다.
3: 예. 아, 그렇습니다.
4: 예,
3: 예.
4: 그러니까 이렇게 코끝이 빨간 병원이니까 검사한 게 알코올간이라잖아요.
3: 코끝이 빨가니까 보통 뭐 알코올 간이 코끝이 빨갛습니다.
4: 예, 예. 그래, 이 약을, 그 다음에는 내 먹는 거 썼단 말인데, 이게, 아이, 그래, 어려워 했었는데, 코끝이 빨간 게 이렇습니다.
3: 그렇죠. 알코올 간, 지방 간이 풀립니다. 이 제품 자체.
4: 예, 그래, 또, 예, 우리 딸이 사서, 예, 우리 사이를 많이 대접시킨 게, 아, 이전에, 이 짬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짬에 동사야 됐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간과 담낭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래, 우리 딸이 40각 싸겠답니다. 나는 또 같이 쌌습니다.
3: 예, 40각에 6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 할당입니다. 이번에 128원 한 가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40각의 가격을 내게 되면 모두 합해 600각을 받는 셈이 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나는 저, 이게 관절에도 좋습니다.
3: 관절이 좋고, 예, 종합으로 예, 좋습니다. 예.
4: 예, 간에도 좋지, 관절에도 좋지.
3: 관절이 좋고, 예. 그렇죠.
4: 나중에 또 싸겠습니다.
3: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싸놓게 되면 뭐 다른 데 손댈 필요가 없이 응답으로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4: 예, 아무래도 계속 먹게 하는 게 이렇게 누굴때서
3: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특수한 우대할 때입니다. 예.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5: 예, 농담부는 저는 어전에 한 일주일 썼습니다. 왜냐하면 술에다 포함을 낫겠는 관계 중에 욕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 절반은 전황에다 하고 절반은 그 술에다 포함했더만 예, 그래도 전황에다 엮거나 먹기도 간편해요.
3: 전황에 이어서 드세요. 그래요, 뭐, 예. 예. 예, 흡수가 그래, 잘 됩니다.
5: 술에다 포함한 건 또 다른 사람 주고 난 술을 못 먹으니까.
3: 그렇게 하세요. 예.
5: 그러니까 몸이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예.
5: 그래 걷지도 못하던 게 걷고 해놓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 그렇죠.
5: 그래 이래 좋아질지 예, 한 10개 또 배달받다 그랬나.
3: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응담분에 대해서 연변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깊은 뇌가 계시고 이미 앞에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 효과성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예, 잘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은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응담은 철담, 체담, 금담으로 나누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 응담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는데 철담이 24.5%고 체담이 75%입니다. 그런데 이 금담으로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하고 있는 성법회 응담입니다. 무엇
2: 네,
3: 때문에?
2: 잠시만요. 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6: 예, 응담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6: 야, 여기 좋습니다. 이 뼈도 아예 아프고, 예.
3: 골격이 좋습니다. 예.
6: 예. 그다음에 이 담요에 나빠서 나는 이 단계라는 거 근본상 이를 못 했단 말입니다.
3: 예.
6: 그런데 요즘에 이 응답은 쓴 후에 입이 쓰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이래서 달걀이 하나씩 삶아서 먹어보니까 소화용 잘 된다.
3: 이거 드시게 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예.
6: 그러니까 담요에 좋아졌다는 소리죠.
3: 담요에 좋아졌으니.

0: 그러니까 그만큼 담습을 제때 분배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1: 예. 그리고 우리 이때 그렇게 써던 게 꽤 아이 아프지.
0: 그렇죠.
1: 그런데 이런 소기용 배나 남다.
0: 예.
1: 예, 소기용 배나 남다. 그래, 이 운담부 이용 좋으니까 내 지금 좀 더 배달 받아 그냥 좀 시켜서 쓰자. 그래.
0: 아, 운담부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 바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예. 그리고 진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나도 됩니다. 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이 운담분이 좀 다음나가고.
0: 예.
3: 지금 우리 삼치가 이제 강경화도 있고, 담낭염도 있고, 결석도 생기고, 이래는 입기 수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약도 쓰는데 한데도 잘 되지 않아서.
0: 응담은 쓰는 게 추후의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를 빨리 이용하시라 하셔. 그런 분들한테 강경화 있고 담낭의 문제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이렇다 하게 되면 이게 간과 담낭을 도와주는 데는 담즙을 제대로 분비해야만이 소화가 잘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그거 절제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담낭 결석을 용해스럽게 여기 그런 청초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룽단, 리단, 룽스 한다는 이런 항목이 전문이 있습니다. 담낭에 좋고 그 담낭 결석을 용해스럽게 준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간에 이상이 있거나 담낭에 이미 이상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음이 담즙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성부패 담즙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용하는 게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대정착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40가구 좀 배달받다고요?
0: 40가구에 60가구 줍니다. 눈에 붙이는 거야 10가구 주고 기회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부패 응담은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담낭에 결석이 있는 분들 혹은 또 늘 입이 쓰거나 담낭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부패 응담은 혈지가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음은 기술은 동맹하는 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한 그 석 달 내지 다섯 달을 동맹합니다. 이 어간이 뭐 하는가? 자기 몸에 저축했던 그 지방을 분해해서 그것으로서 생존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 가운데서도 흑검하고 백검은 완전히 답니다. 백검은 그 뚱맨하는 게 없으면 동맨하는 게 없습니다. 흑검만이 그런데 우리 여기에 그 흑검은 동북의 흑검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상고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혈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실은 취장에서 제대로 그 분비하는 그게 지금 제대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응담분,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술은 여러분들한테는 그 제대로 취장에서 그 분비하는 그 액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제대로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를 이용해서 특히 고음은 지방을 빨리 분해하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혈지가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가서 수치에서 검사할 때 벌써 그런 수치가 다 명확하게 나오는데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이번에 가격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편리한 기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성부패 응담분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편간 맥목의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성부패 응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눈 때문에 가서 수술을 받았거든. 백내장, 녹내장, 항반변성, 그 외에 뭐 당망증이라든지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든지 이 때문에 수술까지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이 쩍하면 벌겋게 피가 지거나 혹은 눈곱이 많이

0: 나오거나 눈이 많이 가렵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법회 응담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이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었으면 눈이 부어나거나 눈이 벌겋게 되거나 사물을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거나 현은증이 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성법회 응담분은 보통 응담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젊었을 때 거울격을 상해서 뭐 그때는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거울격통으로서 다시 그 자리가 뛰어나거나 혹은 또 새로운 곳이 더 뭐 한 곳이 아프던 데로부터 몇 곳이 더 거울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보게 하는 게 거울격통을 완화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늘 기침을 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기침을 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성법회 응담분을 전항에 이어서 딱 하루에 한 병씩 드시는 차원이게 되면 제가 생각한다는 기침이 일주일 내지 열흘 안이게 되면 많이 줄어들다가 완전히 멎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가래를 싹이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호흡계통에 있어서 목이 부어나거나 혹은 말하기 불편하거나 인후염이 쪽하면 생기거나 입안이 너무 마르거나 입안이 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그 병원에가 진단을 받으신 중의적인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신의 체질은 너무 습하다고 해서 쪽하면 그 여러 가지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 건조증이 생겨서 뭐 우리 쪽함에 여름으로서 많은 약을 써야 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도 유리하다고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름으로서 종합적인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특히 혈전의 형성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건 피가 한 대 엉키는 걸 한 방울 한 방울 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혈전이 생성되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뭐 심장병으로서 혹은 뇌혈관 질병으로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확하게 지적했는데 명확하게 이 제품 자체는 뭐 항암 효과를 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곰은 면역력이 아주 셉니다. 뭐 석 달 내지 다섯 달을 동맹하고도 이듬해 봄에 보게 되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일어나서 정상 생존을 하게 되었는데 면역력이 센 데는 이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1: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어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우르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나서 요즘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햇볕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더위가 한창일 때는요,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모든 신경을 썼다면은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의 패턴을 바꿔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입추 이후의 날씨에 대비한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또 미용, 식탁 살림,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더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더위라고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기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또 충분한 수면과 이 가벼운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수분 섭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늦더위에도 탈수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입추 이후를 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봄에는요, 싹트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이에 맞춰서 안으로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집중을 해서 돌봐야 할 장기는 바로 폐입니다. 가을은요, 폐의 계절이라고 해요. 폐는 촉촉함을 조우하는 장기인데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요, 폐도 함께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후에는요, 윤조, 즉 몸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근, 마, 굴, 흰무 등 수분이 많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하얀색 식재료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백색 식품인데요, 가을 환절기에 특히 추천을 해드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분들의 몸 상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입추 이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두 가지 류형의 여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류형은 습기가 가중하고 체형이 풍만한 여성이죠. 네. 이분들은요, 이 시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몸이 무겁다든가 대변이 묽거나 또 설사가 잦아지며 혀에 끈적한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리가 늦어진다거나 더 깔끔하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유형은요, 사춘기와 생육 연령대 여성들입니다. 사춘기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습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생육 연령대는요, 간의 기운을 소독시켜주고 맑게 보충을 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율무와 복룡으로 죽을 수어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습기를 빼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육 연령대 분들은요, 장미꽃과 진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기운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양기를 안으로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욕입니다. 잠자기 전에 속잎을 끓인 물로 족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속잎을 끓여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후에 등이 살짝 땀날 때까지 담그는 겁니다. 일주일에 1, 2회만 해도 찬 기운과 습기를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입추 후에 여성분들의 건강을 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또 피부죠. 입추가 지나면은요 피부 관리도 환승이 필요합니다. 여름 동안 우리는 피지 조절과도 자외선 차단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여성분들 특히. 하지만은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피부 환경이 확 달라지기도 하죠. 여름에 잘 맞던 강력한 클렌징 제품, 특히 비누, 기를 클렌저는요 이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미노산 계열 클렌저로 바꾸는 것. 이 자극이 적으면서도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보습과 장벽 케어입니다. 환절기 피부는요,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재생 기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충분한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부가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자외선 차단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외선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네, 오후에서 건강과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과 피부는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주 이후에 식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8월의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여성분들은요, 제철 농산물은요, 며칠 내로 섭취를 해주고, 수산물은 구매 후에 즉시 조리를 할 것을 권장을 하며, 장기간 보관보다는요, 짧은 주기로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구입하는 방식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걸 아시죠? 이 해당 부분에서 소개한 8월의 대표 제철 식재료는 바로 민어, 오이, 무화과입니다. 민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민어탕은 입맛이 없을 때도 시원하게 넘어가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죠.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보충에 최고랍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이 많아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되죠.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릴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열무 비빔밥. 네, 여름의 대표 메뉴죠. 열무 김치 200g에 밥 두 공기, 달걀 두 개, 오이 반 개, 김가루, 참기름. 통깨만 있게 되면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무김치의 맛이 입맛을 확 살려주기도 하죠. 네, 다음 이 가지와 애호박 부침. 물 한 방울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는 간이 음식이죠. 애호박 한 개, 가지 한 개, 부침가루 다섯 큰술, 감자 전분 두 큰술, 달걀 한 개, 소금 약간, 식용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도 반찬이 모자랄 때도 든든하죠. 들기름에 볶는 무. 이 8월 무는요, 겨울 무보다 단맛이 덜하고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채보다 들기름에 볶아도 좋고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또 약불에서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네, 방금 입추 이후에 챙겨 먹게 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집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과 식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살림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집도 환승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 한풀 꺾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정리에 대한 관심도 가끔 생겨나죠. 하지만 대청소라고 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끝내려가면 오히려 지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린 것이죠. 효율을. 네, 최근 화제가 된 살림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숨기기 기술입니다. 보이는 게 많으면요 청소할 게 많아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버리기 용기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려주거나 기부해보세요. 물건이 줄면 청소할 면적도 줄고 정리할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요, 즉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사용한 물건은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인데요.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화장대와 화장실을 정리해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살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주부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주부님들은요, 가족을 챙기고 살림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8월 입추가 지난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모시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워킹맘 힐링 프로젝트, 나에게 머무는 하루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요, 일과 가정을 병행을 해가며 지친 워킹맘들이 자녀 걱정 없이 자기 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요, 감성 공예, 퍼스널 뷰티 케어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혼자서라도 나만의 힐링 데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주부님들에게 집안 정리 비결과 나만의 힐링 데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8월 입주 이후 여성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에 뭐 정보, 건강, 피부, 식탁, 살림, 마음 챙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입추는요 수확의 시작이죠. 여름 동안에 지친 몸과 마음을 거둬들이고 또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늦도이가 아직 남아있지만은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요, 분명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생활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괄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질병을 종합해서 해결해주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늘려온 백자방 구박액과 그리고 관절치료제품 투골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치료제품이라는 거의 제일 앞인 것 같은데요. 이래서 투골태 이 제품하고 백자방 구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듣고 제때 잘 파악하시겠다면 나이가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내가 사는 동안은 오래오래 버티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과 콩팥질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질을 도와주면서 치료해주는 두 가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방 구박액이 우대 활동 가운데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398원인데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차원에서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기본으로 아주 편하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래서 15각에 20각을 주게 되었는데 보통 15각에 15각을 주면 100% 무료로 주는 셈이 되는데 거기에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한 2,000원 현금권을 드리는 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의 가격이 490원입니다. 한각은 20알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봉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각을 사면 15각을 물어다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0: 때요. 12가게 15각을 드리게 되면 100% 그 이상으로 세각을 무료로 더 주는 셈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현금권 1,500원어치 또 드리는 이런 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획 아니겠는가.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골테 이 제품 자체를 일단 써보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너무 관절통 때문에 힘들던 분들 가운데서 근본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고 외용약까지 결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관절치료제품 두골테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으로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제하소 그리고 인양호, 황진,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이 포함됐는데 특히 여기서 그 황진이라는 성분 자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거기에 가로 안에 재라고 됐습니다. 재라는 것은 익혀서 말려와서 다시 초약으로 썼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모두 잘 다스려주는 백초의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이런 뜻으로 의미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두골 페로도는 석 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네, 사월로 인해서 예, 여대만 탈출이 되고 자골신경통으로 이 다리 자꾸 내리 도리됐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관절약을 쓰면은 또 위를 자국 죽대다. 근데 예, 이 두골 페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 예, 바르고 먹고 하니까나 예, 이게 이 약을 써도 예, 위를 자극해주고 밥이 맛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나는 예, 이 다리 너무 저릴 때는 한 20m 가고는 다리를 자꾸 내리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걸으면 괜찮고 이랬댔는데 아, 이 약이 관절약 중에는 최고입니다, 이게.
0: 예.
2: 예. 국가 특허를 받은 약이 딱인 땀다.
0: 예.
2: 그래 놓고, 예, 다리 저리던 것도 좋아지고, 이게 허리 중에 아파서, 예, 아, 구부렸다 폈다 하기도 영이 힘들었습니다.
0: 예.
2: 근데, 예, 허리도 좋아지고, 이 무릎 관절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예, 바르는 고약이 또, 영 바르는 약이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2: 바르면, 예, 시원한 게 통증을 인사, 이게, 예,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도 이게 우선은 연세만 해놓을까, 예, 다 아프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그러네 좋다 하니까나 우리 언니도 썼는데 예. 아이고 어제는 우리 그 앞에 채소 샐러드 댕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지금 오늘이 예,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이거 두골페리 예, 우리 할 때 좋을 때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예, 501-775번에다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백자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야, 백자방 쓰니까 영 좋습니다. 이 난이 고혈압이고, 그 다음에 머리 그냥 아프면서 어지럼증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예.
3: 여튼게 이 백자방 쓰니까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머리 아픈 것도 이렇고, 어지럼증이 아예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이게 잠은 푹 잔다.
0: 예, 잠을 잘 자게 예. 하고 건망증이 해결받는 좋은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어떤 때는 이 신자에 자꾸 제 매슬이 붙이면서 이런 것도 후들후들거리기도 하고 신자에 이 붙이기도 하고 예, 등에 그 증세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어쨌든지 영 좋습니다. 이 어지럼증 아야고 머리 아야 아프고 하니까 살 것 같은데, 그 혈압이 조절 잘 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약 먹어도 예, 한 시간 안에 있으면 또 고혈압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0: 예, 예.
3: 근데 지금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135에서 웃던다.
0: 증상입니다. 이게 네. 상처, 심장과 뇌혈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황정이나 성분, 상처 이열을 제거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 좋습니다. 어쨌든지 이 백가방 써서 지금 소화도 잘 되고.

0: 우리 사람이 역시 편안하다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게 영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오늘 좀 더 배달 받자 그런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동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대장을 쓰고 많으면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3: 이 약을 먹고 해서는 열악과 심장이 영 완전 잘 되니까요.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이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 피나질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난 정신합니다.
1: 예.
3: 그리고 소화 안 되고 영 그러던 게 지금 소화 잘 될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낫고 예. 눈도 많이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1: 예.
3: 계약이 하도 좋아서 계속 쓰려고 전화를 좀 하고 배달받자고.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지금 이 두고개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아니, 다 귀에서 소리 나니 허리 다리 아프면 걷기도 바쁘고 특히 중앙에 밤에 소변 타성도 자꾸 이래서 내 지금 두고개를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예.
4: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프면 걸으면 힘들든지 어떤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다리가 많이 해서 살까 봤었습니다.
1: 예.
4: 이게 소변 차수 같은 변이 같은 것들은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사람도 기대해 삽니다. 밤이.
1: 예.
4: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라고 했다.
1: 이 두골대 제품 자체는 외형과 구복이 결합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근원에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서 중리학적으로서 뭐 콩팥에서 골격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콩팥을 무슨 쫑 양해 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대선한가?
1: 그러면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5: 저도 백다복 900을 구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5달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예.
5: 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5: 첫째, 저기 잠이 잘 아려고 자다도 깨나 뭐, 예, 잠이 잘 못 드던 게 지금, 예, 이 백성 구보액을 구보한 후부터는, 예, 2달 넘었을까, 예, 잠이 영 잘 온다.
1: 주무시기 전에 한 백만 딱, 빨달로 빨아들이면 되는데,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은 잘 자야 모두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 옳습니다. 그래서, 예, 잠이 들기 전에, 예, 급한 시간 전에 먹으면, 어느까지 잠 주는지, 뭐,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정신이 난다.
1: 수면제가 아닌 이렇게 좋은 수면 역할 하죠. 예.
5: 예. 그리고 소변이 작던 게, 지금 소변 보통 한 번씩 보고, 어찌다가 두 번씩 볼 때 혹시 있습니다. 이 용약이 예. 좋습니다. 다른
1: 너무 노인성 질병 해결하는 데는 좋은 제품이죠. 예.
5: 예. 그리고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1: 그렇죠.
5: 예. 예. 빙산 갔다도 뭘 가져가는 거, 가질라 갔던가, 아는 새 궁리하던 게 지금 이중상이었어도, 어디다 둔 거 데까다 데까 찾아낸다.
1: 그렇죠. 예.
5: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아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종합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으니까 약 효과가 세죠.
5: 예, 이 약 효과가 확실히 다른 약과 따합되다.
1: 그렇죠.
5: 그리고 관절도 영 좋아집니다.
1: 건파지 예. 좋아지면 관절이 좋아집니다. 예, 예. 예.
5: 그래서 이 약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면을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이,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도 이 가지, 약을 같이 쌌습니다. 백성구가.
1: 예.
5: 그리고 저는 두고 배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5: 두고 배는 어째서는가 뭐.

0: 무릎이 저기 할마염이 오고 오른쪽에 어깨가 아파서요. 도무지 머리도 못 감고 얼려도 가지 못하고 용 옷 입히기도 바빴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두골패를 먹고 약을 먹고 바르고 안마하고 이게 또 용약이 두고 그런 투코를 받은 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썼을 때다.
1: 그렇죠.
0: 다른 약 갖다 앞대다.
1: 예.
0: 다른 약을 먹으면 이 위가 손해를 봐서 먹다도 못 먹고 버렸는데 이 약은 대비 위를 도와서 밥을 잘 먹게 됐대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예, 뭐, 예. 이거 먹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빠르대다. 예.
1: 예.
0: 그리고 무릎도 예. 그 할머니가 부쉈던 게 내리까 예. 저기 중계를 얼굴이기도 하고 통증이 없을까에 걸음 걷기도 영 이전 보고 많이 났습니다.
1: 예, 네, 바로 그렇습니다. 통통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부종이 생겼던 그 부종을 빼주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방귀라든지 징펑탕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요. 예,
0: 예, 확실히 이 약이 다른 약 같다
1: 합니다. 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저는 예, 저기 투어패를 예, 이번 활동이 또 얼마 좋습니까? 런저를 맞이하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저는 백사방을 그 약은 같이 썼지만 이 투어패를 좀 더 싸서 오래 복용하자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셔. 투골태 이번에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절통 때문에 노년이 들어서서 너무 힘들어하고 사는 게 죽지 않은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기실은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모든 대사를 정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집에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고 앉아만 계시고 이러면 임신은 편안한 것 같지만 또 길게 생각하면 그것은 내 손으로 내 목을 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태 이 제품 자체가 지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 제품으로는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이다. 우리 지금 주악의 동통으로 전달되는 원인 자체는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락이 막히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건 또 어디 원인이 있는가? 간과 콩팥의 기본으로서 뭐 기본 공능 저하를 가져오는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 여기에 지금 흑개미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흑개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러 가지 그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형 운동 영양 범일 거라 이렇게 나오고 중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개미 다리는 6개 다리가 발동기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역할을 당할 정도로서 그 매개 다리가 그렇게 힘이 센 이런 동물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예, 흑개미에 포함된 그 단백질 정도는 42 내지 67%를 차지하면서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흑개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흑개미 성분 주야하게 일으키는 역할 자체는 해독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해독지통의 역할을 하고 보신청양 해주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경추의 문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일수록 관절염증이 심해가지고 우리라 하여금 모든 행동거지의 국한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경추의 문제가 생긴다면 경추로 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이 저리거나 손이 저리거나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요추관 반 탈출이 있거나 요추관 협착이 왔거나 요추관 협착이란 걸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동물이 그 척추뼈를 쏟아보게 되면 거기 그 척수액이 흐르는 관이 있죠. 그게 신경관입니다. 그게 그 요추관 반 탈출로 인해가지고 그건 밉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협착이 오면 졸바집니다. 졸바지면 신경관이 압박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압박을 받게 되면 주약에는 요추가 아픈 것도 물론이겠지만 해도 많이 전달되는 것은 아래 다리가 내리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발끝이 저리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는가. 임시 서의적으로 그 방면에 간단한 치료를 하게 되면 잠시는 되지만 해도 길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하는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칭펑텅이란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소변이 잘 통해야 되면 우리가 지금 보통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이 콤팥하고 이 경락이 잘 수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될 게 빠지지 못하고 무릎 뒤에 무럭이 생기게 되면 다리를 굽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동다리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칭펑텅이란 그리고 풍습을 몰아내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줍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발목이 아프면 발목이 부종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대에 무럭이 생기게 되어 있고 왕왕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종을 그 동반하는 경우에는 콤팥이 기본으로 부종을 빼주고 소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방귀가 부종을 시어중하든 리수이 시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염 역할을 합니다. 소염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0: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라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해서 아까운 돈을 쓰고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위를 도와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다면 소화가 잘 되면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근육을 만드는 간주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관절이 좋다 할지라도 당신은 오래 못 서고 있거나 똑바로 서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 근육을 만들어내고 컴팟에서 기본으로서 제대로서 우리 지금 그 수분을 제때 뭐 무럭이 생기는 건 제때 빼주게 되었고 컴팟은 그 골수에서 충분하게 조혈 공능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독 지통의 역할까지 하는 이런 충분한 흑개미의 역할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바로 투골테다 이름 그대로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셔서 관절통이 해결받지 못할 이유는 거의 없을 정도로서 특히 이제 그 앞에 펜토리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오랜 관절통이 모두 해결받습니다. 요추감은 탈출이라든지 경추라든지 견주염이라든지 풍습성 관절염이라든지 고관절 괴사, 고관절 괴사는 무슨 질병이지요? 이런 분들, 그리고 통풍을 해결해 줍니다. 통풍이라면 통토에 전달될 때게다며 가래 눈을 뜯는다 하지 않게 다녀도 모자랄 정도로 거기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한 대 더 나올 정도로서 뼈가 뚝 빠져나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한다고 이렇게 하였거든요. 넘어져서 상안 부위까지 해결받고 산후풍도 해결받게 되었고 관절 종대에 변형된 것도 해결받는 제품이 바로 우리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다며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징어는 골격통은 해결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변형된 골격도 바로 세워주는 데는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고 다리 똑바로 펴고 허리 똑바로 펼 수 있으면 아파서 못 펴니까 변형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투골테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깊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을 빨리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방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버겟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튼튼한 몸은 즐겁게 생활하는 기본이랍니다. 위생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 지식도 하나씩 배워보세요. 매일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면 몸도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지게 된답니다. 친구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8월 18일은 전국 머리카락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 머리에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합니다.

안전제랍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머리카락의 보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자라나는 털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신경도 없고 혈관도 들어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리발을 할 때 머리카락을 깎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아무 느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을까요? 주로 케라틴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분, 지질, 색소 그리고 소량의 미량 원소도 들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10만 가닥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은 단순히 우리를 예쁘게 꾸며주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머리카락은 탄력이 있어 가벼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고 머리에서 나는 땀도 증발시켜주는데요. 네, 여기서 동요 한 곡 듣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숨바꼭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 머리를 잘 감고 있나요? 머리카락을 보호하려면 올바른 세척 주기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피가 기름진 편이라면 2일이나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고 두피가 건조한 편이라면 3일이나 4일에 한 번 감아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샴푸를 바로 머리에 바르지 말고 손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머리카락에 얹어야 하는데요. 그 다음 손가락 안쪽에 말랑말랑한 살 부위로 부드럽게 문질러 안마를 해줍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말아야 하는데요. 손톱은 너무 날카로워서 두피에 상처를 내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낭까지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죠. 마지막에 물로 머리카락을 헹궈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운 물이 아닌 온수인데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낭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요 오솔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피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여학생들은 편리함 때문에 흔히 머리카락을 묶는데요. 그 형식도 정말 다양합니다. 말꼬리처럼 길게 묶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빙글빙글 말아 올리는 학생도 있죠.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머리카락을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답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모낭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으며 심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동요 옥수수 엄마를 듣고 계속해 알아볼까요?

햇빛이 강한 날 우리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런데 머리카락과 두피에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뜨거운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두피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한답니다. 그러면 수분과 기름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가 더 빠르게 기름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비교적 강한 시간인데요.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서 머리카락과 두피를 햇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동요 야옹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꽉 끼는 모자를 오랫동안 쓰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런 모자를 장시간 쓰게 되면 머릿속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머리에서 난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모낭염과 같은 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모자를 고를 때는 너무 꽉 끼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자주 벗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밤을 새운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8시간 내지 10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모낭이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시간인데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 모낭이 점점 위축되면서 머리카락이 상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편식하지 말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머리카락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 살코기, 물고기, 콩류 등 량질의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두피 염증을 완화시켜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 머리카락 보호의 날을 맞아 머리카락의 역할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머리카락 보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모두 건강하고 예쁜 머리카락을 갖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망가르리 대청을 나가자 정불범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귀조를 통일하셨습니다. 장계석도 뿌듯하게 대꾸를 했다. 돈 좋아하고 벼슬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 한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본전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 합해도 7, 8만 원쯤 썼을까요? 정불범도 만족스레 웃었다. 이 불행한 소식은 금세 만숙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네는 가슴이 터지고 우정에 찢기는 것만 같았다. 만숙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수완을 모두 발휘하여 순식간에 단장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장계석이 왕장군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편지를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장계석에게 그 편지를 붙일 때쯤 왕가래는 벌써 무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날 경비 사령에서 해임된 왕천석이 만숙분을 찾아와 수수께끼를 풀어주었다. 정불범이 처음 금서에 왔을 때 진작 백사장과 혁사장을 구워 삶아놓았던 것이다. 백사장은 5만 원에 혁사장은 3만 원에 장계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군부를 포위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다 두 사장의 꿈인 일이었다. 일이 잘 풀리자 장계석은 보답으로 두 사람을 주왕군 102사사와 103사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숙부는 내막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그녀는 한에 사무쳐 소리를 지었다. 너희들이 내 조춧돌을 뽑아버렸으니 나도 너희 조춧돌을 뽑아버릴 것이야.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 벼슬에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네 놈들 판장들을 다 빼갈 테니까 그 놈의 사장 어디에 잘 해먹나 두고 보자. 에이씨. 만숙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었다. 이튿날 저녁 그는 신복 판장 몇 사람을 집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 어떻게 왔는지 광서 계계 군벌 특사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만숙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계석이 저지른 나쁜 짓을 하나하나 꼽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왕가렐이 사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녀는 하인들로 대접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거기에 술을 골딱 부었다. 그러더니 당모가지를 쳐서 핏방울을 대접에 떨구었다.
1: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장계석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군대를 장계석이 한 입에 삼키려고 하지만은 헛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0: 만숙부는 눈물이 글썽해서 닭피술을 꿀꺽꿀꺽 들이키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르로 술을 받아서 마시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욕도 퍼붓고 울기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갔다. 만숙부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신문 배달부가 귀주 일보를 가져왔다. 공산당군 주덕 모태동 부대는 이미 서부로 도망, 귀조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짐이라는 기사가 전몰이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아쉽게도 하자진에게 불행이 잇따른다. 해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중상을 입는다. 그 일은 모태똥의 마음속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킨다. 적군이 수십만 명 증가되더라도 홍군의 북

0: 악진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한다. 홍군 1군단이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장계석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홍군 주력부대와 주왕종대는 서남쪽으로 해수, 광순, 자운을 잇따라 빼앗으며 북반강을 넘어 운남으로 전진했다. 홍군은 귀양을 지원하러 가는 운남 군대와는 서로 등을 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한 목적이 바로 운남 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운남 군대를 끌어내기만 하면 승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과연 적들은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홍군은 장계석의 도벌군 수십만을 멀리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 부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사기가 올랐다. 행구라는 대우 사이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귀양에서 운남으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이었다. 계림 풍격의 작고 낮은 산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산세는 갈수록 높고 가파로웠다. 이날 대구는 반연에 들어섰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운남성 들머리였다. 동필무가 거느린 간부 휴양연은 어느 한 자그만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특별한 거라고는 없지만 저장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었다. 아직 저녁해가 산에 걸린 채라 노을이 훤했다. 몇몇은 묵을 곳을 마련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구박 방물이에 앉아 위장을 벗고는 숨을 돌리고 있었다. 홍군은 늘 행군하는 동안 위장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기가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통에 아주 위험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풀이나 나무가지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노새와 짐도 적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꾸민 후 행군을 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가자 더는 별일이 없겠지 하고 너도나도 마음을 놓았다. 휴양년의 연장 후정과 지도원 리앵도 젊은이 몇이 동필모를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귀주에서 벌써 두 번이나 저장이라는 마을에 들렸지만은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봤다며 쑥덕거리었다. 양장이나 우장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이나 소가 얼마쯤 있기는 했다. 하지만 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왜죠? 동어르신, 어르신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필무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1: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저장, 우장, 후장은 모두 장날을 이루는 걸세. 열두 띠로 마을 이름을 단 거라고. 그러니까 후장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많은 건 아니지.
2: 그럼 남판동이라는 곳은요? 우리 부대가 포로를 많이 사로잡아 쏘는데 몇 번 가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0: 리앵도가 웃으며 또 물었다.
1: 마침 전에 내가 그곳 백성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지. 안 그러시면 대답도 못할 뻔했군.
0: 동필무가 웃으며 말했다.
1: 라판등이란 길고 널찍한 의자를 말하는데 보음의자라고도 하지. 일단 한 곳에 놓으면 해가 가도록 옮기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귀주 사람들대로 겨울이다고 하는 거지. 거리에서 여관을 몇 개 보았는데 죄다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 어?
0: 사람들은 재미있어하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종필문은 때가 아직 이른 것을 보고 말하였다. 앵도 동지, 동지는 산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 곡 뽑아보지, 어? 강사와 복군이 있을 때 마을 여자 아이들한테서 산노래를 많이 배운 데다가 가사를 재미있게 꾸며 부르는 재주가 남달라서 사람들은 모두 리앵도의 노래를 좋아하였다.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자 리앵도는 이마에 내려온 모리카를 훔치고는 일어섰다. 그는 손에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이요, 10월이라 시원한 갈바람 불어오고 주황홍군은 장정이 바쁜데 달밤에 우도하를 건너 고피와 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3: 안 돼, 안 돼, 안 돼!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안 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가사를 하나 꾸미면 더 재밌겠는데!
1: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2: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1: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이요, 사물이라 귀주성에 쳐들어가 준이성을 두 번 공략하면서 왕가래래 여덟 개 판을 채워부시고 설악과 오기 위해 두 개 살을 무찔렀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치었다. 꿈이 먹고 소박한 노래였다. 가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막 외치려는데 리앵도가 눈을 깜빡이며 선수를 쳤다.
2: 우리 무대에 숨은 재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3: 그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재주꾼도 있나? 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노래 소문해두세요. 듣고 싶습니다.
1: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다. 이행도가 생긋 웃으며 하자진을 가리켰다.
2: 하자진 동지가 부르는 노래 아직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1: 하자진은 작은 산비탈에 높지기 앉아있다가 그만 얼굴이 밝으스름하게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모처럼 리앵도의 노래를 들으며 한창 흥이 나는 참인데 뜻밖의 그 몹쓸 계집애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채 모자를 대충 눌러쓰고 있었다. 낯빛은 흰 모란꽃 꽃잎처럼 파리하였다.
3: 좋습니다. 하자진 동지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1: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자진은 수줍어하며 손을 내저었다. 강서 산노래야 알지만은 남들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니 역내키질 않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일어섰다. 하자진이 막 에헤 하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동필무가 소를 들어 막았다.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보니 검고 큰 적기 한 대가 산 뒤쪽에서 낮게 날아왔다. 헌데 사람과 말이 모두 위장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때마침 약상자에 붙은 철판에 햇빛이 반짝거리었다. 동필무와 후정, 리앵도가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이 늦었다. 사람들이 몇 걸음 달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넓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 뚜루루루 뚜루루루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더니 포탄 몇 개를 던지고는 돌아갔다. 교장년이 쉬던 자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조연이 사라진 담 후정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동필무가 보이지 않았다. 포탄 하나가 그들이 쉬던 밭두렁 우쪽에 떨어진 것이다.
0: 종필만 흙속에 파묻혀 있었다.

0: 머리와 가슴만 드러낸 채 모자와 두 어깨까지 모두 흑토성으로 되어버렸다. 호정은 사람들과 함께 얼른 달래가 동필모를 꺼냈다. 동필모가 흙을 탈탈 털면서 말했다.
1: 이놈들이 날 산처럼 묻으려고 드네.
0: 그때 리앵도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어서요. 하세진 동지가 다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0: 동필무가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 어서. 자, 저기 좀 가봐요. 빨리.
0: 사람들이 그 작은 산비탈로 달려갔다. 하자제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산비탈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흰 수건은 포탈이 터지면서 일으킨 바람에 날려갔는지 저만치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하자제는 머리, 가슴, 어깨 어디라 할 것 없이 피로 젖어 엉망이었다. 회색 군복은 여기저기 파편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지었다. 모태동이 하자진을 돌보라고 보낸 호위병 오길청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3: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지요.
0: 호정과 리앵도가 대충 살펴보니 다리만 멀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크게 다치었다. 하자진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인지라 이런 상처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우선 구급조치를 하여 목숨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동필모가 사람들을 다그쳤다.
1: 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수술이나 하세요. 날이 어두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어서
0: 모두석에게 알려하지 않을까요? 우정이 물었다.
1: 물론 알려야지. 기병통신원을 보내세요.
0: 우정은 기병통신원을 불러 모태동에게 보내고는 들 것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리앵도와 오길청은 하자제를 들 것에 태우고 나는 듯이 마을로 들어갔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오늘은 온여산, 허재골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그 홍강은 구비구비를 되돌아서 압록강과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 홍강 하류의 환인현 현성의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온해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이 산수 경치가 한결 아름답습니다. 온해산의 꼭대까지 올라가려면 겨우 한 사람씩 오를 수 있는 유랄래 길을 토봐야만 한답니다. 한 것은 이 온해산이 사면에 죄다 깎아지른 듯한 아한 벼락에서 따로 오른 길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1: 네, 온여산은 지금 유람 명승지죠?
0: 예, 그렇습니다. 온여산 꼭대기에는 먼 옛날에 신선들이 모여서 시 웃기를 했다는 집선대가 있었고 또한 선원들이 살던 절당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사시장처를 마르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샘물이 한눈에 안겨드는데 자연이 풍치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옛날에는 이 온해산을 오룡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동해에 황룡, 청룡, 백룡, 흥룡, 홍룡 이렇게 다섯 마리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다섯 마리 용은 저마다 수도하려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더니 끝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배우라고 하는 재간은 배우지 않고 이제 나쁜 짓까지 하는구나. 안돼, 고약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용왕은 다섯 마리 자식을 데리고 구경을 다니다가 한 산봉우리에 내렸습니다. 너희들도 보았지만 이 산은 경치가 여한만 아름답지 않구나. 근데 이 산 꼭대기에 담이 없구나. 너희들 중 누가 제주를 비워 여기에다가 맑은 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용왕은 다섯 마리 용을 보며 물었습니다.
1: 네, 산 위에 물이 고이는 늪을 만들라는 거죠?
0: 예, 용왕한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다섯 마리 용은 저마다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헌데 맑은 늪을 만들지 못하면 당응당 짐이 내린 벌을 받아야 하노라. 그래, 만들 자신이 있느냐? 용왕이 또 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있사옵니다. 또한 늪을 만들지 못할 땐 벌을 다각게 받겠나이다. 다섯 마리 용은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 다섯 마리 용 가운데서 황룡이 좀 나이를 먹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늪을 만들겠느냐? 먼저 솜씨를 피워볼 생각이 있으면 앞에 나서라고 황룡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만들겠어. 말과 함께 튼튼한 몸매를 가진 흥룡이 나섰습니다. 임자가 성코를 장기를 부르자고 좋네, 황룡이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재간을 뽐내 볼 테니 볼 데가 없다고 두덜거리거든 흥룡인지라 산꼭대기에서부터 부지런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 네, 흥룡이 물을 찾을까요?
0: 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흙을 파내는데 산꼭대기로부터 아래로 수십 길이나 파내려갔지만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이 산에는 샘물이 없다니까 기진맥진한 흥룡은 이렇게 두덜거리며 손을 들고 나앉았습니다. 무엇이 이 산에 샘물줄기가 없다고 간대로 그럴 리가 있겠느냐? 홍룡이 흥룡이 말을 받았습니다. 흥, 임자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므로 어디 샘물줄기를 찾아보게나? 황룡은 홍룡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 내가 솜씨를 비워보겠네. 드디어 홍룡이 이렇게 말하며 나섰습니다. 홍룡은 흥룡처럼 흙을 파내지 않고 물줄기를 찾느라 이곳저곳 다니며 길을 강구다가는 물줄기가 있다고 짐작된 곳에다가 꽈르릉하고 둥둥한 소리를 내며 벼락을 쳐서 깊숙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홍룡이 벼락 쳐 뚫어놓은 구멍마다에는 샘물이 솟아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명산에 샘물줄기가 정녕 없단 말인가? 영왕 마마가 늪을 만들라고 분부할 때는 샘물줄기가 없을 리가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홍룡은 있는 재간을 다 펴부리며 샘물줄기를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 네, 홍룡도

0: 물을 찾지 못했네요.
1: 예, 이때 이번엔 또 그 백룡이 나섰습니다. 허참, 파봐도 안 되고 깊숙이 뚫어봐도 샘줄기가 없다지. 그럼 내가 재간을 비워보겠네. 배 속에다가 많고 많은 물을 가득 채우는 재간이 있는

0: 소송을 지금 말했습니다. 이인자들 그래 어떤가 눈물이 이만큼 깊으면 그래도 이 백룡이 솜씨가 괜찮다고 생각되겠지? 그 말에 글쎄 이인자의 재간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차 말라드는 걸 어쩌는가? 흥룡이 불쑥 한 마디 던졌습니다. 어? 그야 내가 몇 번 물을 토해놓으면 될 것이 아닌가? 백룡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안 되네. 동해에 가서 물을 나눠다 늪을 만드는 건 부질없는 헛짓이네. 꼭 생물줄기를 찾아야 하네.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사이 물은 적지 않게 줄어들었습니다. 백룡은 인차 동해에 날아가서 배척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한동안 토해놓았습니다. 허나 그냥 이렇게 물을 날아온다는 것은 장구지기가 못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백룡은 몇 번 물을 날라더니 그만 기진맥진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백룡이 물을 나르다가 지쳐버렸군요.
0: 네, 바로 이때 아무런 대꾸도 없던 성룡이 재간을 부리니 하늘에선 검은 구름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미워하여 창살 같은 비를 퍼붓습니다. 성룡은 누구보다 비를 내리게 하는 재간 많은 으뜸이었습니다. 연속 며칠간 큰 비가 내리니 그 파놓은 늪에는 그만 물이 넘쳐나 사처럼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비를 그만큼 내리게 해도 되겠지? 청룡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를 그치고 말았습니다. 영광이 본부대로 산꼭대기에다 늪을 만들어 놓았지만 해만 나면 빨리 말라드는 데다가 또 빗물로 고인 늪이어서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늪이 말라들지 못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황룡은 안개를 몰아다가 늪에 덮어놓았습니다. 안개가 늪에 덮여있음을 있을 때는 별로 마르지 않았지만 해가 뜨고 안개가 그친 뒤면 눈물은 빨리도 말랐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일생 동안 안개를 몰아오는 재간을 배웠지만 그 재간은 당분간이구나. 황룡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1: 네, 룡왕 앞에서 맑은 늪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던 다섯 마리 룡은 합세를 했지만 끝끝내 늪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군요.
0: 예, 이때 용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흠, 지금은 너희들이 재간을 낱낱이 보았노라. 너희들이 늪을 만들지 못했으니 짐이 손수 만들겠노라. 용왕이 손가락으로 다 말라던 늪 가운데를 가리키니 손가락 끝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늪 가운데로 뿜어 들어갔습니다. 엿고 꽈르릉 전동 소리와 함께 연기가 불쑥 솟아오더니 땅속으로부터 샘물이 콸콸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다섯 마리 용이 너무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을 마셔볼 그야말로 시원하였습니다. 너희들 다섯은 이 세상으로 나올 때가 아직 이르니 몇백 년간 이 늪 속에서 살거라. 때가 되면 짐이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 그것을 너희들한테 주는 벌이다. 말을 마친 용왕은 다섯 마리 룡을 몽땅 늪 속에 집어넣고는 큼직한 바위로 눌러놓은 뒤 동해로 떠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들은 다섯 룡이 산 속에서 수다하며 산다하여 오룡산이라 부르고 늪을 오룡지라 불렀습니다. 오룡산 위에 맑은 오룡지까지 있으니 하늘이 선인들이 자주 모여서 시를 본 뒤 그 터를 접선대라 했고 또한 천궁의 선녀가 오룡지에 찾아와 모욕하고 세수했다 하여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1: 네, 그렇게 되어 오녀산 위에 물이 있게 된 거군요. 오녀산에 대한 전설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마저 들려주시죠.
0: 네, 그 기원전 고구려 때 고구려가 생길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강대한 고구려와 이웃나라는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늘 싸우곤 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집안에다 옮겨간 뒤 어느 해 이웃나라에는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도읍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선발대 50명이 오룡산 기슭에 당도했습니다. 의하여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는가? 당장 오던 길 되돌아가거라. 오룡산 기슭에서 파수를 쳐던 고구려의 다섯 여병사 중 나의 지숙한 여병이 소리쳤습니다. 이마빼기에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무슨 파수를 서는 거냐? 길을 막지 말고 어서 비켜라. 선발대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몇 발짝 더 나서면 우리는 사정을 두지 않는다. 선발대 놈이 보니 길을 막아선 파수꾼은 모두 내인들인지라 내안으로 하면서 이들 다섯한테로 다가왔습니다. 저 놈들한테 좀 손실을 보이다. 쏴라. 맞더니가 령을 내렸습니다.
1: 네, 파수병들이 여자 다섯 명이었군요.
0: 네, 이들 다섯은 일제히 코 밑까지 온 놈들한테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고, 산발대 놈들은 화살에 맞아 죽은 놈.

0: 싸움은 죽고 부상을 입은 놈들은 겨우 살아나 달아났습니다. 비록 싸움은 길지 않았지만 다섯 내병사는 안화무인으로 쳐들어온 놈들이 기형을 꺾어버렸습니다. 고구려를 쳐들어온 데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갈래는 남도이고 다른 한 갈래는 북도였는데 이번에 남도로 쳐들어온 외적 두목은 관구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인마가 오령산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홍수와 같이 대단했습니다. 막내야, 빨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에 불을 달아 연기를 피워라. 우리는 좀 늦게 올라가겠다. 큰 언니가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네, 막내로 불리우는 내병사는 종두목을 쥐고 오령산에 난 갈자지 그 길로 산꼭대기를 바라고 내쳐치달아 올랐습니다. 막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봉화대 불을 달아오니 오령산 꼭대기에서는 인차 연기가 하늘로 달에 쳐 올라갔습니다.
1: 네, 그 당시에는 봉화대가 적종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겠죠?
0: 네, 그 연기는 먼 곳에는 연통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연통산 그 꼭대기에서 파수를 서던 병사들이 이 연기를 보고 적종이 있다고 불을 달아놓아 도읍 쪽에 있는 무력산으로 위급한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 년놈들을 산채로 잡아라. 관구검이 오령산에 오르고 있는 여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적병은 저희들의 소요가 많은 것을 특대고 무리를 지어 오령산을 물세틈 없이 오산 후 여자들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씨들, 산후에서 굶지 말고 빨리 내려와 기순하라고. 우리들은 아씨들을 죽이지 않고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을 주겠네. 몇 번이나 오령산 꼭대기로 올라가려 했지만 봄마다 갈짓자 길에서 많은 병사들을 잃고 난 관구검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네 놈들한테 기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놈들이 재간이 있으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거라. 마뜬이가 아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다섯 여자와 관구검의 군대는 오령산에서 온 하루 동안 싸웠지만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관구검은 할 수 없이 오령산으로 직접 오르지 못하고 바쁜 대로 다른 곳으로 되돌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군요.
0: 네, 낮부터 해질 무렵까지 다섯 여자들은 관구검이 군대를 산기슭에다 매다 놓다시피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봉화대를 통해 진작 적정을 알게 된 고구려의 후방 장군들과 군사들은 온 하루 동안 싸울 준비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관구검이 군대가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관구검이 군대는 오령산을 서읍세지 못하자 산을 걸고 고구려 도읍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거기서는 잘못 흉하였습니다. 그들을 마다 나선 고구려 군대도 진을 치고 엄험한 기세를 상대방한테 보였습니다. 싸움은 벌어지자 모래와 돌이 마구 날려 어둑지근해진 대지는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큰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느낀 그 관구검은 즉시 대강령을 내려서 황망히 물러갔습니다.
1: 네, 다섯 여자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군요.
0: 예, 그래서 고구려 소행에서는 오령산에 진을 치고 변방을 지키는 다섯 내 용사가 대공을 세웠다고 상을 내렸습니다. 다섯 여자가 오랫동안 오령산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나라의 변방을 지켜낸 이야기가 전해오는 사이 오령산을 자연히 오뇌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헌칠한 구척기에 실팍한 몸매를 가진 사냥꾼 허재라는 동서리와 원근리 마을치고 별반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재는 힘이 센 장사인지라가 화를 쏘는 재간이 있어서 소문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마음씨가 착하고 또한 사람 대함이 언제나 굳어고 소문이 더욱 났습니다. 그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뒤면 노루고기나 밑돼지고기를 망라하여 여러가지 산짐승고기를 종매로 혼자 먹은 적이 없었고 늘 이웃집들에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아니 고기가 많지 않겠는데 밤마다 이렇게 가져오나 사람들은 미안 척하며 늘 사양하곤 하였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고기가 생겼을 때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허재는 부접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임자의 후던 남씨가 진정 고마운데 그려. 근데 이 신세를 갚을 때가 있으려만 동네 사람들은 허재를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과 술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은 허재를 잊지 않고 청해다 대접하곤 했습니다.

0: 허재가 인품이 좋아 마을에서 위망이 높은 거죠.
1: 예. 그런데 허재는 어느 땐가 곰한테 깔려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재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활을 메고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집문을 나선 뒤 마을 벗어나려는데 마을에서 고함 소리가 드나없이 들려왔습니다. 따꼼이 마을에 내려왔다. 허재가 소리나는 그 쪽을 살피고 급히 달려가 보니 글쎄 황소만큼 큰 따꼼 한 마리가 마을에 달려들어 개와 돼지를 마음대로 치고 물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쫓아다니며 온 동네를 소란하는 그 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따꼼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저마다 무서워서 살구멍을 찾아 갈팡질팡하면서 고함을 치게 됐습니다. 이놈아 어디 내 손을 주고 봐라. 이때 허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급히 화살에 그 화살을 메고 따꼼을 쏘았는데 곰이 한쪽으로 몸을 그 비트는 바람에 날아간 화살이 심장에 박히지 않고 어깨 쪽지에 들어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따꼼은 무서운 소리를 내더니 어깨 쪽지에 박힌 화살을 뽑아 던지고 허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0: 네, 허재가 위험하게 되었네요. 네,
1: 따꼼은 비록 몸이 비둥비둥하여 둥기성 그래도 달려들 때 행동은 매우 빨랐는데 어느새 허재한테 달려들어서 그의 어깨를 그 태를 쳤습니다. 바빠는 허재는 몸을 피하서나 둔중한 따꼼한테 깔리고 말았습니다. 허재와 따꼼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마구 뒹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가지고 달려와 따꼼을 내리쳤습니다. 결과 따꼼은 행세가 불리함을 느꼈던지 허재를 버려둔 채 둥기적거리며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급히 저 쓰러진 허재를 일으켜 불렀습니다. 살펴보니 허재의 어깨에 살이 뭉텅 떨어져 피가 흘렀고 또한 한쪽 볼에 곰이 앞발에 긁혀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입은 옷은 따꼼 발톱이 뜯겨 너덜너덜 헤어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놈 따꼼한테 뜯겨 목숨을 잃을 뻔했네. 달려온 이웃집 로인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세기를 어찌 따꼼이 힘을 당해내겠냐. 큰일 날 뻔했네. 누군가 이렇게 해를 찾습니다.
0: 네, 마을 사람들이 제때 왔으니 말이지 큰일 날 뻔했죠.
1: 예, 그랬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든 허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까지 그 뭐 좀 뜯긴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곰이 혹시 되돌아 보복하면 어쩌나요? 아예 죽여버렸을 걸. 그 말에 글쎄 곰이 너무 크게 어쩔 수가 없군. 그나저나 임자가 크게 상하지 않았으면 됐니. 이웃집으로는 허재를 위안했습니다. 그 뒤 어떤 사람들은 허재와 롱을 쓸 때 그를 늦게 곰뜯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갔다 오자면 높고 무시무시한 곰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령에 늘 큰 곰이 나타나는데 그 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대신 몇 백년 묵은 큰 호랑이가 나앉아 길을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곰 원령은 이 소식을 듣고 몇몇 그 사냥꾼을 곰령에 보내어 늙은 호랑이를 잡아치우려 했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너무 교활해진 호랑이는 산고양이만큼 작게 몸을 줄였다가는 또한 살구로 변하는 바람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교활한 호랑이를 대체하기가 어렵겠네요.
1: 예, 허재도 마을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늙은 호랑이를 잡으려 곰령에 왔다 갔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점점 담이 커져서 시퍼런 대낮에도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령 넘어 마을에 있는 친구가 청하게 허재는 곰령을 넘어 그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후한 술대접을 받았습니다. 한니 사냥으로 살아온 허재인지라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과 술상에 앉으면 푹 취하곤 하였는데 오늘 술상에 좌석에서도 례가 아니었습니다. 허재는 술을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혀도 꼬부라들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허재는 돌아오려고 술자석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임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룻밤 내 집에서 자게나. 친구가 허재를 말렸습니다. 뭐 내가 취한 줄 아나? 나는 여지껏 술에 취한 적이 없다네. 혼자 갈 수 있네. 허재는 친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곰령에 다음에 날이 어두워서 또 무서운 호랑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테니 정 가겠다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친구는 말려도 언젠가 허재가 한사코 듣지 않는지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오지 말게나.

0: 저 세상이 짐승은 허재가 언제 겁나 하던가. 제발 따라 나서지 말게. 원체 우격이 센 그 허재는 술까지 마신지라 다음에 허재 친구의 권고도 마다하고 혼자 터벅터벅 곰룡에 올라와서 왔습니다. 근데 방정맞게도 곰룡에 올라온 허재는 속에서 술이 막 올리면서 그만 토하고 풀숲에 쓰러져 드렁드렁 코를 골아댔습니다.
1: 네, 허재가 몹시 취했네요.
0: 예,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허재는 웬일인지 수시로 얼굴이 선뜩선뜩해야 나는지라 체중에 겨우 잠을 깨고 눈을 떴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몸뚱아리가 떡판 같은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 허재의 나체에 끼얹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호랑이는 대낮에도 길목에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녀석은 허재를 만나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허재가 토해놓은 음식물과 그의 몸에서 역한 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담배는 피워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늙은 호랑이라도 술에 푹 취한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호랑이는 허재로 하여금 술을 깨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허재가 술에서 깨어나면 인차 그를 잡아먹자는 데서 일부러 산나라의 골짜기 샘터로 찾아가 꼬리에 물을 묻혀와서는 허재의 나시다 끼얹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허재는 소리도 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는 척 코를 골아댔습니다. 한동안 꼬리로 물을 끼얹은 데도 허재가 그냥 코를 골고 있는지라 호랑이는 또 산골짜기 샘터로 으슬렁으슬렁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누워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올 때 칼이나 활이라도 가지고 왔더라면 제 발로 찾아도 이놈을 잡아치울 텐데 궁리하던 그때 허재가 일어나 별빛을 빌어보니 산 아래는 깊숙한 벼랑이었습니다. 얘라 이놈을 잡지 못할 바에는 쫓아버리자. 이렇게 작심한 허재는 팔뚝만한 몽둥이를 주워다 몽깃에 놓고 계속 자는 척 하면서 코를 골아댔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허재 곁에 찾아와 웅덩이를 허재인 나쪽에 대고는 또다시 꼬리에 묻은 물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이 되자고 그랬던지 늙은 호랑이는 대가리를 멀지 않은 벼랑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것을 허재는 보완했습니다.
1: 네, 허재가 손 쓸 기회가 생겼군요.
0: 네, 그 손을 쓸 절의 기회라고 느낀 허재는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슬며시 늙은 호랑이 밑구멍에 가지런한 뒤 불시에 이놈아 죽어봐라 하고 고함 지르는 동시에 몽둥이로 늙은 호랑이 밑구멍을 드세게 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놀란 호랑이는 땅 하는 소리마저 내지를 새 없이 락담하여 방향을 가려내지 못한 채 대가리를 향한 쪽으로만 내리뛰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호랑이는 그만 벼랑 끝까지 뛰어가다 보니 미처 멈춰서지 못한 채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허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허재가 집에 와보니 온몸이 진땀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허재는 동네 사람들과 간밤에 늙은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 그 호랑이가 떨어진 벼랑 아래에 찾아간 뒤 황소만큼 큰 늙은 호랑이가 벼랑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놈 호랑이가 동네의 우한거리였지. 허재, 임자는 과연 장사답게 이놈을 잘 잡아치웠어. 임자가 빈손으로도 호랑이를 잡으니 동네 사람들은 위하여 장난일을 했네. 그려 허재와 함께 온 사람들 저마다 제 나름으로 허재를 칭찬하면서 호랑이한테 졸욕을 퍼부댔습니다.
1: 네, 허재가 마을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없애줬군요.
0: 예. 이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허재가 술에 취하여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이 마을 저 마을에 구수하게 전해졌습니다. 한미 사냥꾼으로 살아온 허재는 밤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곤 했는데 그런 일은 그야말로 수두룩했습니다. 허재는 죽을 고비를 넘긴 뒤면 이제 짐승 잡이고 먹고 깨끗이 손을 씻고 나 앉으려 마음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허재는 사람들이 짐승이 폐할 받는다는 말만 들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깡그리 잊은 듯 선뜻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구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가 밭에 내려 곡식을 마구 짓뭉개 놓기에 마을 사람들이 총동을 하다시피 그 녀석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너무도 오래 살다 보니 등허리에 솔나무 수까지 자라나 무엇이든지 겁내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밑돼지를 잡아치울 수 없는가? 참, 이 근방에서 저놈을 잡아치우지 못해 근심이 크다네. 마을 사람들은 허재한테

0: 간절히 청구했습니다. 그런 놈은 진작 잡아치워야 하지. 허재는 이렇게 괜히 또 승낙을 했습니다.
1: 네. 허재가 이번에는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군요.
0: 네. 허재가 멧돼지가 밭에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무슨 그 멧돼지가 곡식 밭에 들어와서 곡식을 못쓰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은 그래도 호로광이보다 둔한 놈에게 잡아치우기 수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허재는 화려화살을 메고 갔다가 한참 곡식 밭을 짓밟고 있는 멧돼지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꽤 간 아찔한 비명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화살을 맞고 황망이 산골짜기로 도망쳤습니다. 저놈이 화살을 맞아서 정면코 으슥한 곳에 가서 죽었을 거니 우리 함께 저놈의 뒤를 쫓아가 보자요. 허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좋네. 그놈이 고기나 나누어 먹을 겨 함께 가보세. 누군가 동의해 나섰습니다. 허재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멧돼지가 피를 흘리고 간 자국을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허재가 맨 앞에 서서 한참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위 밑에 숨었던 멧돼지가 욱 하고 허재를 떠받아 놓았습니다. 멧돼지한테 떠받긴 허재는 멀리 불려갔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어마지도 멧돼지의 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허재 하나만 떠받고는 인차 뻗어졌습니다.
1: 네, 허재의 생명이 어떻게 됐나요?
0: 네, 마을 사람들이 허재한테 달려가 보니 허재는 멧돼지 칼라 같은 이빨이 박혀 배까지 흘려놓은 채 피멍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난 더 살 것 같지 못해요. 내가 죽은 뒤 이 산골짜기도 묻어주세요. 마지막 말을 맺지 못한 허재는 두 눈을 감은 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허재, 우리가 자네를 꼭 마을에 내려가서 치료해 주겠니? 이를 악물고 참아주겠나, 허재? 모든 사람들은 허재를 끌어안고 위안했습니다. 허재는 이 사람 저 사람들 쳐다보면서 입술만 실룩거릴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재, 자녀는 죽지 않니? 우리가 유언을 모셔다 보이겠으니 마을로 내려갈 때까지 참아주게나. 마을 사람들은 허재의 배를 제자리에 밀어넣은 뒤 피나는 상처를 대강 동여매고 나서 번갈아 보며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허재를 그의 집에다 눕혀놓았습니다. 허나 허재의 상처는 너무도 심하여 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재, 아깝네. 아까와 무슨 그 사람들은 허재의 죽음을 두고 매우 서러워하였습니다.
1: 네, 허재가 끝내는 숨을 거두었군요.
0: 네, 마을 사람들은 허재의 소원대로 그를 산골짜기에 묻어주었습니다. 한 것은 허재는 한니 아내도 아들 딸도 없는 외톨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재는 누구든 이를 도와달라면 발벗고 나서서 제일처럼 도와주곤 했기에 그가 살던 동네와 인근 동네 사람들 그가 죽은 뒤에 대해 못내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산소에 찾아가서 재물을 차려놓고 죄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이래하여 허재가 묻힌 골짜기는 자연 허재꼴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생전에 남을 너무나도 많이 도와준 그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먼 훗날까지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6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점품, 산업토대와 비교우시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대상에 낙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용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0: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지는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 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방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중앙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세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속 세탁봉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해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 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고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자,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계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채권, 전문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겨냥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총,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로운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 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0: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역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연변 특색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 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진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철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령정 장백산 분복 청진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미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역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욱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결을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0: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우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주동하겠습니다.
1: 조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 서섰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조 변경 인구 조학 발전 촉진회 학업 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조 변경 인구 조학 발전 촉진회 학업 지원 사업 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 지원 프로젝트 합작 협의서 및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 지원 프로젝트 기부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 지원 프로젝트와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 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 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화룡, 안도 5개 변경 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한 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한 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계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 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사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 생활 보장, 빈곤의 딸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 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조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괄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0: 연결식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울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항역 등 4개의 지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 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

0: 지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괴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 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이 길은 서시성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업률군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성 북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결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괴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결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신시대 기층사회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방학 기간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눈 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방학이라 수업을 하지 않기에 근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방학 동안에 무질산 시력 사용과 근거리 눈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해서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기에 야외 활동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자연광 노출이 적어집니다.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은요,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이물질은

단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방학 중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화면에 청색광과 지속적인 근거리 사용이 안축 성장을 가속하여 시력이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또한 방학 동안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아이스 음료 그리고 또 우유가 섞인 차, 간식을 자주 섭취해서 아이들이 섭취하는 당분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으로 소모해서 안구백 탄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안축이 더 쉽게 길어지게 해서 근실을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늦잠과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더해져서 시각 피로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는 시력 보호는요, 매일의 생활 습관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바, 1회 근거리 사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2시간 이상의 야외 자연광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하되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공원에서 운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주먹 하나, 30cm 저기 가슴과 책상 사이 주먹 하나, 눈과 눈 사이 책 30cm, 펜 잡는 위치 3cm 기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워서 혹은 엎드려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갖고 노는 것이 금물이며 3, 40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상 식단에서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을 섭취를 줄여주기로 루테인과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늦게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각종 인터넷 인기 시력 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시력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정기적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방학기간 아이들의 시력 보호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생활수준의 제고와 의학의 발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중시도가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또 장수 노인들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요, 한 가정의 대사로 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또 전민 건강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가 되고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노년기를 잘 직시하고 그에 알맞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노년기는요, 구경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신체 상황 변화와 약 사용에서의 주의사항,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예방 방법과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인체 기능의 퇴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봐지는데요.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신체 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봐요?
3: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우리 자연 환경, 그다음 사회 환경, 음식 습관, 그 다음에 로화, 그 다음에 유전인자, 이것들이 저기 그 종합적인 작용하에서 인체는 점점 로화되기 시작합니다.
2: 네.

보게 되면 주약이 변화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첫째는 우리 인체 내의 세포들입니다. 첫째는 세포의 증식

그래서 에 원래 인체가 자체로 DNA라는 게 그 수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화성 이승가대매설이 이 자연적인 그 인체의 그 본래 공능, 그러니까 DNA 수호 능력이 하강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우리 세포의 그 형성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막이 그 두드러한 게 있는데 그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이 호르몬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의 그 교환과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염증 수폐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 어느로 인나 다 만성 염증 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시가 들면 들수록. 에,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만성 다른 질병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순환계통. 그 내시가 들면에 따라 우리 신지시포가 작아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은 이제 노화, 노년에 들어서 기리면 살이 빠지고 약해집니까? 이거는 이 모든 세포들이 노쇠를 한 다음에 재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는 그 대동맥이 그 탄성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고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그 순환계통의 그 혈압을 조절 능력이 이것이 파괴돼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아침에 고막 일어나서 혈압이 부실로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그 내피세포가 그 일종 그 내피수란 이런 그 성분이 사람이 노화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경락이 생기고 수축됩니다. 이래서 미세혈관이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게 순환계통이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의 선, 예? 선장시통. 선장시통 보게 되면 선시호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시호출 이것이 인화됩니다. 노화돼서 인화되고 그다음에 신장에 들어가는 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시호출 류골이라는 게 하강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인체 내 지간이라는 것이 높아갑니다. 배설 제대로 못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저기 그 뇌액을 농축하고 그 신선한 수액을 다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그 뭔가 뇌혈량이 증가됩니다. 소변량이 증가됩니다. 보통 그 이전에 우리 몰랐는데 세상에 있을 때 보니까 노인 집에 우리 주숙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요강통 그냥 집다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노화되면서 그 순수한 물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혈량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신체 내에 그 진액이 소멸되면서 건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뭐 또 가렵고. 예. 그다음에 그 내분비 대사. 예. 인슐린에 대한 그러니까 이도수에 대한 민감성이 대량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혈탄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노년에 들어와서 당뇨가 많이 형성됩니다. 예. 그다음 나는 저기 그 기초 대사의 가운데 선상세라든가 자정세라든가 지수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강되기 때문에 치바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기 그 제류, 그러니까 잠자는 제류 이것이 마음 파괴돼서 사람 몸에 투여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잠자게 하는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노인들 하여금 밤잠을 적게 자게 하고 깊은 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면역계통의 변화. 그 면역 세포들이 노화돼서 쇠퇴돼서 공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 면역계통 조절할 수는 최고 그 뭔가 면역 세포가 있는데
예, 또 이런

0: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우리 신체 내 면역기관을 통제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포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체형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과민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노인이 들어와서 적하면 과민 나고 색다른 음식 드셔도 또 과민 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화계통 볼 때 타액과 위액, 소화액 분비가, 소화매 분비가 적어집니다. 이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게 되면 소화해서 흡수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장도 안에 그 균들이 유용한 균들이 그 병형을 깨져서 우리 장도의 루동과 변비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다음에 그 구거지로 그러니까 우리 구거지 그러니까 골격을 지탱하는 이런 근육 조직들이 많이 노쇠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또 흔히 잘 넘어집니다. 노인들이. 그 원입니다. 그다음에 신경계통 놓고 말 때 뇌신경이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노세포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 하나는 그 뇌를 보내주는 혈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능력이라든가 응답능력이라든가 그다음 감관능력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틱니도 샤장되고 그 다음에 맛, 입맛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흥무성도 많이 떨어져서 흔히 다리 근육 경련을 많이 일으키고 초우질한다는 노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점막 놓고 말할 때 피부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조현이라는 게 많이 누질되기 때문에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또 그 피부가 그 상했을 때 그 다시 쇼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중위 각도로 놓고 말할 때 내세가 들면 들수록 신진 쾌쉬 신장이 그 전기가 많이 고갈되고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많이 병행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 소양이나 태양이는 양기가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음기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음기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양 그 계통이 다 노쇠됩니다. 또 음기는 음기가 승하고 양기가 모자라는데 양기가 먼저 노쇠하게 됩니다. 그 음기는 후에 노쇠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정적으로서 음야이 다 노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내의 생리 변화입니다.
1: 알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게 되면은 뭐 면역력이 내려가고 또 기능이 퇴화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노출이 됩니다. 그중 보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발병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0: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다 혈관성 질병입니다.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또 심근경색이 꼭 있습니다. 심근경색 있는 분들은 뇌경색이 꼭 있습니다.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약에 보게 되면 혈관이 로화돼서 그러니까 똥말 조양인화라고 흔히 잘 말하는데 이로써 생기는 것이고 하나는 음식 습관 문제. 우리 그 혈관벽에 그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김에 그 뭔가 뭐 지방 이 산화성을 가진 그 지방 성분들이 많이 부착돼서 내피세포의 작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혹은 약물 이로 인해서 혈관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기능, 심장 기능, 간장 기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 하면 무엇일까요?

0: 신경세과 신경세 주요 발병원인 아까 위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 그 면역계통, 소화계통, 그 다음에 그 혈관계통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동맥 조양이화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그 뭔가 해야 되면 그 점막에 그 일종 그 뭔가 해야 되면 그 지방류라든가 혹은 지방块이라든가 혹은 斑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뚝 떨어져서 어느 저기 심자라든가 뇌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작은 혈관에 막혀서 경색이 오는 것입니다. 또 심장 혈관에 관장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어느 한 혈관을 막아줘서 심계경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뇌 그 경색은 일반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불세르 그 심계경색이나 그 뇌경색 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심외행성 그러니까 심장벽이 원래 심장기능이 좀 약해져서 심장벽에 혈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격동되거나 혹은 혈압이 불시로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 빗덩어리가 떨어져서 심장 막히거나 혹은 뇌를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불시로 뇌경색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도서 심외행성이다.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나 다 이 원인을 내서 오는 것이다. 그다음 하나는 과민성 질환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그 면역 복합물들이 혈액 속에 그 많이 쌓이기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런 약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증상을 보고 약을 드셔도 이건 치료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 아주 그 초기에 경한 경우를 보면은 그리고 또 뇌경색과 심근경색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 것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을수록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죠 이거?
0: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민 백성들이 정등병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방면에 그 치료한데는 수시어 증명과 정등병이 좋습니다. 네, 가슴에 통증 있고 그다음에 그 코위엔와이시에하고 한쪽 상지나 하지가 그 맥이 없고 녹음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드시면 완화됩니다. 이러한 다음에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1: 뇌경색, 심근경색 치료 방법이 어떻습니까?
0: 치료 방법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다 보게 되면 그 혈관을 통화시키는 혈증을 녹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 심장세포의 기능이 복권이라든가 뇌혈관의 그 복권이라든가 혹은 뇌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종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학에 뇌경색일 때를 보게 되면 무슨 저기 강수한매라든가 땅홍주수회라든가 혹은 홍화주소회라든가 혹은 그 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나오신통병마 같은 병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혈증을 녹이는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이거 위주로 하고 그 대신 그 심장세포라든가 뇌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다 그런 약들 쓰면 됩니다.
1: 노년기의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어떤 면에 평소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모든 병에는 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 그래요.
0: 첫째 하나는 아침에 고막 일어나서 원수에 45도 이하, 40도 이상 이런 그 원수위를 큰 곳으로서 한 곳 보내지 두 곳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하게 되면 혈액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인체 내 밤잠에 잠에서 누적된 라지들을 깔끔히 씻어낼 수

0: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되 노인들은 경한 운동, 격렬한 운동 하지 말고 또 등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예, 등산하게 되면 그 골관절의 그 점막이 그 다스려서 인삽하게 되기 때문에 예, 격렬한 운동 평지에서 걸으면 됩니다. 그 대신 뭐 장수하겠다고 등산하고 아, 이거 다 불리합니다. 그다음에는 음식 습관상에서 잘 드시 즐겨 드시던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색다른 음식 맛이 없더라도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소화계통 놓고 말할 때 맛이 그 고기류를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소화기능 그 지방질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소화기능이 좋습니다. 얼마에 자세도 이튿날 재보게 되면 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통이 그 로화가 촉진되고 단축시킵니다. 그 이전에 그 우리 그 조희병원에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루 세 끼를 양탕이라든가 소고기탕을 드셔도 식탐화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이 퇴시도 하기 전에 그 암이 걸려서 직장암이 걸려서 사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많이 드신 다음에 그에 대한 상관적인 유전자들이 먼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써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타인이 후지에 도수가 레지돼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하나는 심리. 예, 심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 항상 자체적으로 심리 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예. 노년기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0: 일반적으로 노년병 놓고 말 때 만성병이 많습니다. 예,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연세가 들음에 따라 더 중요해지는 또 환자가 잘 아야 되는 특히 그 뭔가 해야 되면 체내성 폐다라든가 심지경수라든가 심지출혈 노출혈이라든가 만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말할 때 점점 가면 잘 조절도 되지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45세 이상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내세가 든다면 이렇게 찌하고서 늙어다가 내세에 든다면 다른 악성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병이 또 생기면은 자연히 약을 쓰기 마련인데 약도 잘 알고 써야 하지 않아요? 세계위생조직에 따르면은요 환자의 3분의 1가량 되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불합리한 약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사용에 있어서 로이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의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0: 예, 근년에 와서 연구한 결과 우리 약 쓰는 것은 먼저 체질을 기초화해서 병증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1: 네.
0: 단순한 병증에 맞게 치료해도 증상은 조금 완화되지만은 그 근본 원인 체질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먹을 때 보이지 잘 낫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생제 같은 거는 염증 생길 때서 항생제를 쓰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이 쓰게 되면 염증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면 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지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감기약도 어떤 약은 어떤 분한테는 잘 맞지만은 그 약을 가져다가서 자기가 드시게 되면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건 체질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약을 드셔서 체내에 들어와서 약물 그 요다의 똥리쇼라든가 요리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을 기초상에서 병증이 맞는 약을 써야 됩니다.
1: 그리고 항생제는요 우리 몸에 여러 기관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더욱 남용하지 말아야겠죠. 약 사용에 있어서.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들어가서는 노인 계절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간 기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라든가 소화계통 기능이라든가 이 기능들이 다 약화됐기 때문에 예.

0: 특히 항생소 같은 거는 천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합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생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약들을 써서는 인체에 그 적게 해를 주는데 합성한 그 항생소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생물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부작용도 많고 인체에 해를 많이 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셀로 그 위생부장으로 올라온 그 여성부 있습니다. 아, 이브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보게 되면 병원은 짐은 질수록 더 크고 약물을 쓰면 쓸수록 병은 낫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도.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약물들을 보게 되면 천연산물이 아닙니다. 다 합성한 이런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같은 거는 체질이 양성 체질이 많기 때문에 약물과 체질, 병리, 생리, 약물, 대사의 과제가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양이들은 이거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잘 낫지 않는 근본 원인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는 또한 이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왜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지 또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젊었을 때는 변비라는 것이 적었는데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노인들의 변비가 잘 생겨요. 잘 변비 그 건조하지는 않지만 잘 나아다 해갑니다. 이것은 그 피의 기가 약해져서 맥이 약해져서 그 이런 소화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기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노인에 들어서서 우리 쇄수 그러니까 혈이 허해서 위장도의 그 혈공급이 따라먹고 해서 기능이 발휘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도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년에 들어서서 그 위장도의 균 평형이 깨져서 변비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년에 들어서서 우리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진액들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 소장 마르는 벽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럼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 찌꺼기가 음식물의 찌꺼기가 미끄러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변비 생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치수성 병변 가운데 무슨 저기 시러우라든가 혹은 그 외상도 시러우라든가 혹은 종류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음식물 찌꺼기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기는 것입니다.
1: 면역력 하면은 뭐 질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특히 노인들한테 면역력 유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면역력.
0: 사람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자연과 음식 응징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그러면 이 가운데 면역력 가운데 그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면역력은 인체가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그 응징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 질환, 암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하게 위장도의 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액 면역력을 인해서 피부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피엔, 스전, 신마전, 뉴피시엔 이런 것들이 흔히 잘 발생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상관되는 이런 약들도 역시 체질에 맞고 병증에 맞는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항주환제요, 소염제요 이래서는 자꾸 쓸데뿐이지 약만 팅되게 되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격수 같은 건 지금 뭐 과민했다면 저래 격수로 놓습니다. 격수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면역력과

0: 책임 능력이 다 억제당합니다. 곧만 그 약 썼을 때는 인사 환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2, 3일 지나게 되면 더 중요해집니다. 어째 그런가. 인체임 면역력이 이미 억제당했기 때문에 더 과중해지는 것입니다. 인체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은요,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 장수하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0: 첫째 하나도 둘째 하나도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 습관.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자연계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도 적응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인체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음식 습관을 개변해야 됩니다.
1: 네.
0: 매운 거 좋아하고 고기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습관을 개변해서 좀 적게 드시는 이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 소화 능력과 면역 내수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아침에 꼭 뜨스한 물 40도 내지 45도 좌우의 뜨거운 물을 큰 거품을 한 거품씩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사회가 복잡하고 자연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그 심리 변화도 격렬합니다. 그 때문에 자체 심리 평형을 잘 조절하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 습관상에서 잘 드시지 않던 음식, 소화해야 하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셔서 인체 내의 영양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하나는 약물 예방입니다. 만성병이 있다게 되면 제때제때 약을 써서 이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체 기능이 퇴화로 노인들은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노년기 특징을 잘 알아두고 질병 예방에 유리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능히 노년기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2: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4: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가수이신 연면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면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어머니의 방아소리 다 가르쳐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3: 네.
2: 네.
3: 다 잘하네요.
2: 깊이 사색이 잠겼어요.
4: 이 노래는
3: 네. 네, 공부를 다 집에 간 것 같은데.
2: 네.
3: 간단할 거네요.
2: 그럼요.
3: 근데 품격을 장악하자면 뭐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렇는데 예. 선율은 다 알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러면 뭐 돌아가셔서 이 공고히 하신 것은 학생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고요. 예, 현장에서 그렇다고 몇 시간째 그냥 따라 부르게 할 수도 없잖아요.
3: 그렇죠.
2: 네.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소원대로 다 부르시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릴까요?
3: 잘하면.
2: 잘하면. 전제 조건이 잘하면. 네. 그냥 혼자서 자신감이 없으시면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럼 가볼까요?
3: 한번 함께.
2: 네. 네.
3: 불러보고 제가 어떤데 조금 요구가 있으면 제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봅시다. 잘, 네. 잘 되면 한 분 음악 해결도 되고.
2: 그럼요.
3: 네, 가봅시다. 우리 또 선생님 장골 또
2: 네.
3: 보통 안 쳐준다. 말을 잘 못하면 안 쳐주세요.

떡빵 한번 해봅시다. 시작. 떡빵아 이렇게 안 되고 아 해야 되는데 이름도 못 지을까. 떡빵아 시작.

0: 잘하네.
1: 네. 그렇죠. 잘하면은 또 한 분씩 해보셔도 되겠네요.
2: 네.
1: 네. 그러면
3: 정서 다 봤습니다. 맞는데 어서 또 가지고 놓으셔서 이마에 알면 그.

0: 자신 있는 손 드셔. 누구 못하겠습니까? 오늘 다 잘하는 거나.
1: 네.
2: 야, 정말. 야, 아니.
0: 파란 동무.
2: 야!
1: 파란 학생부터.
0: 파란 학생 동무 먼저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합시다. 네. 우리 끊지 말고, 예. 1절 하지인가. 그 다음에 2절 하시고. 그 다음 후렴후. 떡빵, 여기를 같이 하시고. 얘기하셨습니까?
2: 마지막 떡빵 같이 한다 말이죠.
0: 예. 둘이 어느 분과 합작하면. 어느 분과 같이 하겠습니까? 합작하죠. 저를 준비해야 되지.
3: 전욱이야.
2: 어?
3: 분원.
1: 네. 네. 자. 두 분이, 네.
2: 네, 이제 같이.
1: 떡, 그,

0: 잘하셨네요.
1: 가수 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를 떡방아 소허하고 리무크 발 누구 떨군가 뭐. 예, 네, 잘했습니다. 어땠을까?
0: 잘하셨죠. 네. 예,
1: 잘했습니다. 자, 어느 분?
2: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보자.
0: 아,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부터 가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 네.
0: 그럼요.
2: 네.
1: 네. 전번에 아예 왔지. 아예 왔습니다. 잘 못하지.
0: 잘 못하죠. 하기 전부터.
1: 아니, 배웠어요. 네. 집에서.
0: 복습을 하셨겠죠.
3: 전에 배웠어요.
1: 아, 그래, 해보시오, 해보시오.
4: 여기 딱 모르겠습니다. 뭐? 두 번째 지어라로.
3: 지어라.
1: 그럼 옆으로 세워주시오.
0: 네. 자.

0: 잘하셨어요.
1: 떡빵. 떡빵. 들어갔네. 문연에 계속 상갈 때 말은 떡빵. 떡빵. 거기서 그 위치에서 떡.

0: 해야 서리가 통했는데 잘했어요.
1: 그리고 뭐 두 번째 쿵쿵 지어라 여기 틀렸어요.
2: 네, 쿵쿵 지어라 지어라
1: 우리 반장님. 예예. 쿵쿵 지어라. 앞에는 소리 대단히 이쁘게 나왔는데 군대 갔다 여기 또 눌렀어요. 누르지 마. 그 아까 말처럼 고대로 했던 나 오늘 소리 그 김에 오늘 곱게 나온다 이래 또 눌렀다 말이야. 네, 여기 눌렀다. 자.

0: 예, 거기 두고도 그 다음에 강약을 우리 좀 노래 잘 부른대. 잘 부른데 잘 부르서 그 장단 타는데 이런 노래를 많이 해봤지만 쿵덕 쿵덕 쿵 쿵덕 쿵덕 어머님의 방아 소리 따다 쿵딱 통 따다 둥따 이 장단은 타는 거 이제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동해선 씨는 박자 틀렸어요.
1: 예, 한 가지 틀렸어요.
0: 그 다음에 쿵, 쿵, 쿵, 쿵, 어지겠단 말이에요. 쿵하고, 우리한테 그때 쿵하고 올라가갔단 말이에요. 쿵, 떡 올라가. 쿵, 쿵, 쿵, 쿵. 예, 예, 자,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시제, 요 한두 곳에 장난 타는데 더 탁탁 타고 쿵, 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콩콩 찌어라 떡방아야 콩콩콩콩 성순한 앞대갈마 앞에 장단은 이 우리 부편으로 들으면 통 하지 않을까 콩뚱 이거 꼭 해줘야 된대 그 다음에 군 군째 보세요 시작 군

0: 소리를 들으라고 치지 무슨 그냥 선생님 이 더운 데면 맨날 치겠습니까? 장단 탈출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1: 예. 되는 데 잘해.
0: 네, 같이 하면 영자랑 자 독자랑에 그렇게 도우기 쉽습니다.
1: 맞아요. 마이크.
2: 자
0: 어느 분 첫번째
2: 마이크 씨였습니다.
0: 자 이제처럼 해.

0: 야, 떡방아 소리가 웃음소리로
1: 했네요. 괜찮아요.
0: 괜찮죠.
1: 네.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아버지. 예, 이런 데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알겠다는데. 아, 난 그래서 그냥 내 말하면 떡방 이 길을 구인에 들어가야 되지. 떡방 아 그 달에서 떡방 아 여기서 어떤 분들은 떡방 아 그거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 떡방

0: 위치, 그 위치, 그 위치에 넣어.
1: 위치, 향, 거기 위치.
2: 저 위치 올라갔다 내렸다 많이 되지. 네,
0: 그 위치에다 놓고.
1: 시간이
2: 시간 됐을까?
3: 아니, 시간이 괜찮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독창으로 하고.
2: 선생님 만나시.
3: 네, 저요? 선생님은 지금 노래를 지금 하시라고.
2: 이 발분의 요거는 아프막 그 부평막 툭 쳐주고 돈은 풀어준다 했잖아요.

0: 잘못했네요.
1: 나도 좋네요.
2: 예.
1: 노래 재밌었을까?
2: 재밌었을까? 그렇죠. 너무 재밌죠.
1: 노래. 너무 예, 이렇게 듣기도 좋고 배울 때 역순한 노래가 좋은 노래인데. 뭐.
2: 선생님 한 곡 하시죠.
1: 제 노래?
2: 그럼요. 제 못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1: 또 들어봐, 뭐 한 거.
2: 그렇죠. 선생님 키로.
1: 아니, 너무, 이게 무슨 좋을까? 이제 무슨 쪽까?
3: 시점.
1: 시점은. F 너무 높습니다. 아이, 너무 높아. 올라갈 것 같은데 앉아서.
3: 네. 원키인데.
1: 장기로 해야지. 장기로 해야지.
3: 시점인데 지금.
1: 장기로 해야지.
2: 원키는 지잖아요. 원키가 지잖아요.
1: F로 해야지. 뭐 올라가면.

그만합시다. 오.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감기 목 상태에서. 네, 이런 감각은 맞습니다. 이렇게 장난타에 나오는. 아무래도 제 노래니까 제가 막 가지고 놀죠. 예. 네. 노래는 몸에 붙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0: 아니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고요. 시간이.
1: 네. 합창을 하셔도 돼요.
0: 합창으로
1: 네.
0: 한번 잘하세요. 네. 이제처럼 장단 타네. 아, 그럼. 팍.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노래를 클럽에 나간다고 합니다. 예, 들어가서 팡팡 들어가셔야 됐습니다. 한 번만 합시다.

0: 파이널의 남자.
1: 잘하셨어요.
0: 다음 합창을 할까? 그 분격이 다 나옵니다.
1: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노래로.
0: 선생님 끝났어요?
1: 끝났죠.
0: 네, 끝났어요.
1: 또 필요합니까?
2: 세 번 할 거는 끝나요.
1: 그러니까요.
0: 아, 세 번 했던다.
1: 네.
2: 모두 세 번 했습니다.
1: 또 필요해요? 시간이?
2: 아니야.
0: 다음에 또 떡 사고 더 잘하셔야 돼. 다음에 항상 낼 수 있어요. 그럼 뭐 한 번 더 하고.
2: 네.
3: 세우 해.
1: 네?
3: 세우 해.
1: 그러니까요. 좀
0: 세우 또 재밌는 노래
1: 빠르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렴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감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떡방아 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가리리 대청을 나가자 정불범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귀조를 통일하셨습니다. 장계석도 뿌듯하게 댓글을 했다. 돈 좋아하고 벼슬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 한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본전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 합해도 7, 8만 원쯤 썼을까요? 정불범도 만족스레 웃었다. 이 불행한 소식은 금세 만숙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네는 가슴이 터지고 우장에 찢기는 것만 같단다. 만숙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수완을 모두 발휘하여 순식간에 단장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장계석이 왕장군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편지를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장계석에게 그 편지를 붙일 때쯤 왕가래는 벌써 무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날 경비사령에서 해임된 왕천석이 만숙분을 찾아와 수수께끼를 불어주었다. 정불범이 처음 금서에 왔을 때 진작 백사장과 혁사장을 구워 삶아놓았던 것이다. 백사장은 5만 원에 혁사장은 3만 원에 장계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군부를 포위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도 다 두 사장의 꿈인 일이었다. 일이 잘 풀리자 장계석은 보답으로 두 사람을 주왕군 102사사와 103사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숙부는 내막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그녀는 한에 사무쳐 소리를 지었다. 너희들이 내 조춧돌을 뽑아버렸으니 나도 너희 조춧돌을 뽑아버릴 것이야.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 벼슬에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네 놈들 판장들을 다 빼갈 테니까 그 놈의 사장 어디에 잘 해먹나 두고 보자. 에이씨. 만숙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었다. 이튿날 저녁

0: 신복 团장 몇 사람을 집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 어떻게 왔는지 광서 계계 군벌 특사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만숙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계석이 저지른 나쁜 짓을 하나하나 꼽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왕가렐이 사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녀는 하인들로 대접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거기에 술을 골딱 부었다. 그러더니 당모가지를 쳐서 핏방울을 대접에 떨구어 왔다.
1: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장계석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군대를 장계석이 한 입에 삼키려고 하지만은 헛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0: 만숙부는 눈물이 글썽해서 닭피술을 꿀꺽꿀꺽 들이키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르로 술을 받아서 마시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욕도 퍼붓고 울기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갔다. 만숙분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신문 배달부가 귀주 일보를 가져왔다. 공산당군 주덕 모태동 부대는 이미 서부로 도망, 귀주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짐이라는 기사가 전몰이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아쉽게도 하자진에게 불행이 잇따른다. 해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중상을 입는다. 그 일은 모태똥의 마음속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킨다. 적군이 수십만 명 증가되더라도 홍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한다. 홍군 1군단이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장계석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홍군 주력부대와 조왕종대는 서남쪽으로 해수, 광순, 자운을 잇따라 빼앗으며 북반강을 넘어 운남으로 전진했다. 홍군은 귀양을 지원하러 가는 운남 군대와는 서로 등을 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한 목적이 바로 운남 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운남 군대를 끌어내기만 하면 승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적들은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홍군은 장계석의 도벌군 수십만을 멀리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 부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사기가 올랐다. 행구라는 대호 사이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귀양에서 운남으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이었다. 계림 풍격의 작고 낮은 산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산세는 갈수록 높고 가파로웠다. 이날 대구는 반연에 들어섰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운남성 들머리였다. 동필무가 거느린 간부 휴양연은 어느 한 자그만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특별한 거라고는 없지만은 저장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었다. 아직 저녁해가 산에 걸린 채라 노을이 훤했다. 몇몇은 묵을 곳을 마련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구박 밭물이 앉아 위장을 벗고는 숨을 돌리고 있었다. 홍군은 늘 행군하는 동안 위장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기가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통에 아주 위험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풀이나 나무 가지로 모자를

0: 만들어 쓰고 노세와 짐도 적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꾸민 후 행군을 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가자 더는 별일이 없겠지 하고 너도나도 마음을 놓았다. 휴양년의 연장 후정과 지도원 리앵도 젊은이 몇이 동필물을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귀주에서 벌써 두 번이나 저장이라는 마을에 들렸지만은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봤다며 쑥덕거렸다. 양장이나 우장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이나 소가 얼마쯤 있기는 했다. 하지만 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왜죠? 동어르신, 어르신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필무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1: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 저장, 우장, 후장은 모두 장날을 이루는 걸세. 열두 띠로 마을 이름을 단 거라고. 그러니까 후장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많은 건 아니지.
0: 그럼 남판동이라는 곳은요? 우리 부대가 포로를 많이 사로잡아 쏘는데 몇 번 가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리앵도가 웃으며 또 물었다.
1: 마침 전에 내가 그곳 백성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지. 안 그랬으면 대답도 못할 뻔했군.
0: 동필무가 웃으며 말했다.
1: 라판등이란 길고 널찍한 의자를 말하는데 봄의자라고도 하지. 일단 한 곳에 놓으면 해가 가도록 옮기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귀주 사람들도 겨울이다고 하는 거지. 거리에서 여관을 몇 개 보았는데 죄다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 어?
0: 사람들은 재미있어하며 고개를 끄덕이야 한다. 동필무는 때가 아직 이른 것을 보고 말하였다.
1: 앵도 동지, 동지는 산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 곡 뽑아보지. 어?
0: 강사와 복군에 있을 때 마을 여자 아이들한테서 산노래를 많이 배운 데다가 가사를 재미있게 꾸며 부르는 재주가 남달라서 사람들은 모두 리앵도의 노래를 좋아하였다.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자 리앵도는 이마에 내려온 무리칼을 훔치고는 일어섰다. 그는 손에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요, 10월이라 시원한 갈바람 불어오고 주황홍군은 장정이 바쁜데 달밤에 우도화를 건너 고피와 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2: 안 돼, 안 돼, 안 돼!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안 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가사를 하나 꾸미면 더 재밌겠는데!
0: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요, 사물이라 귀주성에 쳐들어가 준이성을 두 번 공략하면서 왕가렐에 여덟 개 탄을 채워부시고 설악과 오기위에 두 개 살을 무찔렀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치었다. 꿈이 먹고 소박한 노래였다. 가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막 외치려는데 리앵도가 눈을 깜빡이며 선수를 치었다.
3: 우리 무대에 숨은 재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2: 그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재주꾼도 있나? 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노래 소문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0: 사람들이 너도나도 물었다. 이행도가 생긋 웃으며 하자진을 가리켰다.
3: 하자진 동지가 부르는 노래 아직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1: 하자지는

0: 작은 산비탈에 높직이 앉아있다가 그만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모처럼 리행도의 노래를 들으며 한창 흥이 나는 참인데 뜻밖의 그 몹쓸 계집애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물 위에 흰 수건을 두른 채 모자를 대충 눌러 쓰고 있었다. 낯빛은 흰 모란꽃 꽃잎처럼 파리하였다.
1: 좋습니다. 하세진 동지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0: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자진은 수줍어하며 손을 내저었다. 강서 산노래야 알지만은 남들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니 역내키질 않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일어섰다. 하자진이 막 에헤하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동필무가 소를 들어 막았다.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보니 검고 큰 적기 한 대가 산 뒤쪽에서 낮게 날아왔다. 헌데 사람과 말이 모두 위장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때마침 약상자에 붙은 철판에 햇빛이 반짝거리었다. 동필무와 후정, 리행도가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이 늦었다. 사람들이 몇 걸음 달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넓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 뚜루루루 뚜루루루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더니 포탄 몇 개를 던지고는 돌아갔다. 교양연이 쉬던 자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조연이 사라진 담 후정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동필무가 보이지 않았다. 포탄 하나가 그들이 쉬던 밭두렁 우쪽에 떨어진 것이다. 동필무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와 가슴만 드러낸 채 모자와 두 어깨까지 모두 흙투성으로 되버리었다. 후정은 사람들과 함께 얼른 달래가 동필무를 꺼냈다. 동필무가 흙을 탈탈 털면서 말했다. 이놈들이 날 산처럼 묻으려고 드네. 그때 리행도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어서요. 하자진 동지가 다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0: 동필무가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 어서 어서. 자, 저기 좀 가봐요. 빨리.
0: 사람들이 그 작은 산비탈로 달려갔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은 채 산비탈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흰 수건은 포탈이 터지면서 일으킨 바람에 날려갔는지 저만치에서 나 뒹굴고 있었다. 하자진은 머리, 가슴, 어깨 어디라 할 것 없이 피로 젖어 엉망이었다. 회색 군복은 여기저기 파편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지었다. 모대동이 하자진을 돌보라고 보낸 호위병 오길청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3: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지요.
0: 후정과 리행도가 대충 살펴보니 다리만 멀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크게 다치었다. 하자진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인지라 이런 상처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우선 구급조치를 하여 목숨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동필무가 사람들을 다그쳤다.
1: 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수술이나 하세요. 어? 날이 어두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어서
0: 모두석에게 알려하지 않을까요? 후정이 물었다.
1: 물론 알려야지. 기병통신원을 보내세요.
0: 후정은 기병통신원을 불러 모태동에게 보내고는 들 것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리앵도와 오길청은 하자제를 들 것에 태우고 나는 듯이 마을로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요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시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
1: 딸의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의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거는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의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휴식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의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0: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이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I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아이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소에 부어져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진 것 이렇게 아플 때다.
0: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서 잊어버린다 말인다. 그래서 지금 건네파 싱하는 먹었는데 저는 한 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가 좀 좋습니다.
0: 네.
2: 요즘은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영역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서 어찌나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가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전기살이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았거든 저기 소리 같은 게
0: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네 옷 자지 못하겠어 바쁘나 네. 신경 영면에 싹 자지 못한데 자꾸 소리 나가
0: 정신이 안 나죠.
2: 네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네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 또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또 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눈썹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0: 간절히 진 사람들
2: 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깔깔았습니다. 저는
0: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2: 네. 특별히 줬을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뭐 줬는가 뭐 이 변비부터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0: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그래서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에 다 나와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맷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0: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의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벌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게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을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그 저도 지금 권여보세요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2: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여보세요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2: 예. 그리고 이거 건방지 도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있는 놈다 지금.
1: 네.
2: 네, 그래 하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2: 네, 야, 정말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떠드리고 주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매주리 기와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2: 네, 우리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0: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뇌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머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크게 파도 없고 그리고 저 뭐라 하나 장안이가 또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약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쓰기 전에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기약이 남아없지.
1: 예.
3: 예.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네. 조금씩 예, 나사진 기약이 남아없지.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기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잦다, 소변을 받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3: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게 아니나,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서 경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나.
1: 예.
3: 그래,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맡으니 나는 이 약에도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신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계속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의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0: 네, 단품 중계랍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건네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뭔가에, 이 뭡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 예,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네. 다 스무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장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이런 걸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나서 가슴이 두근장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다 봅니다.
4: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사에 부여지때가다 하숨나무가에 그 다음에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사에 별로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 느끼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숨이 나서 40일 썼는데 용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그 거리 좀 빈비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비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약이 예. 약 용조수입니다. 예, 빈비통 예. 용조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시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금에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예, 우리 오빠도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 예, 첼레스에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저만 공파서 세게 돈다네 그렇게 돈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알다시피 이게 처음에 다니는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예. 어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소변 본단다. 그러니까 이런 약은 저나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4: 예.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0: 네, 단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네, 저도 건강보신한 수업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게 썼는데 이게 쓰니까 소변 전에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는 이준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이것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이것도 무릎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5: 이것도 귀에서 또.
0: 네.
5: 여기 소리 나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예.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5: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법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1: 활동하니까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5: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오한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여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내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 경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0: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 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용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용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용지 다당이란 게 있습니다. 딱 용지에만 있는 용지 다당이죠. 그 외 우리 용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네.
3: 예.

0: 나는 미국 캐슬슨 환자입니다. 나는 예그 쌈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경기관 구별 복용 한 적어요. 자, 어떤 거 효과가 좋습니다. 그, 쌈의 수치가 감소한 적어요.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1: 네.
0: 이게 그, 소변에도 이전에 이제 단백이나 홍세포나 이런 그것도 다 정상이고, 아, 선생님도 막 이야기, 수치가 빠르고 정말 최악입니다. 이 정말 약 중에서
1: 완전. 너무 알겠습니다, 예.
0: 이야, 정말 효과가 떴고, 네, 너무도 기뻤는데, 오늘도 뭐 선생님께 네, 네, 전화드립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예, 나는, 뭐, 당뇨병을 앉아서 23년째, 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병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하로 쓴 게 효과가 빠르니까, 아, 정말, 세력도 지금 높지 않고, 네, 그, 세탄검사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03개 어떤 산이고, 19개 국권 쏟고 놓으실 때다, 예.
1: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자기적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0: 와,
1: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0: 예, 그래서 이 쓴 다음부터 혈탕 도전이 19개월에 다 넣었을 때 그것도 도전 잘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1: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정말 이,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예.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물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아픈간도 있고 하면서래 그냥 늘상 매겨갖고 밥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그냥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래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면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네.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연기 입간 구매하고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1: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1: 네.
3: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뭔가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1: 네, 그럴 겁니다.
3: 네,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내 추병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는 무슨 어서 한 번씩 아이폰만 한 대 쏘면은 뭐 토네를 풀러고도 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이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단다.
1: 예.
3: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게 요즘은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1: 예.
3: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예.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1: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네.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네.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3: 네, 그게 많이 좋습니다.

0: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 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선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저건 박기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삶, 그 작은 존재의 벅찬 향기를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홍련 작사 백희담 작곡의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송률 작사 작곡의 그리움으로 남은 당신입니다. 살아생전 다시 못한 말과 많은 아쉬움. 아버지는 이제 그리움으로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곡은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그리운 처갓집입니다. 지푸러 이은 지붕, 흙으로 쌓은 담장, 굴뚝에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아련한 옛집이 전경에 눈물 겹도록 그리운 노래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동균 작곡의 사랑스러운 연변입니다. 연변에 대한 애틋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불러봅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일상에 반복된 피로가 쌓일 때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설렘을 느낍니다. 바람의 느낌, 낯선 풍경, 음식과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행은 나에게 작은 행복을 알려주고 다시 일상에 열심히 임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는 거겠죠?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강소성 남부의 자리 잡은 상주입니다. 상주는 25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현대 도시로 강남 문화 명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장강과 태호 사이에 자리 잡아서 물길이 교차하는 도시로 삼항의 거룩한 고을로 불리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번영해왔습니다.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이 연결돼서 어느 지역에서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현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상주가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고풍스러운 옛 모습과 활기찬 현대 문화가 한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점입니다. 웅장한 천룡선사의 고목탑이 서 있는 한편 참단시설을 갖춘 공룡테마파크가 자리잡고 춘추 전국시대의 고성유적이 보존된 엄성고진에서는 이 천년 전의 역사를 만나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홍매공원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00년 역사를 지닌 엄성고지는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춘추시대 성곽유적이라 불리며 사례는 고대 건축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주 관광명소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단연 중화공룡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규모가 가장 큰 공룡 전용 테마파크로 동양의 공룡 수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강소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 개원 이후 상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과학교육, 오락체험, 문화활동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 공룡원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상주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백악기 시대에 공룡 화석이 수많이 발견되었고 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이 테마파크가 조성됐습니다. 공원 전체의 핵심 주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룡의 세계로 고생물학의 신비를 배우면서 짜릿한 모험 체험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원 내부는 총 5개의 독특한 테마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중화 공룡관입니다. 공원의 심장과 같은 이곳에는 60여 종에 달하는 공룡 화석과 복원된 골격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인 루브라 구역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쿠크수크 구역 매직존입니다. 신비로운 고대 공룡왕국을 배경으로 한 체험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익룡기사 4D 체험관에서는 마치 공룡 등에 올라탄 듯 생생한 모션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고 지하 탐험 지심 력험은 실내 트램을 타고 고대 유적지를 달리며 화산 폭발과 공룡 서식 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몽한 장원 구역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미니 롤러코스터부터 유아용 안전 놀이기구까지 갖춰져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모형 화석을 발굴해 보는 공룡 유적 발굴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마지막 모험 항구 구역에서는 대해쇼라고 불리는 금류 래프팅과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계절 한정으로 워터파크가 개장해 무더위를 식히기 좋습니다. 낮에 놀이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은 중화공룡원의 특별한 야간 공유

공연이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겨울 야경, 빛축제 등 테마별 행사가 열려 언제 찾아가도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룡 테마파크로서 중화공룡원은 남녀노소 모두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릴리는 어트랙션부터 유익한 과학체험까지 하루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상주를 여행한다면 필수로 들러야 하는 곳이며 특히 잔액에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상주 서쪽에 위치한 엄성고진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춘추 전국시대의 유적지이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테마파크로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입니다.

이것은 세 겹의 성벽과 두 줄의 해자가 교차하는 독특한 도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 고대 성곽 건축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1988년에는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엄성고지는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엄성유정역, 춘추테마파크, 상읍문화거리입니다. 춘추테마파크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길이 72m에 달하는 거대한 춘추왕조 벽화와 제후국 지도가 전시되어 한눈에 춘추시대 역사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상업화거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먹거리와 쇼핑구역으로 춘추시대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흑담과 초가집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에서 두보 만들기, 전통 술 빚기 등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색 음식으로는 청단병과 오월어생이 유명하니 여행 중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서성 상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사 유적을 돌아본 뒤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도심에 자리한 홍매공원을 추천합니다. 홍매공원은 천령구 중심에 자리한 종합도시공원으로 1958년 개장한 이후 60여 년 동안 상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활동 중심지가 되어왔습니다. 공원 이름에 담긴 붉은 매화를 비롯해 사계절마다 꽃이 만개하고 호수와 정자, 산책로가 어우러져 강남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여러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천령탑 전망대에서는 153m 높이의 천령선사 목탑과 상주 시가지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문필각은 청나라 양식의 3층 목조 누각으로 홍매공원의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공원 중심의 월호는 인공호수로 봄에는 벚꽃이 물가를 장식하고 여름에는 련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도시의 소음을 떠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홍매공원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에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상주 여행의 여운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행 중 몸에 쌓인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위산 온천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온몸을 휴식시키고 싶을 때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와 천목호의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 최상의 휴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년 10월부터

이름난 온천 명소입니다. 지하 1200m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약 알칼리성 온천수는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으며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위산 온천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점입니다. 실내외 30여 개 온천탕이 천목호의 산림 풍경 속에 자리 잡고 해서 사계절 각각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온천에는 찜질방, 한약 조교, 얼음 사우나 등 전통 치유 방식과 현대식 스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온천 빌라와 수상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이 인접해서 편안한 숙박도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체험은 야외 로천탕입니다. 송림 온천구역에서 별을 보며 온천에 몸을 담그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온천 목욕을 마친 뒤 천목호 생선 두부탕과 위산 백차를 곁들여 몸을 보충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는 오랜 고대 유적과 첨단 현대 시설, 전통 공예와 현대 문화, 잔잔한 수형 풍경과 활기찬 도시 생활이 한데 어우러진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문화의 진수를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역사 탐방, 자연 관광, 현대적인 오락까지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일과에 익숙해지다 보니 마음이 점차 지루하고 지치기 쉬운데요. 그럴 때마다 여행을 통해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작은 자유를 느끼고 싶어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낯선 도시에 발을 들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바라보고 현재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순간 일상의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천천히 거리를 걷고 바람을 맞으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여행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행은 나에게 쉼과 용기를 주며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겠죠.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둑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은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면,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준희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8월 중순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에 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원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가정 이 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냉장고 음식 보관법부터 모기버섯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아이들의 반복 감기를 막는 생활수칙, 단백질 가득한 아침 식단, 네,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요, 비닐랩 꼭 씌우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비닐랩을 씌웠다고 해서 음식이 오래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많은 주부님들이 랩 플러스 냉장고 갖기로 뭐 장기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야 하죠. 랩의 핵심 기능은요, 물리적 차단입니다. 음식이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또 수분 증발을 늦추어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줍니다. 하지만은요,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는 하지 못합니다. 냉장 환경 속에서도 좋은 내성 미생물은요, 느리게나마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나 조리된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올바른 랩 사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랩의 역할을 덮은 후에는요, 반드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가지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랩이 구운에 기름진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PVC 랩은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예,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재료 목이버섯.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족 밥상에 많이 올리시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목이버섯을 잘못 고르고 또 잘못 불리면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신선한 목이버섯에는요 포르피린이라는 감광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섭취 후에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피부염이나 부종, 가려움증, 물집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목이버섯보다는요 건조된 목이버섯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포르피린분에 대해서 섭취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조된 목이버섯도 잘못 불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목이버섯을 오래 불리다 보게 되면요 쌀효모산독소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는요 고온에 강해서 요리로도 파괴되지 않고 특별한 해독제도 없으며 중독률이 40%에서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그렇다면은요 이 안전하게 목이버섯을 즐기는 방법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불리지 않은 건조 목이버섯은요 습기와 곰팡이를 피하기 위해서 서늘하고 또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릴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리지 마시고요 불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주고 불리는 동안에 물을 적당히 갈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로 불린 후에는 역시 가공을 해서 드시고요. 만약 버섯 조각이 물러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졌다면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남은 미가공 목이 버섯은요 물기를 뺀 후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하되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불린 목이 버섯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미끄럽다면요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요 혹은 색상이 이상하거나 썩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가위로제도 독소는 제거되지 않으니까 절대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리시에는요 반드시 1분에서 3분 데치는 과정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다 보면 떫은 맛도 제거가 되고 잔류 세균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이버섯 냉채도 생으로 무친 것이 아니라 데친 후에 무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볶거나 삶을 때는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줘야 합니다. 네, 목이버섯은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부님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이가 자꾸 감기에 걸려요. 기침, 콧물, 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증상, 사실 감기의 원흉이 집 밖이 아닌 바로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비말 전파 그리고 또 물체 표면을 통한 간접 접촉,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까지. 가족 중 한 명이 감기에 걸렸다면요,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소파, 탁자, 장난감 등에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건들을 만진 후에 눈을 비빈다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문손잡이나 이모콘, 장난감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수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안 환기를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2, 3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가족 모두 외출 후에 귀가를 하면 바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예배가 아니죠. 참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이나 집기들은요,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가리는 예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주부님들에게는요,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집안의 부산화가 다 아프죠. 작은 실천이 아이를 지키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말 많이 하죠. 또 들어봤고요. 네, 전문가들도 아침 식사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또 허기를 늦춰주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하여 주부님들 모두 가족들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대접시키려고 애매는 글면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메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 플러스 검은콩입니다. 달걀 후라이나도 스크램블은요 아침으로 먹기 간편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은콩 반컵만 추가를 해도 7g의 단백질이 더 섭취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소금 대신에 후추로 간을 하게 되면요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리스식 요르구르트 플러스 견과류 과일입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는요 한 컵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뼈를 강화하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하거든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리일이나 과일을 견과류를 얹게 되면요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바쁜 아침에 한 끼 해결하기 좋은 메뉴거든요. 세 번째는요 음료로 대체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일 플러스 우유 스무디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것은요 에너지 충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나 베리류에 우유 한 컵 그리고 또 얼음을 넣어서 갈아주면 간편하면서 또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더하고 싶다면요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추가해도 좋고요. 맛이 또 심심할 때는요 코코아 가루를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과일 플러스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요 반컵만으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근육 생성에 중요한 유신도 풍부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고를 때는요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나트륨이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주부님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죠. 우리 연면은 산마다 진날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비원강의 땅 곳곳에는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 항일투쟁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동장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장영은요, 1907년 안위성 종양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어린 나이에 중국 청년단과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며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해서는요, 중공 도쿄 특별지부 지도 성으로 활약을 했고, 1928년 귀국 후에는 전국 여러 곳곳을 전전하면서 당과 단 조직을 재건하는 대합장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으로 상해 후중구의석이, 후남성 당위석이, 천진시 당위석이, 대련시 당위석이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좌익 작가 연맹의 발견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자 당 조직에서는 동만 지역의 항일투쟁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4세 젊은 동장영 동지를 중공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1932년 동장영은 당시 반춘황 투쟁을 지도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일제의 특무기관을 쳐부셨습니다. 이 투쟁은 항일무장 역량을 건설하는 데 든든한 대중적 기초가 됐죠. 그는 또한 대중을 깊이 있게 동원하고 지방당 기층 조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 사이 동만 지역의 공산당원 수는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북 지역 전체 당원 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는 각견의 당의 영도에 인민항일 무장의 대오를 세우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동장영은 동만의 항일 군민들을 영설해서 일본 침략자들과 영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1933년 11월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중공 동만특위 주둔지이자 항일 유격 근거지였던 소왕청을 대대적으로 소격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삼광정책을 감행을 했죠. 동장영 동지는 유력한 생존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1934년 1월 말 근거지를 철수하고 깊은 산속 밀림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4년 3월 동장영은 왕청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중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7세였습니다. 2014년 동장영은 전국 최초 유명한 항일 영웅 명인록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다 됐네요. 냉장고 속 작은 보관법 하나, 식탁 후 안전한 먹거리 하나,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수칙 하나, 그리고 영웅들의 순간 희생까지 하나하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도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전에 종합독서본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지구의 심장소리를 들으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근명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 타림과기로 시추정 1만 미터 시추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심지 탐사가 영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실의 대국 군

굴기 배우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과 신앙을 탐구하는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사의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요람이란 책입니다. 강서성 위도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연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자상한 로인입니다. 1934년 여름 연성 할머니의 아들 박미소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갓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 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소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 서술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이란 책입니다.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국가 강자 기장 중심이 있는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동료들과 함께 지자기 교란으로 좌초된 무라치를 구하며 생체 자기 내비게이션 칩을 이용해 무라치 집단을 구조합니다. 저자는 강 자기장 곽 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시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상 상태 강 자기장 실험 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오수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흙 묻은 축구공이란 책입니다. 이는 작가 오몽천이 쓴 현실주의 아동 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릉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빈곤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릉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라는 책입니다. 이는 구공후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 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편과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회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이란 책입니다.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아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도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종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란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드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의 방정식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한여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일명 탐정 갈릴레오와 소년 교헤이가 우정과 교감을 엮어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료관을 운영하는 고모네로 놀러가던 소학생 교혜이는 기차 안에서 회의 참석차 같은 곳으로 가던 대또대학 물리학부 유가와 교수와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혜이는 유가와에게 고모네 여관을 소개하고 유가와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료관에 온 다음 날 또 다른 투숙객인 스카하라 마사스구가 항구 근처 바위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그는 전 경시청 형사로 밝혀지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추락사로 단정했으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스카하라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마을에 온 이유와 사망 과정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유가와는 16년 전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의 진상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려관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중대한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교회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의 묘미는 무엇보다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그 부분에서 펼쳐집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유가와는 조금씩 진상에 다가서지만 이번 사건의 결말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뒤틀릴 우려가 있다며 끝까지 사건과 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말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것은 사고인가 살인인가? 과연 유가와가 눈치챈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숨막히는 사건 전개와 추리가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마치 눈에 잡힐 듯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같은 묘사와 살아 움직이는 개성 있는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남겨두었을 때까지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으로 개이고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과학을 기반으로 한 냉철한 추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저자의 특징이 잘 담긴 이 작품에서 저자는 어른을 불신하는 소년과 논리적이고 못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싫어하는 유가와의 조합으로 명랑한 분위기를 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유가와가 처음부터 사건에 관련되는 일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유가와가 사건에 먼저 개입하며 어떻게 해서 탐정 역할을 맡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작품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그려낸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자 특유의 흡인력 넘치는 서사와 과학적 추리가 흥미롭게 펼쳐지며 차가운 추리 뒤에 따뜻한 인간애와 짠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소학교 때 배운 수학 방정식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수학 방정식이라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열심히 노력해 풀다 보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정식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1회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라주 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여름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더운 다습한 여름은 식원성 질병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 우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량피, 쌀국수를 좋아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화의과대학종합병원 영양과 부준의사 하우함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이 일단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 효모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독성은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원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규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및 보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방 만들어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량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량피, 쌀국수 등 이 식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하며 요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목이버섯도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어 봉크레크산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우함은 식용 목이버섯은 바로 담궈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시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리 담가두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으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쌀 효소의 산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가공,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셀모넬라균이 오염되기 쉽고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게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고 심한 경우 탈수,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셀모넬라균은 내열성이 약하고 고온에서 완전히 사멸할 수 있습니다. 하우함 의사는 비단을 먹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량피, 쌀국수, 불린 목이버섯 등 고위험 식품을 섭취한 적이 있다면은 봉크리크산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이력이 없는 경우 액체 식염수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몸도 아직 젊은데 혈당이 벌써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느낌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혈당을 통제하려고 매일 5km 달리기, 하루 2만 보 걷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최고의 혈당 저항 운동은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15분만 해도 당뇨병 위험이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중년들이 장기적으로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매주 2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력 훈련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그것이 골격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 진행 과정에 혈당을 소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천연 혈당 강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육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 많은 혈당이 소모됩니다. 무한시 제육병원 내분비과 부증의사인 진위는 인체의 약 80%의 포도당은 골격근을 통해 대사암이 소모되는 바 근육은 마치 몸속의 혈당 저장 창고와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근육이 충분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량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육량이 충족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근육량을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혈당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을 많이 하면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훈련은 견제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혈당 통제 효과가 장기적인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는 신체 혈당 처리 공장의 자급률이 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가 노화 늦추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이를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 사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항산화 능력이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노화, 염증,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60g 이상의 아몬드를 먹으면 DNA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 연구팀은 젊은 남성 흡연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84g의 아몬드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산화적 DNA 손상은 약 28% 줄었습니다. 체내 지방 손상은 약 34%, DNA 가닥 절단은 약 23%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산화 효소 활성화는 좋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아몬드가 흡연과 같은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세포막과 DNA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성분은 노화 및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과 관련된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 아몬드, 잣, 밤, 캐슈, 피스타치오 등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한 개의 씨만이 드러내는 나무 열매를 견과라 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지만 새로운 건강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매일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당뇨병 발병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와 캐슈 그리고 피칸 등의 견과류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의료건강 매체 웻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견과류와 건강사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견과류의 80%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칼슘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엽산,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을 빼려면 견과류를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0, 3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살 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견과류의 건강상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간식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며 너무 자주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은중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이심 좋은 연변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이 담긴가요? 보내드립니다.

연변은 사과배 고향입니다. 꽃 피는 동산에서 맛 좋은 사과배처럼 시원시원한 가요. 허동철 작사, 방경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뛰어놀았던 고향산 기슭으로 마음의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산골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어린 시절 추억을 노래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고향산 기슭에서 보내드립니다.

내 고향의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요. 멀리 떠나 살아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을 담은 주룡 작사 렴승학 작곡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원창 가수 김은희가 불러드립니다.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연길. 먹거리 벌거리가 많은 우리 연길, 사랑하는 도시 연길을 노래한 가요. 석화 황상룡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198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용,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부나 단체활동, 일처리 등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본래 중요한 핵심이 있고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가끔은 본래 해야 할 핵심 일은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차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을 쏟거나 작은 보수적인 것이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은 우리의 일 효율을 떨어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한 것보다 차선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아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우면서 올바른 판단 기준과 생활 태도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이슬아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속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배를 보세요. 배가 훨씬 크고 배꼽은 매우 작죠. 우리 몸에서 배가 주된 부분이라면 배꼽은 배에 달려있는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배꼽보다 배가 큰 게 당연한데 배꼽이 더 크다고 하니 이 속담은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또는 주된 것보다 딸린 것이 더 크거나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본래 작고 적어야 할 부수적인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많아지는 어긋난 상황을 표현한 이 속담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보다 부수적인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불필요한 곳에 더 많은 노력과 노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례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할 때 본래 핵심은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쌓는 것인데 예쁜 필기구를 고른다거나 노트를 꾸미는 부수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에 해당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잘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챙기고 부수적인 일은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굵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조물이고 석가래는 기둥에 의지하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속담은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기둥보다 부수적인 석가래가 더 굵은 것처럼 주된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더 우세가 되거나 규모가 더 큰 어긋난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을 할 때 본래 즐거움과 자기개발이 핵심 목표인데 관련 장비를 많이 구매한다거나 외적인 활동에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 정작 취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핵심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는 상황은 일상 곳곳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평소 상황을 판단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일의 균형을 잡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알차고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장군보다 풍각쟁이 더 많다라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전쟁에서 장군은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고 풍각쟁이는 단순히 나팔을 부는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속담은 중요한 핵심 인물은 적은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 많아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체 활동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축제 준비 때 정작 핵심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보다 이것저것 참견하거나 일을 구경하는 사람만 많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인력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구성원들이 협조하며 힘을 모은다면 어떤 단체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800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의 한어 송구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도위 변웨 우주라는 속담을 볼게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 잠시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느새 집주인처럼 행세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부차적인 것이 기본적이거나 주된 위치를 차지해 주된 것이 밀려나는 주객전도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잠시 의견만 내던 친구가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정작 주도해서 준비하던 친구의 이견은 묻혀버리고 마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선을 분명히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배려한다면 더 즐겁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反客为主라는 성구를 볼게요. 돌이킬 반, 손님 개, 할 위, 주인 주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손님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주요한 것과 차요한 것이 전도되거나 피동이 주동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자료를 찾기 위해 시작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게임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본래의 목표는 사라지고 여가 활동이 주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합니다. 항상 자신의 목표를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시의 즐거움에 휩쓸려 본인의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들려드립니다.

0: 오늘 우리는 주요한 것보다 차선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아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다양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공부, 활동, 친구 관계 등 모든 일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앉아 쌍안경 걸고 발가락 꼼질꼼질꼼질 고추 잠자리 잠자리 꽁꽁 꽁꽁 꽁꽁 여기 오느라 작대기에 옮겨 앉아 앉아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옳지 그래 그렇지 앉았구나 제꺽 선서 한 마리 잡아 잡아 보아야지 바자 위에 살짝 살짝 앉아 머리 저으며 쌍날개 파르르 파르 파르 고추 잠자리 잠자리 꽁꽁 꽁꽁 꽁꽁 여기 앉아라 손가락에 옮겨 앉아 앉아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옳지 그래 그렇지 홀리웠구나 살짝 선서 한 마리 잡아 잡아 봐야지 잡아 잡아 봐야지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보의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은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주약에는 화룡시 중요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40여 년이라는 중이서일 임상 경험을 말죠. 갖춘 분인데 일찍이는 또 북경에 있는 이름 있는 병원에 하늘로 뚱즈먼 유엔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북경에 가본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장춘중의학원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친구학술회의에 여러 번 참가해서 좋은 발언도 했어요.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주임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경통에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마저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하늘로 쓴 지혜라는데 저게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 종류에 관계된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에 자궁 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레란데 이야기 되면 강철수 선생이가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체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말이죠 친구료법을 결합해가지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강철수 주임이가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병을 내 신뢰로서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할 때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이 우리 골격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양배역의 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관절이 70여 개 있는데 이 골격하고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1년이 임상편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예,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라 합니다.
0: 네.
1: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골관절 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몇 가지 말이죠. 질병을 내려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경추병이라고 말이죠. 들어보셨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골관절 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65%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생리해부학적으로 말이죠. 알아보게 되면 수허라는데 수핵이라든가 섬유환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0: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에 있는 내외 평형이가 말이죠 파괴됩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압박 현상, 자극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 자극하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환자의 림상 표현이 틀려집니다.
1: 네.
0: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한다든가, 추동맥을 압박한다든가, 척수를 압박한다든가, 교감신경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 압박 정도가 어떤가, 어느 마저 조직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 표현이 틀려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네, 저기 요즘 경추가 좋지 않아가지고
0: 예.
2: 어깨가 뭐든 아프고 팔을 높이 들 수도 없습니다.
0: 예, 심하구만요. 예.
2: 그리고 뒷다리가 뻣뻣하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0: 예.
2: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고
0: 예.
2: 나중에 정신도 좀 해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하고 그리고 친구도 하고
0: 예.
2: 그래가지고 뒷다리 뻣뻣한 것도 좀 낫고
0: 예.
2: 각종의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사실입니다. 예. 예.
2: 자문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아, 질차병원이죠, 예?
0: 예, 예.
3: 예. 내일에 그런, 저희 강순대가 그냥 치료받은 환자인데.
0: 예.
3: 이게 그, 오늘은 가서 지금 또 침은 맞았겠나? 이게 침은 맞으면 또 시원하고.
0: 예, 예, 그렇죠.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아, 이사 그, 뭐가 아마 정수병이라도 그 이야기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침은 맞기도 하면, 아, 그 간, 그 효과일 것 같으래요. 오늘 가서.
0: 예.
3: 침도 맞고, 그 약도 좀 줘서 하기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 가겠습니다, 오전에.
0: 예, 예, 시름 놓고 오세요. 오전 네, 오후 다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3: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네, 박윤덕 예, 교수님 턱을 까내게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4: 예, 잠, 깊은 잠 자지 못하고, 예.
0: 예.
4: 예,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 골이 힝 하고, 예.
0: 예.
4: 예, 그래서, 예, 좀, 어떻게, 어머니는 가서, 예, 볼까 안 해서, 예, 이렇게.
0: 어전에 오세요, 예, 어전에.
4: 예, 알았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어저께 원래, 예, 거기 가기로 했는데, 예, 급한 일이 해서 못 갔는데, 오늘, 저, 가자고 그럽니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예, 저, 박청원 선생.
0: 예, 그냥 오세요.
5: 예.
0: 된 게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저는, 그, 뭡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박창호 주임 선생한테 병보했는데 무슨 효과 좀 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6: 예,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박창호 주임한테 그 다시
0: 예.
6: 가보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0: 안녕하세요.
7: 예. 길태병원은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예요.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0: 예.
7: 아, 요즘 또 어떻게 위가 저기, 아, 소화달 아이 들고, 자꾸 토하고 이래서.
0: 예.
7: 아, 뭐, 중약을 쓰겠는지, 치유 맞겠는지, 한번 가보려고
0: 그래. 예. 시름 넣고 오세요. 다 연계됐습니다.
7: 그랬습니까?
0: 예, 예.
7: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 많습니다.
1: 예.
0: 저는 이렇게 그 수원자에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습니까?
0: 예, 감기 걸렸는데,
1: 예.
0: 자꾸 기침이 나고, 예, 가래가 있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못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1: 절기침하고.
0: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예, 자꾸 목에 가래가랑가랑하면서 예, 기침이 못지않고, 예, 자꾸만 이렇게 그 목이 간질간질하며 이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 목이 그렇게 기침이 나던 게 기침이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간질간질함이 그랬던 것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재탄가래 있으면서 예, 이렇게 기침 나기 시작하면 기침이 못지않고 목이 간질간질해 죽겠단 말입니다. 이게
1: 그렇죠.
0: 그약 쓰니까 몇번 쓰니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이 가서 좀 이렇게 더 치료를 받자고 약해주자고 오늘이 예약해 주세요. 예?
1: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1: 예. 말씀하세요.
3: 예. 저 여기 혼수인인데
1: 예.
3: 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목에 가래가 성하면 숨도 차고 목이 가릉가릉하면서 간지럽고 기침이 납니다.
1: 예.
3: 그래서 밤에도 뭔가 뭐잘 자지도 못하고 이런데 배우자고 하는데 어느 선생으로 저 보이면 좋겠습니까?
1: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강철수 주임을 찾아 치료받으세요. 강철수. 강주임.
3: 박상호 선생은 아이 되겠습니까?
1: 됩니다. 그, 뭐, 기침은
3: 예.
1: 무슨, 뭐, 어느 분이나 처방을
3: 아니,
1: 다.
3: 이게, 24년 도에도 저 치료를 해보고,
1: 예.
3: 작년에도 치료해서 보고, 어때, 아이 낳습니다. 그래서, 좀 어째, 잘하는 선생 좀, 어떻게 좀, 선택해서 바꾸냐, 그래.
1: 강주임 찾아도 되고, 우리 병원에 이 처방내, 기침으로 처방내는 분들이 많아요.
3: 예. 박상호 선생은 어떻습니까?
1: 좋습니다. 치료 잘합니다. 호흡기통 질병. 소문났어요. 예.
3: 그리고 또한번더저 데리고 가던데
1: 예.
3: 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이미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혼순이니까 일찍이 떠나십시오. 예.
3: 네, 내일로 예약하십시오.
1: 예, 됩니다. 오전에. 예.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는 기침을 내서 다녀간 많이 좀 고생하고, 크게 아는 데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약방에 가서 양양패요, 괜히 좋나요, 이런 걸 써먹었는데, 먹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일단 좀 지나게 되면 그냥 이래서
1: 재발하죠.
4: 예, 기침을 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1: 예.
4: 저번에 우리 동창들이 못 와서 앉아서 얘기하던 내 기침 지는 거 보고 이거 저 그거 그냥 놔두는가 어디 병원에 가서 좀 초약을 써봐라 나도 그거 쓴게 좋더라 이러더구만. 그래서
1: 예.
4: 누구를 찾아가면서 그 길대중립병원에 가서 그 박창호 선생을 찾아가라 그러더구만.
1: 예.
4: 그래 나도 또 그 이 방송 들으면 박창호 선생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 예.
4: 오늘 좀 한번 좀 가서 좀이 기침 좀 뚝대 볼까 이런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4: 예.
1: 됩니다.
4: 예. 예약 됩니까?
1: 예. 이미 됐습니다.
4: 예. 그럼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1: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예. 저는 이게 경출로 인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항상 이렇게 어지럽고 흐리멍텅하고 예.
1: 예.
5: 그리고 이 손발이가 그냥 저리고 뭐 어디 예, 바람 짜게 바람 이렇게 불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1: 예.
5: 손을 이거 두 팔을 근본 올리지 못하겠어요. 이거.
1: 아 심하구만. 예.
5: 예. 예. 뭐 아이 말로 이거 뭐 화장실 가서 허리띠 풀자도 이거 막 저려나고 이성도 돼가지고 이래고 있다가
1: 예.
5: 이거 저기 뭐 어느 날인가 이거 라디오 방송 광고를 듣고 저기 기태중이 찾아가서 있다니까.
1: 예.
5: 예, 그래 가서 강철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1: 예.
5: 예, 한두 정도 배웠는데요. 그래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뭐 침도 맞고 그리고 뭐 첨약 조준 것도 그래 뭐 갖다서 그래 다리도 먹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얼마 더운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 예예.
5: 예. 예 무슨 뭐 허리도 저 허리인 거 아니라 두 팔도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이래가지고
1: 예.
5: 이래 좋을 때 그냥 더 치워 더 하려고 오늘 가 보이려고 저 예 하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다 연결 예. 됐습니다. 예.
5: 예예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저는 이 위에 아파서 위 위염에 위궤양에 있어서 오 무서워 참고는 이내 못 먹고 이랬는데 또 제 대중의원에 가서 그 최영리 선생님한테 가서를 청약을 좀 쓴 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예예.
6: 예,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또 좀 더 먹으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다 됐습니다, 예. 연계.
6: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지금 뭐, 그, 우리 친구 동문에 있는데,
1: 예.
7: 그래, 강철수 선생님이 녹을 왔다 하는 게 작년 이렇게 병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게, 주머니 중요하고 저다 먹은 게 효과용 좋다는 얘기에서 아마 진주의 아프고, 요즘인지 상황 일단 모르겠어. 오렌지 나오고 이랬대다. 나오고 심하다만 한다.
1: 예.
7: 그래가지고 오늘이 저 약지 나오겠답대다.
1: 예. 오심.
7: 예.
1: 얘기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8: 예. 저는 예. 다리 허리 아파서 강수임 선생님께서 치료받은 게 많이 어쩌는 완전히 이렇고
1: 예.
8: 친구가 한냈는 게 이렇게 소변도 뭐 저래서
1: 예.
8: 그랬단다. 그래 예. 그런 것도 다 치료될 수 있겠는지 문이란다.
1: 예 완전히 됩니다. 뭐 첨약을 그러니까. 쓰든지 예. 뭐
8: 예.
1: 시름 놓고 치료받으세요. 예.
8: 예 데리고 가서 그래요.
1: 예 다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라디오 꺼주십시오.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9: 예, 저는 예, 그 뭡니까? 박윤덕 선생님 좀 보이려고 하는데
1: 무슨 증상 있습니까?
9: 예, 밤잠 자지 못하다나 보니까
1: 예.
9: 오래전부터 예 이걸 내서 영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잠 예. 자지 못하고 예.
1: 예,
9: 밤잠 자지 못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땡하고 항상 허리 터분하고 예 정신이 안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민제를 계속 먹고 이랬는데 그것도 예 어제 너무 먹었 그냥 아예 효과도 없지 이래가지고서 예.
1: 예.
9: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예, 세 번 쳤었습니다.
1: 예, 예.
9: 세 번 쳤고부터는 예, 효과가 용 썼습니다.
1: 그렇죠.
9: 예, 예. 예 밤잠도 잘 자고, 시간도 많이 늘었다는 시간도 많이 늘었다. 오늘 좀 한 번 더 쓰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1: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9: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왜?
2: 네.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선생님들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응당합니다. 예.
10: 네, 기태, 이거 방송 계속 듣고 앉아있는데, 요새 지금, 예, 우리 언니가, 예, 저가면 이렇게 바지 부서습니다.
1: 예.
10: 그러던 게 인전에 소변이 잘 안 나가갖고, 예.
1: 예.
10: 바지 땅땅 부섰단 말입니다.
1: 예, 예.
10: 그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1: 완전히 됩니다. 그 곰팡이 허약해서 오는 건데 첨약을 다시 기대면 인심 효과 봅니다.
10: 그렇습니까?
1: 그렇죠.
10: 예, 알았습니다.
1: 예.
10: 어떻게 가야 될까? 하루 봅니까? 어떤가?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0: 우리 언니를. 네, 우리 언니를.
1: 아니 선생님. 선생님께 여러분입니다.
10: 어느 여러... 선생님 보면 우리 모르지 않고 어느 선생님.
1: 아 그럼 지금 강주임을 소개라고 했는데 강주임을 찾으세요.
10: 강철주 선생님?
1: 예예. 예. 어째 아이 됩니까?
2: 네.
10: 아이 선생님.
1: 예.
10: 거기서 뭐니까 그런 신덴트를 할까?
1: 아 그거는 예. 신덴트는 지금은 못 하는데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덴트를 하기보다도 일단은 선생님을 보인 다음에 그분이 건의를 들으세요.
10: 예, 그럼 강철수 선생님을 보라니까?
1: 예, 지금 강주임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10: 감사합니다.
1: 예.
10: 네,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격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신경근으로 말이죠 나타날 때는 우리 연변말로 말하지만 환자분들은 목대 뻣뻣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데
2: 네.
1: 경추에 있는 근육이가 말이죠 경련 현상이 생기고 고개를 서구리거나 젖히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2: 네.
1: 특히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게 되면 우팔로 말이죠 쌍지라는데
2: 네.
1: 방사성 통증이 오거나 마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경추병이지만 또 팔까지 놀리기 바쁩니다.
2: 네.
1: 그리고 추동맥형이라 하는데 경추병으로 인해서 이 추동맥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그 관절낭 부위에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번하는 현상에 그리고 아통점이 있고 심할 때는 목을 돌리거나 할 때이기 때문에 앞이 말이죠 아찔해 나면서 졸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2: 네.
1: 건조진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시각장애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그리고 늘상에 사지가 마모에 마비되고 저래나고 행동하기에 좀 불편한 이런 증세들을 보입니다.
2: 네.
1: 그리고 교감신경을 또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말이죠 압박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추에 있는 말이죠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고 활동 장애가 옵니다. 목을 놀리거나 고개를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그리고 말이죠 마치 심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늘상 말이죠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특히 두근닥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죠 척수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경추병으로 이래게 되면 운동장애라든가 감각장애가 오는데 특히 척수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면 하늘로의 지장리라 하는데 이 지장리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아니 끊겠습니다. 네.
1: 이 지장리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근육이가 말이죠 느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긴장한가 이런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길태종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2: 예, 제 윤 무슨 예든가요?
2: 박윤덕 주임님. 네,
12: 아,
2: 맞습니까?
12: 박윤덕 주임을 본래 한다 내리에요.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2: 제 당뇨병한테 녹공 왔지 숱한 약 쓴데 아이 되더라고.
1: 예.
12: 그래 그 박주임 좀 보일라고.
1: 예,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분이 년세도 계시고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내일 오전으로 연락합시다. 오전으로
12: 예. 내일이에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12: 예,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한 가지 문의하겠어요.
1: 예, 무슨 정황입니까?
0: 예, 길태중이지요,
1: 예.
0: 예. 이 여실금이 있어서 좀 고생하는데 어느 선생님 뵙니까?
1: 아, 그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0: 예,
1: 오전에 오세요,
0: 알았습니다.
1: 예. 오전에, 예. 이분은 오사마 문진합니다,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장리가 아마 좀 높아지고 지리에 예, 이거는 또 감퇴되고 반사가 말죠 항상 항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챔판서라는데 하늘로에 이 챔판서가 또 감퇴됩니다. 챔판서를 할땐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피부나 말이죠 점막이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이런 반사 현상인데 이것은 또 감퇴됩니다. 조약에는 척수형이라 할 때는
2: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주황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점품, 산업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대상에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령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잡아야 합니다. 전 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준은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주황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 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색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속 세탁봉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 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해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 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 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효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안도현의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자,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 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호,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견행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총,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론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2: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육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연변 특색 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 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 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 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친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표지의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룡정 장백산 분복 청진 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류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교육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우퀴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계를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0: 조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 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0: 체결했습니다. 학업 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 교육 단계 학업 지원 프로젝트와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 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 교육 단계 학업 지원 사업은 훈촌, 도문, 용정, 화룡, 안도 다섯 개 변경 현시 의무 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 생활 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한 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한 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계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 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자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 생활 보장, 빈곤 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 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 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기제에 따라 우리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과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 연결식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 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교,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역 등 4개 진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2기는 서시장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업일꾼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0: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결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괴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결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신시대 기층사회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의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 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에 관한 내용에 이어 최고인민검찰은 공안부에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자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이 개최됐습니다. 회에서는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준비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규약과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원대회 선거 방법을 표결해 채택했으며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을 선출하고 촉진회 현판을 수여하고 촉진회 책임자들에게 초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를 설립한 취지는 기존의 구축사업 주체가 단일하고 참여도가 부족했던 한계를 타파하고 민족단결진보 구축이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전민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주동하며 상하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민족사업 조직 체계를 보완하고 전 사회가 민족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도를 건전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으며 실효적으로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촉진회는 기업가, 민족단결진보 모범, 문예사업 일꾼,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신사회계층 인사 등 다방면의 사회 역량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즐기는 특색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 문화 침묵, 공익 지원,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연길이라는 생활 도시 문화 관광 브랜드에 의탁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유대를 구축하고 사회 상황과 민의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민족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며 변강의 조화와 안정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설립 대회가 끝난 후 주당리 당학교 통일전선 교수연구실 주임 박금인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있게 학습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할 때 관한 주제를 둘러싸고 전문 선전 강연을 하여 회의 참가자들이 법에 의해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결시 양로봉사중심이 8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양로봉사중심은 연결시의 주요 민생양로지원사업입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전문화된 사회양로기구의 공백을 메우고 로인들에게 보다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은 이같이 연결시 양로봉사중심 대상 건설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연남로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하는데 총 건축 면적은 13,500평방미터이며 1호관과 2호관 부속 공간을 포함해 도합 3개의 청사를 건설했습니다. 1호관 뒤편으로 나가면 미니 공원이 조성됐으며 갖가지 운동기구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해서 로인들의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위번양의 소개에 따르면 주체 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성됐으며 8월 말에 준공 및 검수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검수에 통과되면 관련 부문에서 운영 방안 개선, 봉사팀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대상이 가능한 빨리 공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번양은 해당 양로봉사 중심은 의의로 양로복합 운영이 특색이며 정식으로 사용되면 집중 양로봉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연결시 양로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에 이어 연결시 제2인민병원 대상이 8월 말 공사를 마무리 짓고 9월에 정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첫 의료와 양로를 결부한 종합성 공립병원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며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문진급진 종합청사, 내과 병동 및 관련 부대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병상 18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에 착공되는데 주체공사 완성, 내과 외과 병동의 실내 장식, 창문 설치, 외벽 공사와 문진종합청사의 바닥, 천정 마감재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 당위서기 임호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연결시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 등 의료기구를 통합승격시켰습니다. 이 병원은 장외과, 안과, 구강과, 중립과, 내과 등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위해 공립병원의 우세를 살려 사회구역 공공위생봉사 기능을 제공하고 의료 양로를 힘있게 추진하며 구역 내 응급, 중점 환자 치료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대중의 진료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일전 최고민 검찰은 공안부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 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연합으로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총 15조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의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 사건 법률 적용 기준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사건 범위, 정황의 악랄함의 인정 조건, 승인소추 절차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 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예방이 곧 보호이고 처벌 또한 구제라는 원칙을 견지해 승인소추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소추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형법 수정안 11회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범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아주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그 정황이 악랄하고 최고민 검찰원이 승인을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법실천에서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한 죄가 구체적인 죄명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규정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실시한 행위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죄명 인정의 폐단으로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의 정확한 관찰을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은 승인소추 전이라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심사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 심사, 구금 필요성 심사, 범죄 혐의자의 성장 과정, 가정 상황, 성격 특징, 사회적 교류, 범죄 원인, 범죄 후의 표현, 감독 교육 등 정황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 등 검찰기관이 밝혀야 할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검찰원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 마땅히 범죄 혐의자를 신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전에 국문은 전미신체 단련 교회 2026년 2030년을 인쇄 발표하고 15시기 전미신체 단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보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전민 신체 단련과 전민 건강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모두가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 신체 단련 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해 전민 신체 단련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 강국 건강 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 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봉사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 체육 경기와 전민 신체단련 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가 더욱 안전하고 규범화되며 각종 체육 조직이 질서있게 발전하고 전민 신체단련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방식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체육활동 장소 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체육 지도자가 3.3명에 달하며 경상적으로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원 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 체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는 10개 면의 주요 과업을 포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민 신체단련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 군중 주변 신체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을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 경기 활동을 전개, 전민 신체단련 조직 봉사망을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단련을 지도, 봉사 능력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민 신체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에 차별화된 신체 건강 수요를 충족, 전민 신체단련 문화 보급, 전민 신체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가치 발휘, 전민 신체 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교획에서는 목표 과업의 완수를 둘러싸고 보장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교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민 신체단련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민 신체단련 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교육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1전 충공조항과 국문에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해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에 대해 포체했습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사업은 당과 국가사회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 사회의 조화와 안정,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관계됩니다.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시종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 이래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착실히 실행하며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론수를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새시대의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철해 나가며 새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도대한 사회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을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신흥분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속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와 건설을 잘 들어주고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잘 들어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회관리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 새시대의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고효율 관리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이 사회사업을 영도하는 체제 및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사회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보치를 실시하는 사업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을 학습

취업계층 등에 보급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당위원회 사회사업 부문이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관련 부문이 협동 협력하고 사회 역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사회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려 정기적으로 연구 보채하며 중점 문제와 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시행 분야의 당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 조직의 보급과 당 사업의 보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조직의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비공유제기업 당건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당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기업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혼합소유제 기업 당건설 사업에 대한 분류 지도를 강화하며 실제와 결부해 소형 기업과 령세 기업, 개인 공상업자, 전문 시장 등의 당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조직의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개혁을 심화하며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봉사기구, 사회중개조직의 당건설을 강화하며 도농사회구역의 사회조직이 향진가도와 촌사회구역 당조직의 령도 아래 기층관리와 군중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산업협회와 상회 임기교체의 규범화와 그 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종기풍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업계층 관련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취업계층 관련 당건설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며 새로운 취업계층에 대한 배려, 결집과 봉사,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새로운 취업계층의 특징이 부합되는 사회보상 제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 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당조직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층당조직을 튼튼하게 잘 건설하며 무기력하고 해이한 기층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기층감독체계를 보완하며 군중의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층 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당과 정부가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향진가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집행능력, 인민을 위한 봉사능력, 의사 및 협상능력, 응급관리능력, 평안건설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층의 힘을 실어주며 향진가도 직책리행 사항 목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촌사회구역 사업 사항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기층의 각종 격자화 관리 방식의 통합을 추진하고 기층 조직에 대한 과도한 명폐부착 정리, 정비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해야 합니다. 당 조직이 령도하는 자치, 법치, 덕치를 결부시킨 도농 기층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향촌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구역 관리를 보완하고 시민 공약, 주민 공약, 촌민 규약 등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며 가정, 가정교육과 가풍 건설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 내신내방 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내신내방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내신내방 사업의 법치화를 추진하고 내신내방 문제의 근원 정비와 미해결 내신내방 문제 해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군체의 봉사 관리를 강화하고 사상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사회군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리익과 요구 반응 경로를 원활히 하며 각양 사회군체 관심사에 적시에 응답하고 정성들여 군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중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경로를 확장하고 당조직과 당원, 대중단체 조직, 인민대표, 정협위원 등 사람들의 역할을 발휘시켜 모순을 맹아 상태에서 해결하고 기층에서 해소시켜야 합니다. 인민건의수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인민건의수렴 사업 제도를 급별, 류형별로 완비하며 수렴 경로를 원활히 하고 확장하며 성과 전환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원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자원봉사 문화를 육성하고 선진과 전행을 선발 선전하며 경려 보상 조치를 보완해 자원봉사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층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실무적이고 효율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사회사업 법규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도농기층 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새로운 취업계층 등에 대한 봉사 기능을 높이고 사회사 봉사 플랫폼을 확장하며 사회사 봉사기구의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하고 인도해

해야 합니다. 정보화 수단을 잘 활용해 지능형 사회구역 디지털향촌 건설을 추진하고 군중요구 응답처리 기재를 보완하며 사회사업의 디지털 지능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일꾼 대우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교육 사업 일꾼, 사회사업 전문 일꾼, 자원봉사자, 사회사업 분야의 당사업 일꾼들의 역할을 발휘시켜 사회사업의 전문화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사업 부문의 내부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자질이 뛰어나며 군중을 마음에 두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올바른 기품을 수립한 사회사업 간부 대우를 건설해야 합니다.

현대화 산업체계는 현대화 국가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이며 종합국력과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직결됩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사기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현대화 산업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돌파와 미래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신흥기간 산업 육성을 주력하고 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거센 파도를 헤가르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해왔으며 그 전략적 보팀목이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입니다. 15계획을 실시하는 첫해 습금형 총선에는 새해 첫 수업에서 발전 논리를 깊이 있게 제시했으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새 시대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형세와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 경제가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전략적 확고성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국의 위상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중대한 버팀목이 있는 법입니다. 올해 4월 습금형 총선에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 형세와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제조업의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4월 습금형 총선에는 광동성에서 고찰할 때 깊은 기대를 전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실물 경제에서 가상 경제로 향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실물 경제를 버팀목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반드시 가속화해야 합니다. 로보트, 드론, 집적회로 등 산업이 빠르게 갱신되는 가운데 광동성은 시종일관 제조업을 근간으로 삼아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전국을 돌아보면 국산 대형 항공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부터 조선업의 3대 명주를 모두 갖추고 고속철도 기술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의 꾸준한 도약 끝에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14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제조 부가가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 30%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1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5 교육 요강에서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실물경제 기반 강화 및 확대를 재반 전략과 과업에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제조 강국, 품질 강국, 항공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의 건설을 다그치며 실물경제로 성장 기틀을 마련한 중국은 계속해서 실물경제 의지에 더욱 광활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를 잘 잡아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더디게 나아가도 퇴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들어줘야 할까요? 과학기술 혁신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위한 전략적 버팀목이며 신질 생산력 발전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신질 생산력 이론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중대한 포치를 내렸으며 전국적으로 혁신을 하는 중대한 과업을 계속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수천 건의 발명특허가 탄생하고 15개가 넘는 칩이 생산되며 4만여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출고됩니다. 전략적 버팀목을 강화하고 필연적 요구를 파악하는 가운데 신질 생산력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 시대의 중국은 나날이 발전해 혁신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됐습니다. 정세는 우리를 재촉하고 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과학기술 3대 회의에서 총사기는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적 도전에 맞서 고수준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같이 무겁고 사람들을 분발하게 합니다. 과학적인 경로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신성장 원동력 육성과 구성장 원동력 갱신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에는 여러 차례 려닝 본계의 철강, 하남 락양의 배아리, 산서 양천의 발부 등과 같은 오래된 공장을 찾아가 전통산업을 일괄적으로 저급산업, 라쿠산업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퇴출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곡한 가르침 속에는 경제 성장과 취업, 소득을 뒷받침하는 토대에 대한 높은 중시가 담겨 있으며 신구 성장 원동력의 안정적인 접속과 전환을 추진하는 신중한 판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서로 밀고 나아가며 산업체질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형태의 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해 철강, 방직, 조선 등 전통산업의 활력이 날로 왕성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해 고속철도,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산업의 세계를 선도하고 체화, 인공지능, 량자, 통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옹기한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입각해 차별화 발전에 능해야 합니다. 최근엔간 습금형 종사계는 지방에서 고찰할 때 각 지역의 부존 자원과 산업 기반에 입각해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부 웅만 신구에서는 현재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구의 현실에 부합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육성해야 합니다고 요구했으며 절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발전 우위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영하에서는 현대 석탄화학공업과 신소재 등 산업을 정밀하게 육성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곡한 당부는 발전 동력으로 전환됐습니다. 장강 삼각주 세계성과 한계시는 분업을 최적화해 로봇 4시간 산업군 형성을 가속하고 있으며 청해는 영호 자원을 심도 있게 개발해 녹색 저탄소 순환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으며 호남 소동시는 라이터 제품을 주력해 생산량이 전 세계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은 서로 맞물리고 각 산업 분야는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산업 기반은 갈수록 견고하고 강인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나라를 일으키고 실제 행동은 나라를 흥하게 합니다.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계의 전반적인 도약을 실현하는 것은 15시기의 중요한 전략적 과업입니다. 실물 경제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감으로써 중국은 현대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줄곧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위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에 관한 내용에 이어 최고인민 검찰은 공안부에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관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자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또 우리 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는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준다 할 때 건강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오 같은 때는 보면은 어제는 더운, 확실히 더운 계절입니다. 물론 뜨문뜨문 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더운 계절에는 우리 그 좀 찬 음식이 시원한